야구는 유니폼 색만 봐도 홈팀인지 원정팀인지 알 수 있죠. 홈팀은 흰색, 원정팀은 주황색부터 빨강, 회색까지 다양합니다. 원정팀이 유색 유니폼을 입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세탁시설이 여의치 않았던 원정팀이 유니폼을 깨끗하게 빨기 어려웠기 때문에 때가 덜 빠져도 티가 덜 나는 유색 유니폼을 입게 되었답니다. 우리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대안을 찾는 지혜 아닐까요? 8월 2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페퍼톤스 이장훈입니다.

수요일 오늘 아침 첫 곡 벤슨분의 미스티컬 매지클 듣고 왔습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윤상 씨를 대신해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페퍼톤스 이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셋째 날인데 아쉬워. 네, 아쉽습니다. 아침 가족 여러분 굉장히 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따뜻하시네요. 네. 재밌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8932님께서 사람도 너무 완벽하면 왠지 거리감 생기잖아요. 가끔은 허술한 구석도 있어야 인간미가 느껴지더라고요. 보내주셨고요. 6101님 예전엔 뭐든 끝까지 제대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살다 보니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넘어가는 지혜도 필요하단 걸 느꼈습니다. 네. 완벽함을 누구나 추구하죠. 근데 완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다가갈 수는 있어도 도달할 수는 없는 게 또 완벽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0: 면서 점점 이만하면 됐다 이거를 깨닫는 게 또 요령이자 네, 생존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페퍼톤스 얘기가 또 있네. 0430님께서 페퍼톤스 클럽 투어 덕분에 여름을 버티는 팬입니다. 오빠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공연해 주실 테니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수영을 등록했습니다. 네, 저희도 잘해야죠. 네, 클럽 투어가 굉장히 좀 더울 때 혹서기 공연이라서 네, 굉장히 좀 체력을 많이 요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특히나 관객분들까지도 굉장히 좀 더워서 운동을 많이 하자 이런 멘트를 많이 하는데 수영 좋습니다. 저도 수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던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벽에 머리가 부딪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면 절반 왔더라고요. 김명희님께서 중1 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이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장원님이 팁 좀 살짝 알려주세요. 응원하고요. 그 제가 팁을 알려드리기에는 그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너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99학번입니다. 네, 99학번이라서 네,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0569님 공연장에서만 만나다가 라디오로 만나뵈니까 엄청 새롭습니다. 장원님은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 꼭 챙기는 모닝 루틴이 있으신가요? 좋은 습관이면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서요. 저는 요새 일어나자마자 원래 냉수를 막 얼음물 먹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물, 미온수라고 하죠. 그런 거 한 잔 마시는 거 연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엔 좀 쉬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바로 빵이나 밥 이런 거보다 삶은 달걀을 먹자 이렇게 집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삶은 달걀을 먼저 먹고 더 먹고 싶으면 그때 뭐 이제 탄수화물 쪽으로 가는 그런 거 좀 연습해 보고 있는데 그것도 또 쉽지 않아요. 오늘 아침은 또 제가 토스트를 먹고 나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광고 듣고 와서 같이 놀아요.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되면 본방사수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됐군요. 맞아요. 2016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문남 멤버들과는 지금도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문남 멤버들 네,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죠. 네, 피디님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고 특히 동갑내기 친구들 하석진 씨, 김지석 씨랑은 자주 연락을 좀 하는 편입니다. 3622님께서 매년 여름이면 꼭 휴가를 갔는데 올해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결국 휴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하네요. 치킨으로 달래봐도 안 되고 피자로 달래봐도 안 되고 어떻게 달래주면 좋을까요?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달래주면 좋을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즘 그거 하잖아요. 호텔 수영장. 호캉스. 요새 호캉스 말 쓰나요? 써요? 옛날 말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호캉스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호캉스를 가서 수영장에 바로 집어넣던데 수영장 바로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배들이 누워 계시는 거죠. 그렇게 계시면서 조심해라 이거 하시고 그러면서 치킨을 시켜봅니다. 피자를 주문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착하면 치킨이랑 피자 왔대 방에 가자 씻어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호캉스 어떨까요? 1박 2일로 그리고 다시 출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멀리는 못 가도. 5468님 회사 동료가 요새 베이킹에 빠져서 만든 쿠키며 빵을 자꾸 갖다 주는데요. 매일 먹다 보니 어느 순간 3kg이나 쪘어요. 뭐야 살쪄서 그만 먹겠다고 해야 되는데 맛있어서 입이 안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전문가가 만든 빵이 있고 집에서 만든 빵이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만든 게 더 맛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집에서 좋은 재료 써서 아끼지 않은 재료를 써서 하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네, 진짜 진짜 위험합니다. 네, 일단 부럽네요. 부러워요. 자꾸 갖다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3kg 쪘다? 안 부러워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일단 참으셔야겠다. 어쩔 수 없다. 쉽지 않겠다. 진짜 어렵겠다.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갑자기. 부럽다. 넘어가겠습니다. 2733님. 초딩 아들이 매미 허물을 하나둘씩 주워와요. 엄마 이거 봐 하면서 신나서 가져오는데 저는 징그러워 죽겠습니다. 아, 네. 징그럽습니다. 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매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매미 시즌이 슬슬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미 분들께서 좀 이렇게 그 낙하하시기도 하고 허물은 사실 좀 시즌 지났죠. 허물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막 갈색으로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진짜 매미들이 좀 떨어지 명이 다해가지고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것도 주워올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 힘내십시오. 네, 아 그렇구나. 하지만 살아있는 거를 괴롭히지 않아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4960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영지 피처링 디오의 스몰 걸 듣고 올게요.

매운 노래가 5478님 제 영어 이름이 George인데요 주변에서 너무 구식이라며 놀립니다 영희와 철수 아니냐며 장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구식일 수 있어요 네, George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George는 아무래도 George Washington이니까요 구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구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Classic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네, 그 영호, 영철, 옥순의 시대인데 네, 뭐 그렇게 유행에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제 영어 이름은 에드워드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힘내자. 네, 4187님 이직 때문에 서울 상경한 후에 벌써 네 번째 이사를 합니다. 와. 1인 가구라 짐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서울 생활에 점점 늘어납니다. 시끌벅적하던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동네로 가는데요. 새로운 동네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저도 1인 가구 생활을 오래 했는데 1인 가구 생활에 약점이 있다면 짐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집이라는 공간이 하드디스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꽉 차기 전에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을 늘리던가 짐을 다 버리던가 둘 중 하나가 나중에 되거든요. 근데 1인 가구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부모님과 아직 함께 살고 있다 막 이러면 정리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이제 그 지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네, 정리해 필요 없는 거 버려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1인 가구는 내가 처음 산 것들로 다 채우다 보면 못 버려요. 저는 그랬었어요. 네, 어쨌든 짐 정리도 잘하시고 새로운 동네에서도 잘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331님께서 초등학생이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방학인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배가의 첫사랑 신청합니다. 네, 3331님께서 신청해 주신 배가의 첫사랑 듣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고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만 할 수 있었는데 2009년 이 둘을 통합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와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청약을 가입했던 분들을 위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둘 다 청약할 수 있게끔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기간 내에 둘 다 청약할 수 있게 9월 30일까지 전환하셔야겠습니다. 저출생 시대지만 아동복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혼인과 출산이 조금씩 늘어난 데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모들의 경제력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자녀 수가 줄면서 한 아이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골드 키즈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또 SNS에서 아이들의 등원 룩이 유행하면서 아동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 지난해 국내 아동복 시장은 1년 만에 9%나 성장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귀해진 만큼 아이에게 쓰는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맛있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부위에 따라 지방 함량이 크게 다른데요. 심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소고기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홍두깨살이나 사태, 우둔살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차돌박이처럼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조금만 먹고 다진 소고기를 살

때도 살코기 비율이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고요. 조리할 때는 눈에 보이는 지방을 미리 떼어내고 너무 센 불에 오래 굽거나 까맣게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소고기, 살코기 사이사이에 하얀 지방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걸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대리석 무늬처럼 가늘고 길게 퍼져 있습니다. 고기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에도 영향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게는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힌트송 나가야죠. 애니아의 Marble Horse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길게 퍼져 있는 하얀 지방. 정답은 마블링이죠. 유산균 세트 그리고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들은 오늘 아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정유진님, 장원님도 사춘기 겪으셨나요? 그렇지 않을까? 왠지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을 것 같은 이미지라 모범생 이미지인 장원님의 소소한 일탈이 궁금합니다. 저 뭐 소소한 일탈이라 노래방 좋아했고요. 오락실 좋아했어요. 당구 좋아했어요.

저는 많았네. 네. 포켓볼 치거나,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포켓볼 치다가 점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구로 넘어갔었고, 노래방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노래하는 걸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가수가 됐잖아. 그래서 네, 사춘기 막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냥 집에 잘 안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928님. 저희 엄마가 블링블링한 옷 스타일을 좋아하시는데요. 스팽글 달린 옷을 입으시면 같이 다니기 창피할 정도예요. 아, 무대복 같은 걸 입고 다니시나 봐요. 멀리서 보니까 진짜 트로트 가수 한 분이 공연하러 오신 줄 알았다니까요. 네. 저도, 네, 그, 스팽글 달린 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과 함께 다닌 적이 좀 있었어요. 네, 조혜련 씨라고. 네, 그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아주 멀리서부터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은, 네. 근데,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딱히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 이런 거 좋아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패션 감각을 익혀야겠습니다. 1435님. 저희 아내는 밥 먹는 게 제일 귀찮대요. 오, 갑자기 고자질? 네. 그렇군요.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한 끼 해결됐으면 좋겠다는데 참, 네. 반대로 저는 맛집 찾아다니는 미식가라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맛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밥 먹는 게 귀찮아서 알약 먹고 해결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나오진 않죠. 네,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런 걸 먹고 싶으냐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는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같이 밥도 드시고 같이 알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도 해보시고 함께 토론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원정님께서 대전 만인산, 대전 분이시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 만인산 숲길을 걷고 있는데 초록초록한 풍경이 정말 예쁘지만 단풍으로 물들면 얼마나 더 멋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울리는 노래 정미조의 7번 국도 신청합니다. 아, 만인산 숲길 좋죠. 이원정님께서 신청해주신 정미조의 7번 국도 듣겠습니다.

정미조의 7번 곡도에 이어 카리나 네뷸라의 굿 매치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7번 곡도 노래가 숲길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네,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5689님, 여전히 장원님의 소울푸드는 햄버거인가요? 아, 맛있겠다. 아니요? 예전에는 잘 안 먹었는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억지로 챙겨 먹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이거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아까 삶은 달걀을 먹는다. 네, 말씀드렸고요. 찬물보다 더운 물을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찬물을 먹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소울푸드 햄버거. 네, 햄버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햄버거, 핫도그.

0: 햄버거, 타코, 피자. 네, 이렇게 그 펼쳐놓은 밀가루 위에 갖가지 음식을 올리고 소스를 들이부어 놓은 거. 너무 좋아요. 하하. 네, 배고프다. 네, 모두 이따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2567님. 차분한 취미를 가져보겠다고 뜨개질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제 기질이 차분하지 못한가 봐요. 예쁜 실 잔뜩 사놨는데 너무 지루해서 목도리 한 땀도 못 뜨고 포기했어요. 뜨개질 해보는 거 약간 로망인데 이거 좀 연습을 하고 나면 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드라마만 보면 되는데 뭔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질이 차분하지 못한 것보다도 꼭 해야지의 어떤 의지인 것 같아요. 꼭 해야지. 꼭 해서 이만큼 연습해서 드라마 보면서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 재밌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4465님. 한쪽으로만 옆으로 누워 자면 얼굴이 비뚤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자보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습관 바꾸기 참 쉽지 않습니다. 아, 네. 맞아요. 잠자리 저도 좀 예민한 편인데 이게 늘 자던 모양이 아니면 잠이 안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갑자기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발 모양이 이렇게가 아닌데 이래서 내 잠이 안 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 신기해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결론은 내가 오늘 덜 피곤한가 보다. 오늘 내가 키즈 카페를 안 갔다 와서 그런가 보다. 아니, 제가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이예요. 제가 힘을 안 빼서 에너지가 남아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커피를 많이 마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네 아침이 되죠.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하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하이클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1: 오늘 아침 이장원입니다. 2부 끝곡 나갈 시간이네요. 최희원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단 일신의 Sometimes a girl needs some sugar too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0: 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페퍼톤스 곡이에요. 네, 제가 속한 밴드죠. 페퍼톤스의 러너스 하이인데요. 아침 가족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노래 제목이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네, 상디 노래죠. 러너스 하이라는 곡을 페퍼톤스가 예전에 윤상 송북이라는 트리뷰트 앨범에서 리메이크를 해서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기존의 러너스 하이보다 굉장히 빠르게, 네, 뭐 달리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이 좀 빠르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멜로디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슬라이딩처럼 올라가서 후렴구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발매하고 나서 윤상씨 공연을 갔었는데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던, 네, 기분 좋은 곡이었습니다. 물론 복면가왕 나가서 제가 또 윤상의 노래를 또 불러서 1회전을 붙었었죠. 8월 26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페퍼톤스의 러너스 하이.

0: 자꾸자꾸이비가이비가짬뽕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아니다른돈은다키우면서퇴직연금은왜안키워퇴직연금도키움할때가왔다키움이알아서모아주고굴려주니까퇴직연금 IRP 도 크게키움키움증권
3: 원금손실유의투자전상품설명서및약관필독
4: 온가족에너지충전샤브올데이여름제철신메뉴완도전복보양식으로든든하게여름별미강원도식막국수에마라탕마라샹궈까지달콤한곡성생멜론디저트로완벽한마무리올여름맛있는외식가족에너지충전은샤브올데이에서
5: 토마토가빨갛게익어가는요즘카레가더맛있어지는계절입니다여름의카레토마토카레라이스카레로계절을맛보세요
6: 일요일은오뚜기카레
7: 오뚜기
5: 3일숙성카레하모니가새로나왔어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김은숙 님이 신청해 주신 조화문의 눈 오는 밤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 한참 따라 불렀네요. 제가 그 대학교 통기타 포크송 동아리 출신이거든요. 우리 공연을 하면 마지막 곡으로 항상 이걸 불러가지고 네, 화음을 넣었습니다. 네,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추임새도 넣고 다 했어요. 네, 옛날 생각이 나네. 어? 지금 계산해보니까 진짜 옛날이네요. 자, 신청구 사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가족여행에서 단체 게임을 잔뜩 준비해갔는데요. 휴지 멀리 던지기부터 끈끈이 카드 모으기, 신문지 빨리 당기기, 눈 가리고 사진 찍기까지 아주 후회 없이 야무지게 놀았습니다. 조화문의 눈 오는 밤 신청하겠습니다. 이게 그 눈 오는 밤이 이렇게 눈 오는 밤에 다 모여서 노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게임하고 이런 거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끈끈이 카드 모으기가 도대체 뭐지? 끈끈이 카드 모으기. 궁금하네요. 아무튼 네, 후회 없이 야무지게 노셨다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1539님, 장원님이 찐 샤월이라고도 네, 샤이니 팬클럽이죠. 샤이니 월드. 같은 샤월로서 어떻게 샤이니 팬이 되신 건지 처음 입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최애곡은 여전히 눈안 너무 예뻐인가요? 샤이니 초창기 시절이 너무너무 청량했어요. 너무너무 춤을 너무너무 잘 추는데 노래가 굉장히 너무 빠르지 않고 이렇게 묵직묵직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발랄하고 귀엽고 그러면서 또 무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너무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게 됐는데 근데 점점 빠져들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노래를 하지? 네, 그래서 좋아했었는데 네, 최애곡은 여전히 눈안 너무 예뻐 일까요? 네, 저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아름다운 뷰뷰뷰뷰뷰가 또 좋게 들리고 그렇습니다. 3464님, 추억의 게임 펌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오락실마다 들어가 봐도 펌프 기계 정말 한 대도 안 보이더라고요. 혼자 놀이터에서 스텝 밟을 수도 없고 참. 아, 3464님, 요즘은 어떤 게임이 하고 싶으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특화된 곳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전처럼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면 무시무시한 분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저런 기술을 연마해 온 거지라는 분들 구경하고 나면 그냥 돈 한 푼 안 쓰고 집에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점

활디. 아, 활디도 오늘 마지막이에요. 네. 고등학생 때 담임선생님이랑 너무 닮으셔서, 아, 제가요? 괜히 내적 친밀감이 느껴져요.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만약 활디가 교사의 길을 걸었다면 어떤 과목을 담당하셨을 것 같나요? 제일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 재밌네요. 저는, 수학 하지 않았을까? 그냥 가만히 두면, 알파, 베타, 베타, 가마, 가마, 알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수학 하거나, 영어도 재밌긴 하겠다. 네. 바나나 아니라고, 바나나, 베네네라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재밌기도 했겠다. 네.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군요. 박경자님의 신청곡 정승환의 눈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환의 눈사람에 이어 7278님의 신청곡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들 진짜 잘하신다. 네, 좋네요. 4677님 근혜 공식 줄줄줄 외우고 계신 거 너무 신기해요. 어? 저 외운 적이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학교 졸업하자마자 기억에서 바로 삭제했거든요. 원래 한번 외운 건 잘 안 잊어버리시는 편인가요? 근혜 공식 해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완전히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부분이거든요. 한번 외운 거 잘 잊어버려요 싶으니까. 네, 이게 또 시들시들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제 경험상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매일매일 만져보면

그러면 죽을 일 없습니다. 네, 잘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003님, 부장님이 냉면 많이 하세요. 매일 점심만 되면 냉면을 드시는데요. 매일이요? 이제는 냉면이 코로 나올 지경입니다. 혼자 미친 척하고 고기 주문해보고 싶어요. 안 되겠죠? 네네, 안 됩니다. 부장님이 사주시는 거면 안 됩니다. 네, 할 수 없고요. 냉면집에 가면 주로 그 이제 국밥이 있어요. 국밥이 있고 갈비탕도 있고 그런 거를 한번 또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면이라는 것도 또 별미예요. 그래서 그런 거 드셔. 아, 냉면 먹고 싶네. 네, 저도 그 여름에 방송하러 가면 이제 미용실을 갔다가 방송 넘어가기 전에 꼭 냉면을 먹었었어요. 땀이 안 나니까 냉면을 먹으면. 그랬는데 회사에서 제발 딴 거 드시라고, 그렇게 원푸드로 그런 거 드시지 마시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힘내세요. 갈비탕 한번 해보세요. 이주영의 집에 가는 버스 듣고 오겠습니다.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대체 이 총구석에 뭐 볼 게 있다고 보는 거요? 사진을 뭘 저렇게 찍어댔어? 희한해.
1: 그러시죠. 제가 역 근처에서 김밥집을 하는데요. 김밥을 사가는 외국인도 종종 있어요. 엊그제는 외국인 손님이 김밥에 햄을 빼달라길래
2: 오케이
1: 한 다음
2: 아유 베지터블?
1: 너 채소니? 했었어요. 외국인이 흠칫하더니
0: Vegetarian? Yes, vegetarian.
1: 하길래 그제야 제가 잘못 말한 걸 알았어요. 나대지 말걸. 알바생도 다 들었을 텐데. 케이푸드 열풍에 제가 너무 들떴나 봐요. 지방 소도시 사시는 9263님. 외국인 손님께 아유가 들어가는 문장을 구사하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겁니다. 네, 너튜브에 무료 영어 교육 동영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레스토랑 주문 편 이런 거 조금만 들으시면 금방 입이 트이실 것 같습니다. 이참에 영어 공부 한번 시작해보시죠. 9263님의 용기에 다시 한번
0: Cheers!
1: 8월 26일 수요일, Wednesday.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합니다.

0: 스탠.
1: 문득 너에게. 문득 너에게. 9263님이 님께 보낸 답장에 이어서 불독 멘션의 Do you understand? 네, 들었습니다. 네, 외국어는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발음이 안 좋다, 단어를 잘 모르겠다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네, 늘기가 어려워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영어의 경우에 미국에 계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보다 영어를 못합니다. 네, 영어를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발음이 각양각색의 발음이 있어요. 이제는 한국도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한국식 발음도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한국식 발음을.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사람처럼 Wednesday 이렇게 안 된다고. 네, Wednesday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신나게 한번 해보세요. 2574님, 저희 동네 편의점에는 외국인 직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한국말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할 때마다 괜히 영어 실력을 테스트 받는 기분이라 긴장합니다. 하는 말은 카드, 원 플러스 원, 이게 전부긴 하지만요. 네, 저도 옛날에 편의점에, 제가 살던 건물 편의점에 외국인 직원분이 계셨는데 이제 영어권이 아니셨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로 카드, 원 플러스 원, 원 모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던데요. 7698님, 외국인들이 돼지 껍데기 구워 먹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외국인들이 돼지 껍데기를 먹어요? 어떻게 이 맛을 아는 거지 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끼리만 알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도 살짝 있었습니다. 사실 그 멕시코 요리 중에도 돼지 껍데기 튀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죠. 제가 알기로 그 멕시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돼지 껍데기 그 정사각형으로 생긴 걸 구워먹는 외국인은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네, 역시 자랑스러운 K컬처, K푸드, K팝입니다. 네, 우리 K라디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307님, 저 지금 말이 좀 빨라졌네요. 장원님 인생에서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뭔가요?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뭔지. 문제, 제가 계속해서 한 문제를 두고 막 고민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포기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미련을 버리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노래를 AI가 참 잘 만들잖아요. 근데 들으면 알겠어. AI가 만들었다는 걸 아직은 알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속고 있는 노래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차이가 뭐냐? AI랑 직접 만든 노래의 차이가 뭐냐? 인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에 비춰지는 인간성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사람답게 만드는 게 뭔가? 음악을 사람이 연주한 것처럼 만드는 게 뭔가? 이게 제 고민입니다. 네,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민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 자취방에 와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정리정돈도 잘 해놨는데 왜 제 눈에는 곳곳에 먼지만 보이는 걸까요? 엄마는 손님이니까 치우지 마 라고 하는데도 아들 사랑이 버릇인지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입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만, 네, 좀 후배의 그 1인 가구 찾아가면 못 닦게 돼요. 왜 그러나 몰라. 네, 진짜 이걸 더럽게 해놓고 여기를 더럽게 해놓고 산다고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집에 누가 오면 또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여기 닦아야죠 막 이러면서. 참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남의 눈 겨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뭐, 하여튼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하여튼 남의 집이 잘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보드카레인 개피의 숙취 듣고 오겠습니다.

0: 보드카레인 개피의 숙취에 이어서 이지영의 산책까지 듣고 왔습니다. 좀 오랜만에 듣는 노래들이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문자 하나 읽어볼게요. 5458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버스 탈 때 짐을 좀 실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별일 아니니까 흔쾌히 짐을 실어드렸는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작은 도움이었는데 민망하면서도 괜히 뿌듯했네요. 아, 이게 네, 뿌듯하죠. 요즘 그러니까 그 길에서 만난 우연한 선의 막 이런 게 좀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네, 저도 옛날에 그 기차에서 옆자리 앉으신 분이 귤을 까드시는데 그 겨울에 귤 냄새 맡으면 확 이렇게 상기 그 코가 맑아지거든요. 이 시트러스가 확 퍼지면서 뭐야 하고 보니까 귤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를 저를 딱 말없이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하다, 이분은 너무 감사하다. 귤을 까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차 탈 때 저도 샀습니다. 귤을 사서 탔어요. 몇 분 드렸어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은 릴레이로 또 귤을 샀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괜히 좋아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오늘 아침 이장원이었습니다. 네, 지난 3일간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사실 엄청 긴장하고 왔었는데 첫째는 아침 시간이라 둘째는 혼자 진행이라 네, 엄청 긴장했었는데 아침 가족 여러분이 너무 따뜻하게 받아들여주시고 네, 환영해주시고 저는 계속 아니다 이분들은 다 상디만 기다리고 있다 상디만 기다리고 있다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힘받고 갑니다. 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3일간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네, 진짜 주인이죠. 윤상 형님께서 상디 돌아옵니다. 네, 제가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네, 데려다주만 주고 저는 집에 갈 건데 네, 이게 다 선곡을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까는데 잘 안 되네요. 멋있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네, 활디, 활기찬 DJ라는 별명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활기 있게 끝곡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즐겁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곡입니다. 샤이니 한번 가죠. 샤이니. 네, 상디 데리러 가. 네, 데리러 가. 이 곡 전하면서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페퍼톤스의 활기찬 이장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불교 경전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마인드풀니스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학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함과 싸워가며 마음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인데요. 열정이 큰 것과 별개로 많이 지쳐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위를 따는 것보다 내 삶을 돌보는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다가 나를 더 미워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은 열심히 애쓰는 스스로를 인정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MBC 생활 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빰빰빰빠바바바 하는 그 허밍하는 부분이 뭐 산책하거나 드라이브 할 때 이렇게 싹 바람 맞으면서 들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의 노래 The Road to Mandalay 만달레이 비치로 가는 로드라는 제목의 The Road to Mandalay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로 시작을 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노래 들으니까 괜히 그 휘파람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기분 좋은 오늘이네요. 8962님 봄에 들으면은 참 좋은 곡 같은데 가을을 목전에 두고 들어도 참 괜찮은데요. 오정현 씨의 등등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오늘 아침 8월 26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노래의 내용도 그거거든요. 아름다운 이 휴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좀 이제 조바심 나기 시작하는 건데 지금 8월 26일인데 이 시점에서 휴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분명히 계시겠죠. 당연히. 얼마나 계시냐의 문제인데 어디에서 보내고 계실까? 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계시는지 휴가지입니까? 일터입니까? 아니면은 집 안에서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이 여름은 아직 끝날 듯 끝나지 않은 그런 더운 날씨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도 한 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 인생의 배경음악이 되어 주려 그 한 시간 동안 데이트를 신청한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함께하는 파트너 키움증권 유성 물산교역 롯데렌탈 3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에센시 베스트슬립 오뚜기 캐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아우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올드에프레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노무법인 폐가 함께하십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8: 딱 한 번만
9: 티 어실 원스야
8: 싹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델.

0: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주 짧은 연주곡이었어요. 요시마타 료의 그 연주곡 What a Coincidence라는 제목의 연주곡에 임재범 사랑까지 붙여봤습니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껏 살아서 오늘이 지나서 그 사람 다시 볼 수 없게 되면 어쩌죠. 참 애타는 사랑 노래를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저 드라마 혹시 시티 헌터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시티 헌터 OST에 들어가 있었던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가을이 오긴 했나? 이런 음악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 보면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김인경 씨. 조금 늦은 그 여름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시네요. 원순규 씨. 형님 안녕하시죠? 저희 커플은 늦은 휴가로 베트남 푸꾸옥으로 여행 왔어요. 아, 푸꾸옥? 지금은 조식 뷔페 먹고 프라이빗 풀장에서 시원하게 라디오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거 미니로 듣고 있는 거다. 그렇죠? 푸꾸옥이 뭐 베트남에서 완전히 뜨고 있는 휴양지라면서요. 그러니까 다낭이 워낙 이제 떴고. 아, 베트남 요즘 핫하네. 푸꾸옥도 그렇고. 베트남이 또 핫한 거는 피클볼이죠. 피클볼이 완전 전 국민들의 그 어떤 열풍? 뭐 그 정도로 굉장한 지금 뭐 열기가 뜨거운 곳이 예,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으로 그 피클볼 원정 여행 가는 그런 분들도 진짜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뜨거운 곳이 베트남입니다. 아, 근데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그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 보면 참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7925 휴대폰 쓰시는 분이에요. 늘 미니로 듣다가 오늘은 차에서 들어요. 예술의 전당 전시 갔다가 오후에는 여의도 한강 수영장에 여름의 끝자락 즐기러 가려 합니다. 이번 주에 폐장한다고 해서 3일 연속 가고 있어요. 이야, 그래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 한강 수영장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번 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끝으로 폐장을 한다는 소식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장이 요즘 북적북적하다던데 DJ인 공연도 있고 볼거리도 놀거리도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즐기시길 바라겠고 결혼 10주년으로 고성 여행 와서 듣고 계시다는 오승아 씨 유치원생 아들에게 10년 전 사진을 보여주니 왜 자기의 사진에는 자기가 없냐고 삐죽거려서 너무 웃겼어요. 아유 귀여워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워서 지금 지난주보다 더 더운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한 조영숙 씨를 비롯해서 지금 덥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뭐 날짜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을 정도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후덥지근하고 좀 덥고 그래요. 특히 열대야가 또 그 현상이 일어나서 힘들죠. 그렇지만 더위가 길어질수록 가을이 훨씬 반갑게 찾아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렇게 힘이 든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름이 아직 너무 오래 버티고 있어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분명히 쳐서도 지났는데 모기의 입이 이렇게 삐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서서히 서늘한 오후를 우리는

김현식 봄, 여름, 가을, 겨울. 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진짜 계절별로 풍경이 다르고 참 아름다워서 봄에는 뭐 꽃놀이, 여름에는 바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 뭐 겨울에는 눈 오니까 또 이제 스키, 눈썰매, 스케이트, 뭐 정말 다양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 김현식의 노래였습니다. 나무도 가을을 벌써 맞이한 듯 나뭇잎이 하나 둘 노랗게 물이 들더라고요.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20, 30대에는 이런 걸 잘 못 느꼈는데 40대 되고 나니까 계절을 피부로 느끼게 되네요. 7911님. 네, 맞아요. 맞아요. 릴리 메올라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0

0: 1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어제는 저녁에 모처럼 일이 있어서 저기 그 회기동 쪽으로 갔다가 평소보다 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 그 차창 밖으로 저 커튼처럼 들여진 그 구름 사이에 달이 보였다. 아직 뭐 100% 완벽하게 이렇게 둥글진 않는 한 이틀 부족한 보름달이지만 그럼에도 환하고 잘생긴 얼굴로 나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 문득 달을 대하는 내 마음이 참 너그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너 얼른 노력해서 동그래질 생각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자꾸 구름 뒤에 숨어? 이왕 떴으면 잘 보이는데 나와야지, 응? 뭐 이렇게 다그친 적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다. 초승달은 초승달대로, 반달은 반달대로. 어느 날 우연히 좋아하는 사람을 마주친 것처럼 반가울 뿐 그 이상 바라는 건 없다. 이런 낭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애도 아니고 어른이 뭐 달이 뭐가 좋냐고 달이 밥 먹여주냐고 하겠지만 달이 나한테 밥을 안 먹여줘도 괜찮다. 달도 좋아하고 비도 좋아하고 낙엽 밟는 그 첫눈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생의 사이사이에 낭만을 좀 발라줄 필요가 있다.

이토록 밝고 화사한 달에게도 어두운 뒷면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 올여름에 날은 덥지, 일은 잘 안 풀리지, 건강이 내 맘대로 되길 하나? 아이들 키우는 것도 부모님 챙기는 것도 참 힘든 부분이 있을 테지만 차올랐다가 이지러졌다가 하루 괜찮고 이틀 무너지고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것 없다. 내일은 또 내일의 달이 훤하게 뜬다.

꿈속을 그냥 날아다니는 듯한 아주 행복한 감미로운 로드 스튜어트의 감성적인 노래 Fly Me to the Moon 이었습니다. 아, 방금 들어온 소식은 미국의 그 컨츄리 음악의 여왕 돌리 파튼, 예, 이분이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안 좋아지더니 결국 현지 시간으로 2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현지 시간 25일이니까 26일인 오늘 세상과 이별했다는 소식이군요. 돌리 파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왜 화려한 의상과 그 금발, 이렇게 풍부한 거대한 금발 헤어스타일 상징적이었었던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리고 히트곡도 꽤 많았던 미국 컨트리 음악의 대표적인 그런 가수. 평생 그 공로상을 포함해서 총 11개의 그래미상을 받은 아주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또 자선 활동을 그 훗날 참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줬던 컨츄리의 대모이기도 하죠.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을 남기고 결국 별이 된 이 돌리 파튼을 추모하면서 생전에 남긴 그의 히트곡 가운데서 대표적인 곡이 그 휘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해서 히트쳤었던 노래가 바로 돌리 파튼의 오리지널 곡이죠. I Will Always Love You. 이 노래를 돌리 파튼의 추모곡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곡을 본인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까지 하고 그리고 기타로 또 예, 연주까지 하는 1인 뭐 1인 밴드죠. 로이 킴 그때 헤어지면 돼. 참 믿고 듣는 목소리. 편안하면서도 아주 섬세한 보컬을 가진 예, 그냥 우리의 로이 킴이라고 하죠, 뭐. 얼마 전 스페셜 DJ로 예. 일주일 동안 이 시간을 꽉 채웠었던 로이 킴. 그 이후에 너무 행보가 뭐 너무너무 바빠지고 뭐 그 언제죠? 큰 공연 앞두고 있어요. 최조 경기장에서 한 게 연말쯤인데 11월 정도쯤에 공연을 앞두고 아주 뭐 요즘 고민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큰 공연장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관객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무대도 꽉 채워야 되고 뭔가 구성이나 연출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또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지 어떤 감동의 무대를 꾸며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대단한 모양이야. 아주 비쩍 말랐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사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큰 가수가 된단다. 로이 킴 듣고 있니? 그래요. 정보영 씨가 요즘 참나무 구별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나무들은 가을 도토리를 달고 있더라고요. 어제 공원에서 굴참나무, 졸참나무, 오늘 강변에서는 밤나무, 또 떡갈나무를 찾았어요. 이야, 8월도 마지막 지러니 마저 힘내봅니다. 저는 구분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구나. 굴참나무가 있고 졸참나무가 있고 밤나무야 뭐 떡갈나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도 굴참나무, 졸참나무 저는 모르겠는데 예, 직접 봐야지 알겠는데요. 오늘 가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쳐서 지났는데도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한 노래 한 곡 들려주시면 좋겠군요. 8505님을 위해서 아, 좀 신나는 예, 분위기 바꿔가지고요. 예, 신나면서 세련된 사브리나 카펜터의 노래요. Man, Child,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이미 점심 식사 중이신 분도 계시고 점심을 준비하러 바쁜 손길을 또 이제 부려야 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사실 방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점심 메뉴 고르는 거야. 뭘 먹지? 이게 제일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인데, 어떻게 메뉴는 정하셨습니까? 식후에는 뭐 아메리카노 한 잔 뭐 이거는 쉬운데, 그 식사

오늘의 주식. 그게 참 어렵군요. 아,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글로벌 워싱턴 주니어의 연주곡이에요. Soulful Strut. 예. 1996년도에 발표했었던 글로벌 워싱턴 주니어의 연주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게임하고 김신영입니다. 1135번님의 사연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답이라고 하는데 천재인가요? 문제, 사탕이 36개가 있었다. 이 중에 29개를 먹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정답, 당뇨. 아, 이 친구 부모님 누구신가요? 리스펙합니다. 당뇨, 치아 이런 거는 정말 조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자, 당 떨어지기 쉬운 수요일입니다. 차라리 사탕을 깨물지 말고 오래 녹여 먹자라는 제안 드리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화의 만곡 김신영입니다. 수삼이 필요한 수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세븐의 열정. 예, 요거였고요. 와, 초등학생이 대답이라고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탕이 36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25개를 먹으면 남은 게 이제 몇 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당뇨 온다. 조심해라. 예.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 노스트로다무스 퀴즈다. 예. 또 말씀드리고, 아, 제가 씹어먹지 말고 녹여먹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되려 훨씬 당충전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정미영 씨가, 아, 진짜 사탕 39개를 먹고 당충전하고 싶은 날입니다. 일이 너무 하기 싫은데, 가게 문을 닫을까 말까. 일단 정오를 들으면서 고민 좀 해볼게요. 가게 문을 닫으면 다음 달, 예, 이게 또 들어오는 데미지랑 어차피 오늘의 월세 나갑니다. 예, 오늘의 돈은 나가지만 일단은 재밌게, 예, 조금만 또 기다렸다 보면은 또 된다. 예, 내일은 다음 달을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다음 달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21454번님, 임플란트를 앞두고 있는 저로선 누구보다 공감이 됩니다. 신디, 저 고민형 샀잖아요. 긴장돼. 라고. 저 죄송하지만 치과에 고민형이 있어요. 제가, 예, 항상 늘 안고 있어서 그렇지, 고민형이 있습니다. 고민형 하트. 뭐 이런 거 있고, 항상 이제 아프면 이제 왼손을 들어라. 예, 오른손을 들어라. 예. 하다가 일단 고민형을 계속 귀를 계속 눌러봐요. 그럼 솜이 녹아요. 긴장 많이 하죠. 근데 하고 나면 우리가 너무 편하잖아요. 예. 저도 지금 임플란트 한 지가 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영삼 선배, 예, 치과에 부름을 받고, 9월에, 예, 대대적인, 예, 리모델링 예정이다. 예. 그리고 사랑니도 뽑아야 된대요. 예. 예, 5년 만에 발치 앤, 예, 임플란트. 예, 잘 되고 있는지, 예. 재정비해야 된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장지혜 씨가 회원 가입 후에 처음 듣는 프로예요. 안녕하세요. 잘 적응해 볼게요. 라고. 아, 하필 또 이제 또 난이도가 높다는 정호의만 오셨는데, 괜찮아요. 우리 겪으면 다른 라디오는 뭐 너무 편하죠. 예. 바로예요. 바로 적응이에요. 2초 만에 적응할 수 있다. 우리 거 듣다 보면. 그리고 오늘 3, 4부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작, 명품영화, 트루먼의 사랑의 배우들이죠. 배유람, 이주우, 김신비, 요 세 배우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두리.
1: 네.
0: 집순이.
2: 네.
0: 두 분의 현재 당지수. 예. 어느 정도예요?
1: 다행히 지금은 구내식당에서 점심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예, 딱 좋습니다.
0: 1시쯤에 이제 졸릴 예정이죠.
1: 맞아요.
0: 예, 혈당이 확 와요. 예, 우리 집순이는요?
2: 저도 당지수가 많이 올라서 혈당, 예, 스파이크 방지템을 하나 먹었습니다.
0: 방지템 뭐예요?
2: 그 애사비 사탕 같은 거.
0: 아, 사탕 녹여 드세요. 네, 녹여 드시고, 예, 깨물어 먹지 말고 좀 부탁드리고, 저는 이분들을 정말 천천히 보고 싶습니다. 예,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정화의 만곡 1, 2반께는 그분들 한번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2: 도드라만돈,
1: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삼일제약,
2: CTOCL 부단지,
1: 주식회사 워킷,
0: 롯데렌탈,
2: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유성물산교역,
0: 에어비앤비,
2: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1: 음주후엔팀앱대리,
0: 오뚜기카레,
2: 백조싱크,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0: 감사합니다.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지긋지긋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8: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9: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워킷 안전화.
1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7: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범국민 눈치코치 프로젝트 정해 있다 없다. 청취자분들은 DJ를 닮아간다고 또 이런 문자가 도착을 했어요. 7928번님, 복숭아 사서 먹고 있는데 올여름 복숭아 맛이 기가 막히네요. 신디도 제철 과일들 많이 먹고 있죠? 라고. 암요 암요, 저는 제철 음식 중에 과일을 가장 빨리 챙겨 먹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정화의 희망곡에는 지금 과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본식 먹을 때거든요. 이거 사실 디저트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식이니까 80분 정도. 예, 그래서 없다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요즘에 되게 뭐 컵과일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뭔가 지금은 이제 밥을 먹을 때고 한 1시 정도 우리가 3-4부를 할 때 만약에 이거를 했으면 저도 한 200명 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약간 본식이에요. 예, 지금 진짜 밥 먹을 때니까. 예, 저는 없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555번님이 요즘 신디 많이 틀리던데 반대로 가야 되나라고. 선생님 또 얄로 보시네. 저 니 맘 내 맘 아시잖아요. 예, 타율이 꽤 좋습니다 선생님들. 아유, 예, 그러니까 지금 철이 지금 복숭아뿐만 아니라 뭐 수박, 참외, 딸기, 사과, 포도 모든 과일 대환영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식사하고 디저트로 과일 먹는 거 요거는 국룰이잖아요. 그렇다면 예, 제가 말씀드렸죠. 한 80명.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본 음식을 먹을 때고 그다음에 1시경에는 저기다. 예, 우리 윤선영 씨 과일 주스는요? 아닙니다. 과일. 예. 과일입니다. 과일. 예. 간 거 말고요. 간 거 말고 이렇게 썰어 가지고 예,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일을 드시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저희가 소개되면은 저희가 바로 한 분씩 예, 나가고요. 과연 있을지 없을지 맞추신 분들께

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그리고 추의 스트로베리 러쉬 노래 듣고 오셨고요. 정의의 있다 없다 오늘 주제는요. 지금 과일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쑥 한번 만나볼게요. 어떻게 또 예상을 하셨는지. 윤희영 씨가 없다. 직장인들 점심에 과일 챙겨 먹기 힘들어요. 라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뭐 구내식당이나 뭐 가끔씩 이제 먹는 집에 수박을 주시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예, 우리 정길자 씨 있다. 다이어트 한다고 과일로 점심을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약간 불안해지네요. 네. 혹시 또 모르니까 예, 오늘 인증샷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8094번님.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보내드립니다. 아, 미쳤다. 오늘 입맛이 없어서 도시락으로 과일 싸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통했나 봐요라고 하시면서 아매 아니구나 저기 풋사과랑 예뭐 이것저것 예또 보내주셨다 아까도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6746번님 이미 내 눈엔 몇천 개 있다. 복숭아 작업 중에 어마어마합니다. 맛있는 복숭아 많이 찾아주세요라고. 우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예 이거 약간 딱복인 것 같은데 느낌상 예. 제가 또 딱매잖아요. 딱복 매니아. 예. 요즘 시기에 딱복 잘안 나오는데, 그죠? 오케이. 그리고, 8123번님. 올해 첫 무화과를 먹는 중입니다. 신디 무화과 좋아해요? 없어 못 먹죠. 예. 이걸 숟가락으로 퍼드신다고요? 너무 아까운데? 예. 그러면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과육이 또 남는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 꼭지 같은 게, 예, 이것도 대가리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딱 따가지고, 껍질만 싹 이제 뺏겨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얀 게 이제 몽글몽글 맺혀요. 그 하얀 성분이 몸에 가장 좋은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0279번님, 응? 난 껍질도 먹는데, 제가 그 무화과 그 껍질에, 막, 알죠? 털 같은 게쑥나 있는 거. 그거를 먹으면은, 좀 부어요. 그래서 그거를 떼고 먹어야 이제 알러지 없이 잘 먹는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0213번님, 점심 후에 끝물 수박이에요. 잘 골랐답니다. 여름이 가니 수박도 당분간 안녕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생각보다 빨리 식사를 끝내셨네요. 예. 그렇다. 예. 근데 이제 끝물 수박이라고 하잖아요. 요맘때 나오는 게 이제 무등산 수박. 예. 그게 껍질에 줄무늬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무등산 수박은 맞아요. 무등산 수박. 거기 굉장히 또 고가긴 하나 요거를 친구들끼리 N분의 1 해가지고 먹으면 또 깊은 맛이 납니다. 예. 우리 2078번님 출근하려고 점심 11시에 먹고요. 후식 타임입니다. 라고. 골드 키위를 또 생각보다 많이 자르셨어요. 예, 좀 비싼 거 많이 사셨네. 예. 그리고 6750번님. 라디오 듣다가 마당에서 바로 따서 먹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시는데, 이거 저기 천도 복숭아인데? 오, 마당에 바로 있어요? 어머. 어머, 대박이다. 마당에서 살고 싶다.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철 과일을 빼놓은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빼놓은 적이 없어요. 먹는 거는 빼놓은 적이 없다. 예, 7868번님 지금이라는 인증으로 타임 스태프로라고. 와 그러네. 딱 12시 16분에 방토가 과일일까? 방울토마토는 야채인데 채소인데 이거 예 사실 채소입니다. 예. 그래서 체킹이 안 됩니다. 예. 디테일해요. 그래서 제가 또 지식이 이런 쪽에만 조금 뻗쳐 있어가지고 일단 죄송합니다. 예, 방토 좋아요. 예, 방토. 근데 방토도 5알 정도 먹어야 이제 혈당 안정권이고 그 이상 먹으면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집계를 해보니까 지금 정오희망국에 과일을 먹고 계신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인증샷 집계를 해보니까 와! 총 123분이 인증샷을 보내셨습니다. 또 틀렸다. 와, 그래서 정답은 있답니다. 예. 우리 8121번님 방토 안 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겼다. 깨르르르르르.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대결이 아니라 선생님들께 드리는 코너입니다. 근데 잠시 저의 그 의견을 살짝 첨언을 했는데 예. 너무 다 틀렸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100명 이상 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황혜진 씨, 안채윤, 권지은, 1003, 4159번님께는요. 속옷 세트 바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샵의 스위티 듣고 신형 나이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파리 피포! 수상하게 피로한 수요일! 나는 아직 듣고 싶다. 나는 내 침대가 그립다지는 분들 전부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일어나시기 바라면서 예.

상습하기에는 효과가 가장 빠른 게 뭐라고요? 신형나이 듭니다.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BGM 트로트계의 흑진주 박혜신 언니 한번 모셔볼게요. 나를 성내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불러요. 나쁜 노! Let's get it! 자, 세상의 모든 나쁜 놈들아 저리 물러서라. 신형 나이트가 나간다. 91.9!

세상의 모든 나쁜 남들아 저리 물러서라. 슉슉 개멍.

thank you. Okay, thank you. 예. 아, 이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확 날아가요. 예, 눈 감고 나쁜 사람을 생각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면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전우인 씨가, 아, 14년 같이 한 남친이랑 바다 보러 놀러 가는데요. 역시 비트감 별사, 신디 최고, 차 안에서 엉덩이 들썩들썩, 차가 붕붕 들썩가네요. 역시 짱입니다. 라고 안전운전. 예, 우리 선생님 안전운전 하시고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졸음쉼터, 예, 혹은 휴게소 가셔가지고 푹 휴식을 즐기시다가 안전하게, 예, 또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어, 갑자기 우리 최윤희 씨가 오늘도 so lovely, Cindy 라고 thank you. 예, thank you. so lovely. lovely.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예, 오케이. 쏘 흥나는 노래 바로 갈게요. 요거는 얼마 전에 명예 전당에 오른 곡입니다. 우리 비트감 별의 오케이. 예, 바로 통과한 곡. 큐브의 기나긴 갑니다. 렛츠 고! 요런 소스 좋잖아요, 선생님들. 예. 예, 90년대 전형적인 간주 스타일. 허! 자, 간주 점프 안 됩니다. 자, 전개 다른 저기로 가요.

ダラダラダラダラ。

啊，这个杯，这个杯，这个杯呢？好，拆我，拆我，这个杯，好 ，Body body， 呀嘿。

오케이 땡큐. 아 오케이 땡큐. 큐브의 기나긴, 예, 기나긴, 우리 기나긴을 보내줬던 우리 또 명예 전당 올랐잖아요. 우리 이상우 씨. 기나긴으로 명예 전당에 두 번 올라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 달에 세 번째 노래 가져올게요. 약속, 오케이 땡큐. 예, 피라미스, 예, 아, 프로미스, 아, 티라미슈는 먹는 거죠. 예, 미안해요.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떠올라가지고, 쏘쏘리. 자, 다음 곡 역시도 명예 전당에 오른 곡이죠. 우리 안성훈의 쌉가능 갈게요. 쌉가능. 예,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나이트 주인입니다. 컴온!

힘들지 않아요. 예, 아우 시원하다. 이 두 곡 모두 우리 선생님들이 예 비트를 넣어주신 곡입니다. 예, 이걸로 이제 또 하나의 신형 나이트는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아 지금 말이죠, 우리 문보라 씨가 신디 수요팅 신형 나이트 하네요. 어제 급체해서 힘들었거든요. 나이트로 위장 운동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위장 운동 해요. 예예. 예. 마치 체한기에 언제 체했느냐는 듯이 예 좀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지금 비트 간별 문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오케이 되면 요렇게 명예 전당 돼서 예 샌리스트에 바로 올라가고요. 떡볶이 세트. 예, 거의 뭐 분식집 한 번은 차릴 수가 있을 정도로 한 박스로 보내드린다. 복스 복스 BOX로 보내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조경희 씨가 자자에 왔어. 이거 정말 신중하게 비트 간별 좀 부탁드려요. 왜냐 친구랑 내기했거든요 라고. 아 그러면 또 신중해야죠. 예, 자자에 왔어 갈게요. 과연 내기가 지금 통할지. 자자에 왔어 한번 비트 간별 가볼게요. 컴온. 좋아. 이런 텐션 좋아.

칵 질러야죠. 예, 송이 약간 사랑해 소남대 소 이거 빡 질러야 되는데 아, 예, 우리 0241번님 아니 왜 따라 불렀잖아요. 몸이 기억했잖아요. 그렇죠. 왔어 왔어. 하, 그녀가 내게로 왔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여기 뒤에서 푸앙 질러야 돼. 푸앙. 예, 요 다음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약간 예, 사랑해 소남대 예, 죄는 뭐 참 이런 게 떠야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예. 아, 예. 일단 친구들끼리 내기는 조금, 예. 없었던 걸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나경 씨가, 이나경 씨 꽤 요즘에 비트간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예. 비트간별 김소희의 유혹. 줌바 댄스 수업 들을 때 너무 신났거든요. 간별해주세요. 신디랑 줌바는 한 가족이잖아요. 라고. 줌바 에어로비가, 예. 같은 빗줄이죠. 김소희의 유혹 갈게요. 유혹. 아, 시원하다. 줌바다. 느낌 세게 온다. 허! 그렇죠. 이런 거 바로 시작해야지. 원, 투, 컴온!

이게 너무 아쉽게 톤이 갑자기 톤 다운이 돼요. 우리 김소희 언니가 나나나나나 이거 말고 조금 올라가지. 우리 02, 아 0327번이 그래 좀 처량한 느낌이다. 안타까워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 같으면 막 그러면 쏴 바로 후앙 나와야 되는데 노래가 오늘 밤은 나나 내시 도래 도래 술밤이다 이게 약간 좀 많이 나다. 예 선생님. 그래서 또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아무리 발라드여도 리믹스판으로 가면은 신나요. 노래 가사는 너무 슬프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깨가 들썩일 거예요.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 가볼게요. 컴온. 잠깐만요. 이거 제가 했던 건데요. 예, 저희 문영 피자님. 또 이분 저기 휴가 가고 싶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네 제가. 문영 피자님. 예. 잠시만 안녕. 리믹스 타임이에요. DJ 쪼리 오빠가 이제는 뽕따로 이제 개명을 하셨죠. DJ 뽕따 오빠께서 발라드 같은 노래를 저희가 또 약간 각색해서 납니다. 이거요.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사람 만나면 안녕 그래. 오케이. 잠시만. 뭐라고요? 안녕. Come on. Okay, thank you. 예, 오케이, 땡큐요. 예. 아, 너무 좋잖아요. 예,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예, 이 노래 너무 좋고 너무 슬픈데 또 신이가 나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신영래의 매력이다. 같이 또 말씀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예, 가입하셨잖아요. 오늘 이분 안 나가셨죠? 예, 체킹. 예, 5분마다 체킹해 주세요. 이분 나갈 수도 있으니까 체킹 한번 해 주세요. 처음이니까. 아, 우리 0173번님. 아, 어제 코너 갔는데 인기 차트 1위가 잠시만 안녕이어서 신디 생각에 디스코 버전으로 바꾸고 또 신나게 또 불러댔잖아요 라고. 오케이, 땡큐. 예, 땡큐. 아,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혹시?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라이온즈가 이겨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지금 우리 사자군단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어제, 예, 세상 안 나오던 무승부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예, 윤수일의 아포트. 예, APT 갈게요. APT. Come on!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야구뿐만 아니라 인생이 운동이다.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이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을 모두 응원하고요. 이 수요일 눈 뜨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호! 자, 으쌰으쌰 준비하세요. 원, 투, 원!

대단하다 지금 이다 본사바로 아파트 파트 아싸 파트 파트 나루싸라 준비하세요 아우싸라 아우싸라 아우싸라 목소리 으싸라 아우싸라 Always me Always me Come on 너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이라 흘러가자 1등 하자 제발 제발 깡 홈런 자 김진찬 선수 뜁니다 뜁니다 뜁니다 뒤로 뒤로 차고 가자 가자 지금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기타 일상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 91.9 정의희원 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고 받쳐드리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박수 있잖아요. 아 비싸니까. 아 이사 가자. 하, 하, 네. 아 저희요. 하, 아이, 예. 하, 하, 아 우싸. 하, 하, 하. 광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광고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로 우싸 우싸.
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네,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신영나이 들어 한번 달려봤고요. 2부 끝곡은요, 진진의 검은 새벽 요 노래 듣고요. 3부에 영화 트루먼의 사랑의 배우들이죠. 배유람, 이주, 김신비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혼자 월든이라는 호숫가 숲속 오두막에 살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사람들이 물었다죠. 이런 곳에 있으면 쓸쓸해서 사람들이 그립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답하죠. 이 작은 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건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엔 더 그렇죠. 누군가와는 나란히 있어도 쓸쓸하고 누구와는 지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듯 친하고 지금 가까이서 외로우세요? 멀리서 정겨우세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5: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6: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7: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8: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7: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8: 경농이 만듭니다.
9: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0: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정의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영화 트루먼의 사랑의 주역들이죠. 배유람, 이주우, 김신비 배우와 함께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두리,
2: 네,
1: 집순이,
3: 네,
1: 시간이 많이 없어요. 타임 이즈 골드, 예, 금이다 말씀드리고요. 8월 상품 그리고 3, 4반께는 그분들까지 함께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정화의 만곡 8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4: 구찌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비타 케어너스 헬스넨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구찌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4: 조미료 무첨가 덕분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2: 지구내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1: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4: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2: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4: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1: 3, 4번 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IBK 기업은행,
4: 서울우유 협동조합,
2: 키움증권,
1: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4: 코끼리베이글닷컴,
2: 환인제약,
1: 현대해상 화재보험,
4: 음주후엔 티맵대리,
2: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1: 감사합니다.
5: 흥미의 오르자.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뭐.

0: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부국제가 먼저 알아본 영화, 그게 바로 트루먼의 사랑인데요. 이 영화가 점찍은 홍보박사, 바로 저 김신영이라는 거. 한마디로 부국제, 트루먼의 사랑, 김신영, 레츠고 외쳐보면서, 자, 오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고급진 표현을 쓰자면은 평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바로 오늘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이죠. 트루먼의 사랑의 주역 배우란 이주우, 김신비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시죠? 예, 유튜브 무즈까지 활짝 열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와, 트루먼의 사랑의 주역들입니다. 배우람, 이주우, 김신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또 한 분씩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 정희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배우람 배우님부터.
2: 네, 안녕하세요. 트루먼의 사랑에서 현식 역을 맡은 배우 배유람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네, 안녕하세요. 지연 역할을 맡은 배우 이주우입니다.
0: 네.
4: 안녕하세요. 트루먼의 사랑에서 문성 역을 맡은 김신비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예. 와, 근데 오늘이 개봉날이에요.
3: 네,
2: 예. 맞습니다.
0: 예. 사실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예, 때로는 설레기도 할 텐데, 아, 그리고 또 게다가 이게 또

0: 배우분들이 이제 라디오 생방 이런 거에 살짝 이제 긴장이 좀 있잖아요.
1: 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0: 아, 그래요? 예. 우리 배우람 씨는 어떻습니까? 생방 때문에 떨렸다 아니면 개봉 때문에 떨렸다?
1: 아니 어제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따로 없는데
0: 몸이 예. 깼구나.
1: 예. 예, 몸이 깨버려갖고.
0: 맞아요. 예.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어, 이준우 씨는요?
2: 저는 라디오가 처음이에요.
0: 어머, 인생 처음이에요?
2: 네. 아. 그래서 너무 오, 예. 기대가 되고 예. 제가 가끔 듣거든요.
0: 어, 그래요?
2: 너무 그 텐션이랑 기운이 너무 좋아서 예, 막 뭔가 우울하거나 네. 디프레스 될 때 이거를 항상 들어요.
0: 아니 우리 청신하셨어요.
2: 보라도 선생님. 잘 보고.
0: 와 일단 이주 배우님 인생 첫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이다. 예 빵발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케이. 예, 예.
1: 아유, 축하해.
0: 예 축하합니다. 정말
2: 축하드립니다. 예.
0: 어 그렇다면 우리 김신미 배우님은요?
3: 저도 사실 라디오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어제.
1: 신비야 축하해.
0: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어, 그럼 어제 그러면. 혹시 예,
3: 잠을 좀 설쳤습니다. 예.
0: 예, 설레기도 하고 개봉 플러스 생방은 힘들어요.
1: 맞습니다. 아,
2: 네.
0: 뭐가 더 떨리는지 사실은 구분이 안 가요.
2: 맞아요.
0: 근데 막상 이제 개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녁쯤 되면은 이제 영화사 사람들에게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더 예, 더 떨리기 시작을 하고요. 아 잠시만요. 아, 지금 축하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5745번님이 혹시라도 긴장하고 있을 세 분을 위해서 신디만의 생일 축하송으로 긴장 좀 풀어주세요. 어? 진짜? 지난주 토요일 우리 배유람 씨가 생일이었고.
1: 맞습니다.
0: 어, 이주 배우분이 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9월 3일 생일.
2: 네.
0: 아, 오케이. 예, 일단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악 큐! 아, 저희 그 정의만의 방식이요. 예, 이 셀비가 뭐 이런 걸 안 합니다. 자, 모두 다 세 배우님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컴온! 축하 축하 축하 축 배우람 축하 축 축하 축하 축하 축 다음 주 2주 후 축하 축하 축하 축 원 축 아직 안 끝났어요. 해피 해피 볼스데이 벌써 벌써 볼스데이 축하 축하 축하 축 배유람 축하 축 이지우 축하 축 컴온 두 번의 사랑 개봉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주유하 주유하

0: 됐어요.
1: 예예.
0: 어, 예. 아, 예예. 예,
2: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건 아닌지.
0: 아, 저희는 생일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0: 하루에 딱 1년에 하루잖아요.
2: 맞습니다.
0: 예, 하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예, 축하추를 많이 부릅니다. 예. 이유정 씨가 어떻게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예. 좀 어떠셨나요? 좀 많이 놀라셨나요?
2: 아니요. 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0: 괜찮죠.
2: 각성 상태라
0: 약간 몽롱하죠.
2: 예, 몽롱해서 너무 좋은데요 지금.
0: 집에 가면 이제 몸살이에요. 집에 가야 아파요. 예, 예, 저희가 좀 그래요. 예. 데미지가 늦게 와요.
2: 아, 그렇군요.
0: 타격이 좀 늦게 옵니다. 예. 예. 어, 우리 주호 씨는 어땠나요?
3: 아, 저 이렇게 축하 받아본 거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3: 네.
0: 어, 그럼 보통은 어떻게 받아요 혹시?
3: 그냥 생일 축하해.
0: 요정 축하.
3: 네, 네, 그 정도.
0: 아, 저희 이런 거 너무 따분해요.
3: 제 세상에서 축하추를 처음.
0: 우리 배우람 씨가 타이거즈 팬이세요?
2: 예, 맞습니다.
0: 아, 예, 또 예. 야구 팬이시군요.
2: 예, 엄청난 예. 야구 팬이죠. 어제 또 끝내기 역전 예. 말로 홈런으로 승리를 해서.
0: 아, 또 이게 또 예,
2: 예,
0: 멋진
2: 예.
0: 팬이시구나.
2: 예, 예.
0: 아, 예. 어, 뭐, 어제 뭐 저희랑 경기를 안 해서 아, 괜찮습니다.
2: 신영님이 그
0: 전 라이온즈. 예.
2: 아, 1인가 2인가
0: 2위
2: 아우 예, 잘하죠. 예.
0: 곧 가요. 예, 예. 곧 위로 올라갑니다.
2: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어제 또 예.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이게 바로 트루먼의 사랑이었어요.
2: 아우.
0: 무승부가 나왔어요. 이게 웬 말인가요?
2: 아유, 예. 고척에서 예. 예.
0: 정말 모두가 지금 나를 속이는 그런 느낌.
2: 예.
0: 깜짝 놀랐습니다.
2: 예, 예, 예.
0: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2: 아유, 지지만 예. 하면 되죠.
0: 예, 1회 1비합니다, 솔직히. 예. 예, 예. 어, 그리고 어, 유람 씨는 올 봄에 시구를 또 하셨어요?
2: 예, 영광스럽게도 그 올해 기아 타이거즈 홈 개막전 시구를
0: 와.
2: 예, 했었습니다.

0: 영광스럽게.
1: 혹시 직관도 가시나요?
0: 예, 직관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스케줄 좀 뭐 비거나 이러면.
1: 예. 또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0: 맞습니다.
1: 너무 행복하죠.
0: 예, 행복, 예. 뭐 흥망성쇠. 뭐
1: 아, 그럼요. 예.
0: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1: 다 담겨 있어요. 예. 화냈다가 울었다가 예, 예. 웃었다가.
0: 지난 주말은 정말 예. 생일이었는데도 최악이었지만 또 예. 어제 하루는 또 행복했고.
1: 행복하고. 저희도 지난 주에는. 예.
0: 요 몇 년간 또 라이온즈가 타이거즈에 좀
1: 약했어요. 아, 예. 약했어요. 예, 이거는 예, 인정합니다.
0: 예, 괜찮습니다.
1: 예, 왜 그러나 모르겠지만. 예. 예. 예, 그것까지 네. 또 말씀드려 네. 화이팅!
0: 화이팅!
1: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두 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주 배우님과 우리 김신부, 우리 김신비 배우님은 혹시 좀 이렇게 응원하는 뭐 스포츠가 있거나 이런 또 있잖아요. 좋아하는 스포츠?
2: 저는 네? 없습니다.
1: 솔직히 말할까요?
2: 네.
1: 없었어. 약간 없을 것 같았어요.
0: 없는 사람 부러웠습니다. 네. 없는 사람 부러워요.
1: 네. 진짜 없는 사람 부러워요. 예. 스트레스 지수가 갑자기 네. 100이었다가 네. 제로였다가 이제
0: 야구는 매일 해서 문제예요.
1: 너무 문제예요.
0: 너무 문제예요. 매일 해요. 왜?
1: 네, 몇 경기 안 남았어요, 사실은. 네. 예. 우리 이주 배우님은 어떻습니까?
3: 저도 사실 모르는데 예. 야구 팬들이 주변에 예.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야구를 봐 볼까 하다가 다 이렇게 흥망성쇠를 겪는 예. 모습, 희노애락을 겪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아 이거는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1: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3: 저는 충남.
1: 충남이면 저 이글스.
0: 이글스 쪽.
1: 예, 이글스 쪽이고요.
3: 하마.
1: 예, 예. 네.
0: 말을 아끼겠습니다.
1: 네, 독수리. 예.
3: 왜 그러시죠?
1: 화이팅입니다.
0: 네, 화이팅.
3: 왜 그러시죠? 예.
0: 화이팅.
1: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0: 응원하죠.
3: 너무 좋은데요?
1: 예, 우리 김신비 배우님은 어떻습니까? 고향이?
2: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녀서 예. 저도 충남 논산 쪽에
1: 논산이면 독수리 예 이겼습니다.
0: 예.
3: 왜 말을 해주세요?
1: 야구 보지마라고 예. 하지만 은근스럽게 예. 예 우리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암암리에 있잖아요. 예.
0: 뭐 고향이 중요한가요?
1: 예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냥 좋은 팀으로 가면 돼요. 예.
0: 마음이 끌리는 팀.
1: 마음이 끌리는. 예 그냥 이 팀을 그냥 갑자기 이 팀이 홈런 치면 너무 기쁘고 막 이런 그런 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라이온즈. 라이온즈.
0: 아니야 분위기 업.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우리 영화 개봉. 예.
1: 예. 이제 얼른 영화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 사실 정호의 희망곡 시그니처 타임이 있습니다.
0: 아, 예.
1: 선포토 후토크. 예. 지금 네. 이 실시간으로 라디오를 듣고 계신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또 트루먼의 사랑. 예. 일단 부상국자의 영화제가 일단은 인증을 했다. 예, 인증마크 있고요. 우리 기자 선생님들 오늘 개봉입니다. 많은 기사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배유람 씨 예. 헤드셋을 벗고요.
0: 아, 예.
1: 예. 예, 지금 벗으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0: 어딜 봐요?
1: 예, 이쪽 정면 카메라만 보시면 예. 됩니다. 요즘에 또 무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예, 정면 한번 보시고요. 사랑받은 작품 속에 꼭 있는 신스틸러. 그게 바로 나 배유람이다. 하나 둘 셋. 예예예. 예, 예. 박자가 반박자는 되셨지만
0: 아, 예, 예, 예, 박자가 감각이 예. 각성상태라
1: 이주님이 예. 예, 예, 이제 보셨죠?
3: 네, 네.
1: 예, 우리 또 선배님 문제 하셨으니까 네.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예, 예. 자, 예쁠주 비우 충무로를 촉촉하게 적신 반가운 담비 같은 배우. 내가 바로 이주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박자를 맞췄어요. 처음인데. 예. 그리고 우리 김신비 배우님. 예. 또. 예. 자, 정면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예. 이쪽 맞습니다. 가요계의 둘째 뭐 김다비가 있다면 연극, 영화, 드라마는 바로 나. 둘째 아들.

0: 그렇지. 네, 오늘
1: 뭐,
0: 저희가
1: 뭐 네. 여론이 안 좋나요?
0: 아니요, 여론 좋아요.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네. 네,
1: 아, 끌어요.
0: 지금 확 네.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쯤에서 박수 세 번 시작. 딱, 딱, 딱. 바로 오늘이죠. 8월 26일 수요일 영화 트루먼의 사랑이 개봉했습니다. 자, 제가 또 홍보 박사 김 박사로서 또 느낌 있게 예. 그 출발 비디오 여행 출비 느낌으로 예. 출근을 한번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말도 안 돼. 오마이갓,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나만 빼고 주변이 멈춰버렸다. 설마 세상에서 나 혼자 트루먼? 나를 속이는 거짓된 세상 속 진실은 하나. 과연 거짓된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컴온! 자, 됐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이게 원래 좀 비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비지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예, 예. 정말 생목으로 하려니까 공채 시험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 빼고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0: 이거죠? 예. 예. 뭔가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1: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0: 나 빼고 다 속이려고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예, 예. 혹시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예, 요 이 공백을 한번 채워 주시죠. 그 줄거리 속에.
2: 아니요. 너무 예, 네. 너무 완벽하게 해 주셔 가지고.
0: 아, 정말.
2: 예, 예.
1: 줄거리 이거면 충분합니다.
2: 네. 오히려 넘쳤습니다.
0: 예. 마인드가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예.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 트루먼의 사랑이라는 그 영화의 그 저는 예고편을 많이 봤거든요.
1: 아, 보셨어요?
0: 예, 예. 예고편을 보고 저는 이제 개봉하는 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되면은 예, 조금 빨리 개봉하는 날을 타닥타닥 보면서 저는 직흥으로 영화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예, 일단 영화관 주차장까지 가요.
1: 아.
0: 주차장에서
2: 아그 자리에서요?
0: 예, 그 자리에서.
1: 그럼 오늘은 다른 영화를 볼 수도 있다는 예? 얘기신가요?
0: 아니죠. 가서? 가야죠.
1: 아, 예, 예.
0: 아,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팔이 정말 안쪽으로 굽어요.
1: 아.
0: 예, 우리 라디오에 나와주신 영화만 봅니다.
1: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0: 굉장히 이기적이죠.
1: 예. 아유, 아니죠,
2: 너무
1: 아니죠.
2: 좋아요.
0: 예, 사람이 이기적이어야 돼요. 예, 예.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안 나왔는데 어떻게 봐요?
2: 그렇죠.
0: 예, 나오셨으니까 예, 또 본다. 그리고 그 사실 우리가 찰나에 생각하는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주제가 완전 영화의 주제로 나왔을 때 굉장히 극공감을 좀 했었어요. 잠깐 잠깐만 봐도 세상이 모두 나를 속이고 있나? 트루먼은 누굴까? 예, 자, 나처럼 속이고 있는 사람 말고 정말 진짜 사람이 누굴까? 이런 걸 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주제로 이 영화를 한다고? 라고 생각했을 때 네네.
1: 세상이 뒤틀리는 느낌을 들고
0: 예.
1: 약간 내 세계가 변한다고 느껴서
0: 예.
1: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0: 인생이 달라지는
1: 예. 남현식 예. 예. 남현식 캐릭터입니다.
0: 캐릭터고 예. 우리 이주 배우님은요?
2: 저는 일단 직업이 속기사예요. 예. 그래서 속기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상 현상을 네. 발견을 하게 돼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에러라는 현상에 걸리는
0: 그렇죠.
2: 현상의 발견을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돼서
0: 네.
2: 이게 뭐지? 하다가 여기는 거짓 세상이고 난 트루먼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나랑 같은 트루먼을 찾아 나서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네. 현식과 운성을 만나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0: 약간 지속적으로 깜빡이고 막 이런 그 주변을
2: 네.
0: 보면서
2: 네.
0: 이게 뭐지?
2: 네.
1: 진짜 예고편 보셨네요.
0: 제가 뻥을 치겠습니까?
1: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0: 예.
2: 전 믿어요.
0: 아, 그렇죠. 살짝 지금 불신이 조금 있으신가요?
1: 아니요. 아, 그럼.
0: 저랑 소개도 비슷하신데요.
2: 잠을 못
1: 예.
2: 자가지고.
1: 예, 야구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0: 야구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1: 예, 죄송해요. 예, 예.
0: 잠이 깹니다.
1: 예.
0: 자다가도 깨요.
1: 예.
0: 사실은.
1: 예,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우리 김신비 배우님은요? 이 트루먼의 사랑에서 역할. 예.
3: 네. 문성은 이제 직업은 경찰이고요. 네. 그리고 트루먼이면서
0: 네.
3: 이 세계를 나가려다가 혼자 남겨져요. 그리고
0: 예.
3: 이제 또 다른 구원자를 찾으러 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약간 네. 그 바깥을 향해
3: 네.
0: 예. 움직이는 중심.
3: 네.
0: 예, 예. 류문성.
3: 류문성입니다.
0: 예, 버들류겠죠?
1: 그렇죠.
0: 네. 네. 구체적으로
2: 감독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0: 네. 아, 근데 주우 씨가 그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영화 속에 나타나는 에러 현상.
2: 네.
0: 예. 주로 어떤 게

0: 네, 영화 속에서
1: 눈을 깜빡인다거나 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행동 그러니까 그 멈추기 직전에 특정 행동을 네. 계속 하다가
0: 반복하고
1: 네, 반복하다가 갑자기 툭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0: 맞아요.
1: 네. 툭 하고 꺼져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개봉이거든요. 사실 영화가 그러면 예고편만 보고 그냥 가세요.
1: 오.
0: 저는 그것도 좀 추천을 합니다. 예. 저 예고편을 저처럼 막 여러 개 막 봤다가 그냥 영화 주차장에서 후두둑 그냥 예매를 해서 바로 보는 재미가 진짜 재밌어요.
1: 오.
0: 예. 원체 계획형이어가지고 그 계획의 틀을 좀 깨고 싶어서
1: 아.
0: 예. P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엔
1: 사실은.
0: 예 어디 주차장에 가서 예, 이만큼
1: 아, 어디 주차장에 가서
0: 예, 다리냐 뭐 이러면
2: 주차장인 게 제일
0: 예.
2: 중요하네요.
0: 예 주차장 예. 일단 가야 돼요. 예. 예. 가서 여기보다 가까운 쪽이 몇 분이고 아. 이런 예. 희한하게 돼 있는데 예.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예고편을 보면은 트루먼 쇼를 좀 오마주했어요. 그죠?
2: 예예예.
0: 예, 예. 예, 그러니까 유람 씨가 있는 곳에만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2: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 조금 살짝은 다른데.
0: 예예. 예, 예.
2: 장면이 하나 있는데
0: 예, 예.
2: 이렇게 한 화면에 한쪽 반은 비가 내리고
0: 예.
2: 반은 비가 안 내려요. 예, 그런 게 트루먼 쇼를 약간 오마주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예 맞습니다.
0: 아니, 이것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왼쪽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1: 네.
0: 조금만 가면 비가 내리는 이 현상을 보면서 트루먼 쇼가 이거는 망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약간 기억에 남는 씬이 있거나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저도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우리 혜준 팀장님과 바다에서 예, 이 손을 이제 왔다 갔다 해보는 이 사람의 이게 맞나? 이 각도가 맞나? 하면서 같이 있었던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몇 년이 지났어도 그 좀 기억에 남는 씬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세 분은?
2: 저는 영화에서 좀 많은데
0: 네.
2: 이거 뭐 부산 영화제 때도 예예. 얘기했던 GV 때마다 좀 다른데
0: 네네.
2: 이번에 또 시사회에서 다시 봤는데
0: 네네.
2: 이번에 또 그 대학로 그 거리를 이렇게 쭉 한 원테이크로 촬영한 장면이 예고편에도 살짝 담겼는데
0: 네네.
2: 그 장면이 또 다시 보니까 기억이 남더라고요.
0: 아.
2: 지나가는 사람들 누굴 찍는지 모르게 이렇게
0: 누구지? 예. 예.
2: 저도 나오지도 않고 둘도 안 나오는데
0: 예.
2: 그 장면이 약간 재밌었어요. 제 나름대로. 예.
0: 재밌었다. 대학로 씬.
2: 네.
0: 예. 그러면 우리 이주 배우님은요?
1: 저는 이제 셋이서 처음 네. 이제 알게 돼서
0: 네.
1: 이제 셋이 이제 집에 같이 예. 있는 씬이 있는데
0: 예, 예.
1: 막 술 게임도 하고 하면서
0: 오, 예.
1: 뭔가 침묵을 도모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0: 예, 예.
1: 그 씬을 찍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0: 예.
1: 실제로 영화를 봤었을 때도 그 장면이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0: 네. 가장 좀 약간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1: 그쵸, 네.
0: 하나의 씬이다.
1: 네.
0: 예. 우리 김신비 배우님은요?
3: 저는 기억에 남으면서 동시에 제가 또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0: 네네.
3: 새 인물이 같이 함께 만나는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이제
0: 예.
3: 있는데
0: 네.
3: 이제 극 중에서 나오는 그 모스버거라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0: 예.
3: 이제 모였을 때 셋이 이렇게 각자의 캐릭터가 너무나 잘 보이고 그 세 명의 목표 의식도 보이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 햄버거 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이 한 장면에 이제 세 명의 캐릭터가 이제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3: 네.
0: 요 한 씬이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 오늘 개봉했습니다. 예, 오늘 개봉했고 주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예. 엄청 중요하죠.
0: 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쯤 예, 뭐 MBTI가 사실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N이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에 이제 타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멈춰버렸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사람도 나를 알고 있고 이 사람도 나를 알고 있고 이 모든 게 한 극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 뭐 내리는 정류장을 놓치시거나 이래본 사람들 N인 사람들은 일단 다 모이세요. 예.
1: 감사합니다.
0: 한 번쯤은 생각했던 그 찰나를 담아냈습니다. 예.
2: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N이겠죠.
0: 예, 그렇죠. 저도 N이거든요. 예. 심각한
2: 저도,
0: N입니다.
2: 저도 N이긴 해요.
0: 예. 예. 저는 아직도 UFO로 믿습니다.
1: 오.
0: 예. 굉장히 그 말씀도 했죠. 진짜? 저 사람 큰일 났다. 약간 이 정도의 N입니다. 예, 네. 또 말씀드리고 또 이쯤에

0: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이주 배우가 기억에 남았던 신에서 직접 부른 곡입니다.
1: 네. 예.
0: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비가 축축을 듣고 와야 되는데요. 예. 셋이서 이제 처음 알게 돼서 이제 집에 함께 있는 신. 그때 나오는 이제 음악이죠.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요 노래 잠깐 듣고 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찬욱 감독입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박찬욱 감독이 알아본 불세출의 라디오 천재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정오의 희망곡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차고 흥겨운 라디오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진짜 어쩔 수가 없다.
5: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은요,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죠. 당신도 트루먼인가요? 예. 트루먼의 사랑의 주연 배우, 우리 배우람 이주 김신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영화 관련 질문이 도착을 했거든요. 예. 우리 1151번님께서 제가 파워 N이라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 세 분은 찐친이 영화 속에서 정상인인 척 살아가는 라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라이어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 친구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니면 각자 도생? 예.

0: 먼저 갈 것인가? 우리 김신비 배우님?
1: 저는 생각을 들어보고 같이 따라갈 것 같아요.
0: 네. 아 그냥 아 근데 네. 신비 씨만 알았어요.
1: 아 저 혼자만?
0: 네. 혼자 알았어요. 혼자.
1: 그래도 얘기를
0: 해준다.
1: 네. 진실을 얘기.
0: 진실을 해준. 진실을 얘기해준다.
1: 네. 오.
0: 그러면 우리 이주 배우님은요?
2: 저는 일단 한 명한테는 해볼 것 같고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0: 시도는 해본다.
2: 네, 근데 오, 예. 그것의 반응이 너무 안 좋으면 예? 그때부터는 그냥 나 혼자.
0: 혼자. 오. 그러면 우리 배우람 씨는 어떻습니까? 우리 배우람 배우님은?
3: 저는 무조건 혼자 안고 갑니다.
0: 예예.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3: 아. 예, 저 혼자 안고 가야죠.
0: 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2: 나만.
0: 네, 나만. 나만, 나만. 또 말씀드리고. 아, 이번 질문은 우리 이주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2: 723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영화 제목이 트루먼의 사랑인 만큼 네. 분명 사랑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나온 세 분이 삼각관계인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0: 예, 어떻습니까?
2: 저 삼각관계입니다.
0: 네.
2: 네.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는 거지?
3: 네. 그럼요.
0: 아, 예, 좀.
3: 시간만, 시간만 놔두면 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2: 그러면 결과가.
0: 아, 결과 얘기하는데. 예, 예, 예. 오늘 개봉이기 때문에.
3: 네, 맞습니다.
0: 예, 결과는 일단은 보셔라.
2: 아, 네.
0: 예, 예. 보셨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예, 맞아요. 인물 관계도가 공개가 됐어요.
2: 네.
0: 예, 예.
2: 저희는 삼각관계입니다.
0: 네. 삼각관계다. 네. 아, 또 뭐니 뭐니 해도 구경은 삼각관계 구경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3: 아, 예, 재밌어요.
0: 아시죠?
3: 예. 예. 남의 일이면 정말 재밌죠.
2: 너무 재밌죠.
0: 내 일이면 정말
3: 예,
0: 그 누구보다 힘든 상황일 텐데 남 일이면 그렇게
2: 도파민이
0: 아,
3: 걱정해주는 예. 척 관심 없는 척 예. 그렇게
0: 예. 전 아예 모르는 척합니다.
2: 진짜
0: 혼자만 알고
3: 예,
0: 있어요.
3: 예.
0: 그 견눈질로 계속
3: 예.
0: 오냐, 오냐, 오냐. 이 A한테 쏠렸구나. 오늘은 B한테 쏠렸구나. 이러면서. 네,
3: 불 지펴야죠. 이제. 연기, 아, 그렇죠. 연기 티 피우고 이제.
0: 있는 것 같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운 한번 띄워주고,
3: 그렇죠, 그렇죠.
0: 올라왔구나. 이러면서. 혼자서. 저 관찰을 좀 좋아해요.
2: 아.
0: 네, 정말 혼자서만.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3: 예.
0: 모든 DJ들이 이렇진 않습니다. 네. 아, 그리고 5534번님. 얘기를 듣다 보니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저녁에 GV도 하네요. 예. 얼른 예매할게요. 라고.
3: 맞습니다.
2: 네.
0: 와, 오늘 저녁에, 아, 여기구나. 예. 용산.
2: 네.
0: 예, 예. 용산에서.
3: 또 박찬욱 관에서. 예.
2: 헤어질 결심.
0: 예, 헤어질 결심. 여기서도 제가 한 N차 관람을 꽤 많이 했어요.
3: 아.
0: 혼자서 시간대별로 갔어요.
3: 아이고.
0: 예, 아침 시간에 또 다르고,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꽂히는 게 다르고,
2: 아.
0: 낮 시간에 꽂히는 게 또 다르고, 밤 시간에 다르고, 심야에도 또 다르더라고요. 예.
2: 영화를 진짜 좋아하시.
0: 예, 저도 좀 다각도로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영화적인 측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코미디에 대한 자양분이 있으면 또 가져오고. 예,
2: 오늘 또
0: 좋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입니다. 예, 트루먼의 사랑 G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용산에서 하죠.
2: 네.
3: 맞습니다.
0: 예, 예. 용산에서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하나.
3: 예, 예.
0: 달 주차장 있는데 이제
3: 예. 해주차장
0: 있고, 예,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고. 이게 사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 자체가 아무튼 트루먼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 진실과 이제 거짓인데 일단.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면 티나는 사람 있어요? 뭐 귀가 빨개진다라든지 약간 신체적 반응이 또 있잖아요. 약간 에러가 나는 사람처럼. 예.
2: 거짓말 잘.
0: 제 생각에는 배우란 배우님.
3: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0: 아 이런 분이 조금 프로.
3: 프로. 업을 삼아서 한다고 그러세요?
0: 이런 분이
3: 거짓말을 예. 업으로 한다고요?
0: UP 업.
2: 아, 예.
0: 혹시 예 마피아 게임 하세요?
3: 아, 저
0: 혹시?
3: 너무 잘해요.
0: 그러니까
2: 잘하네요.
0: 아, 그러면
3: 아니 이건 뭐 거짓말 하자고 하는 게임인데.
0: 아,
2: 판 깔면.
1: 예. 저는 그러니까. 또 형이랑 정반대예요.
0: 진짜요?
1: 네 마피아 게임도 너무 못하고.
0: 예.
3: 아 현실은 거짓말? 현실에선 거짓말 잘하는데 게임에선 못하는 스타일.
0: 아 진짜? 아까 반대적인 거.
1: 아니. 현실에서도 못하고 게임에서도 못합니다.
0: 아 진짜요?
1: 저는 항상 거짓말을
0: 네.
1: 장난으로.

0: 이제 이렇게 장난치면서 거짓말
1: 농담으로
0: 하잖아요,
1: 하잖아요.
0: 친구들끼리. 근데 하다가 다 알아요, 주변에서 이제.
1: 아,
0: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1: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0: 들켰다.
1: 무슨 소리야가 나와야 되는데 들켰다부터 나면은 안 됩니다. 한네 번까지는 우겨봐야 돼요. 뭔 소리야 네. 이렇게.
2: 목소리 큰 거에 장사 없죠.
1: 그렇죠. 아니면 톤을 더 낮게.
2: 예.
1: 진짜요.
0: 네.
3: 한수 예. 배워갑니다.
2: 예. 마피아를 그렇게 하면 돼요.
1: 그렇게 하면
0: 다음에
1: 돼요.
0: 한 번.
1: 예. 예. 우리 이주변님은 어떻습니까?
3: 저도 거짓말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마피아 게임 잘하시죠?
3: 마피아 게임도 못해요.
1: 그럼 약간 좀 예.
2: 저만 잘하네요.
1: 예, 예, 예.
2: 마피아
1: 오늘
2: 게임을
1: 이제 몰렸습니다.
2: 아 괜찮습니다.
1: 예, 이쪽으로 예. 몰리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2: 예.
1: 진실 혹은 거짓.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모두 다 나를 속이고 있다. 예. 네. 세 분과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게 과연 진실일지 거짓일지 우리 또 두 배우님들이 또 맞추시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예, 제가 대본을 잘 안 넘겨요. 그래가지고 당혹스럽습니다. 예. 오케이. 자,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바로 배유람 씨입니다.
2: 예.
1: 배유람은 전라도 사투리와 경상도 사투리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자, 과연 이게 진실일지 거짓일지 야, 우리 이주 배우와 우리 김신미 배우가 맞추면 됩니다. 자, 자 선택 한번 해보시죠. 예, 진실이다 거짓이다.
3: 자, 거짓.
1: 거짓.
0: 진실.
1: 진실. 자, 정답은요?
2: 진실.
1: 돌.
2: 예. 이렇게 하는 건가요?
1: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예, 예.
2: 알겠습니다.
1: 예. 저 깜짝 놀란 게, 저와 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셨더라고요.
2: 예.
1: 어린 시절에는 이제 경상도.
2: 태어난 곳이 대구예요.
1: 저도 예, 네. D타운에서.
2: 디타운.
1: 예. 그리고 또 부모님은
2: 또 여수분이세요.
1: 그러면 이제 예. 사실 경상도 사투리는 또 익숙하고
2: 밖에 나가면 어릴 때 예. 경상도 사투리 쓰고 집에 와서 전라도 사투리 쓰고
1: 네. 이게 진짜 굉장히 좋은 자양분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외갓집은 전라도고 예 친갓집이 이제 청도.
2: 청도 아이고 예. 소싸움.
1: 예 소싸움. 정말 소싸움은 싸움도 아니에요.
2: 네, 네. 그럼요, 그럼요.
1: 진짜 집안 싸움이 최고다. 네,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에피소드의 주인공은요, 바로 김신비 씨입니다. 자, 김신비는 배우라는 꿈을 갖기 전 아이돌을 꿈꿨다. 자, 진실 혹은 거짓일지, 예, 우리 배우람 씨와 이주 씨가 예,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진실.
1: 진실이다. 아이돌을 꿈꿨었다. 자,
3: 거짓.
1: 거짓이다. 자, 김시비 씨, 정답은요?
0: 거짓입니다.
1: 와!
2: 저는 솔직히 거짓인 거 알고 있었는데 진실이길 바라면서.
3: 지금 거짓말한다.
1: 예예. 저 거짓말을 못하시네요.
2: 못해요, 저 예. 진짜 못해요 현실에서는.
1: 그래요?
2: 진짜 못해요.
1: 마피아 게임만 잘하시고.
2: 네, 마피아만 잘해요.
1: 마피아만 잘하시고. 예. 잠시만요. 원래 전공이 컴퓨터. 전공이에요?
0: 네, 컴퓨터 공학과 대학교를 진학을 했다가
1: 네.
0: 이제 그 이후에 그 진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1: 그럼 원래 꿈이 그러면
0: 프로그래머였습니다.
1: 어떤 계기점이 좀 있었어요?
0: 삼촌분이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1: 예.
0: 자연스럽게 그래서 고등학교를 산업 고등학교로 가서 자격증도 따고
1: 네.
0: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꿈을
1: 갔는데.
0: 정정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0: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공학과를 입학하고 휴학한 다음에 군대를 갔는데
1: 네.
0: 거기서 이제 위문공연이라는 걸 접하고
1: 예.
0: 거기서 연극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연기에 대한 그 어떤 궁금증이
1: 예.
0: 네. 그때부터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1: 이게 진짜 약간 머릿속에 퀘스천이 있으면 그때는 느낌표가 나올 때까지
3: 네.
1: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와, 아니 그리고 사실 한때 아이돌을 꿈꿨었던 거는 사실 주우 씨다. 진멸로요? 잠깐만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이세요?
3: 네,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했습니다.
1: 어머,
2: 목소리가 좋아요.
1: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 잠깐만, 그러면 한 번에
3: 네.
1: 합격을 하시고
3: 그쵸. 다행히.

0: 감사하게도.
1: 이야. 와, 요즘에 보컬과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0: 네. 네.
1: 그 무슨 시험에 딱 있으면 뭐 이제 뭐 팝을 부르든 본인의 목소리에 맞게 그 부르는 걸 네. 찾는 것 또한 어려운데.
0: 네.
1: 그러면 이게 보컬 전공이셨다가 이제 배우로.
0: 네. 그쵸.
1: 선택했던 계기점은 또 뭐예요?
0: 연기를 되게 20살 넘어서 처음 시작했어요.
1: 아,
0: 그 전에는 노래를 이제 하다가.
1: 네.
0: 그래서 우연하게 연기를 배울 기회가 생겨서
1: 네.
0: 배웠는데 아무래도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건 저한테는 연기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1: 그렇죠, 그렇죠.
0: 연기로 이제 전향을 아예 하게 됐죠.
1: 아니 약간 그 영화 속에 이제 직접 불렀다는 앞에 이제 예
0: 네.
1: 살짝 이제 소개가 됐지만 비가 축축.
0: 아 네. 네.
1: 예, 이거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신가요?
0: 아.
1: 혹시 가사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이라고.
0: 오!
1: 혹여나 네. 가사지를 한번
0: 감사합니다.
1: 예, 준비해봤습니다. 예.
0: 에코도 자. 깔아주시나요?
1: 네, 동굴 지하 한 4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하나, 둘.
0: 아, 아, 아! 오! 너무 좋다.
1: 예, 예. 자, 갑니다.

0: 할까?
1: 어, 너무 잘한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와, 아니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2: 너무 좋아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아, 되게 청량하면서도 약간 소울도 있고.
0: 오. 예.
1: 아, 내가 되게 부러워하는 목소리인데. 어,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진실들을 알아갑니다. 예, 또 야구 팬이시라는 거. 예, 그리고
2: 감사합니다.
1: 또 스포츠. 예, 스포츠를 또, 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안 하시는 걸로.
2: 안 하시는 걸로.
1: 네. 안 하는 걸로. 네. 하고요. 아, 그리고 사실 우리 배우람 씨가 어릴 적에 스포츠 기자.
2: 아, 예.
1: 꿈을 꾸셨어요?
2: 그, 어릴 때 그냥 제가 뭐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1: 아, 네.
2: 그때도 그랬는데. 운동,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1: 예.
2: 이게 막 기록 외우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1: 예, 예, 예, 예. 예.
2: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1: 예. 네.
2: 그래서 예. 고등학교 때는 예. 그쪽으로 진로를 해볼까도 고민을 했던 적은 있어요.
1: 진지하게.
2: 진지하게 약간.
1: 아, 저는 궁금해요. 배우람 씨는 어떤 계기죠?에서 이제 아, 내가 뭐 배우.
2: 모든 예. 대다수의 그 야구 팬들이 비슷할 텐데.
1: 아니요, 배우, 배우.
2: 아, 배우요?
1: 예,
2: 아,
1: 예. 오늘 저기
2: 아, 자꾸 너무 야구
1: 트루먼의 사랑. 예, 예. 트루먼.
2: 아, 예.
1: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2: 시즌이 막바지다 보니까.
1: 예, 어쨌든. 예. 몇 경기 안 남았어요.
2: 아, 저는 그, 예.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거에 뭐 좀 예. 힘을 쏟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예. 약간 사춘기 같기도 하고 그때가.
1: 늦게 오셨구나.
2: 예. 그러다가 스포츠 기자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1: 진짜 생각을 해봤고
2: 이제 복학생 형이 그때 연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1: 아...
2: 그래서 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연기하고 따라갔다가 이게
1: 와...
2: 그 재미에 빠져버린 거예요.
1: 하... 그러니까 모든 저기 복학생
2: 네.
1: 선생님들이 네. 무언가 또 다른 인생의 이막을 한 번씩 열어주시는 아,
2: 형,
1: 그
2: 형 그 앞에서 재롱 좀 네. 많이 떨었거든요.
1: 아,
2: 아, 너 잘한다.
1: 야, 너 잘하네.
2: 한번 나랑 연기 한번 가볼래?
1: 연기 같이 한번 그냥 가보자.
2: 예, 한번 그런 느낌으로.
1: 갔는데 여기에서 재미를
2: 예,
1: 딱
2: 지금. 예.
1: 아, 그 형님은 지금
2: 어, 연락이 잘 안 되네.
1: 예,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예, 예. 아, 그리고 세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바로 이주우 씨입니다. 자, 이주우의 평소 취미 중 하나는 독서다.
2: 거짓. 아, 야, 아, 아 이게 있구나. 벨이 있었구나.
1: 예, 예,
2: 죄송해요.
1: 예, 예.
2: 벨을 놓쳤네요. 벨을.
1: 어, 예.
2: 벨을.
1: 어,
2: 너무,
1: 오랜만에
2: 너무...
1: 따가운 눈빛을 한번 예. 네, 따끔합니다.
2: 예.
1: 어, 아, 거짓이다.
2: 아, 예, 거짓이요.
1: 예.
3: 바꿀 법도
1: 예.
3: 한데.
1: 예. 어, 예. 참... 우리 김준비 씨.
2: 진실입니다.
1: 아, 진실이다. 자. 바로 단번에 거짓을 외쳤던 예, 배유람 씨가 정답일지 아, 약간은 신중하게 생각했던 김신비 씨가 진실일지 자 이주 배우님 정답은요?
3: 진실입니다.
1: 와우!
2: 제가 너무 파블로프의 개처럼 대답을 해버렸네.
3: 너무하네요.
2: 듣자마자 예. 너무
1: 아, 너무하시네.
2: 반사적으로 너무 대답을 해서
1: 예, 바로 진실 거짓 이렇게
3: 거짓.
1: 예. 어떻습니까? 평소에 그냥 이제 책

0: 그 약간 좀 책방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 중고 서점 그쪽을 가시는 이제 매니아층이 조금 나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어때요?
1: 저는 둘 다 좋아해요. 그 일반 서점에서 네네. 책을 사고 싶은 걸 사서? 다 읽고 예. 이거는 이제 중고 서점에 가서
0: 그렇게도 네,
1: 가서 팔고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이제 또 거기 안에서 또 뭔가를 사고.
0: 이분 찐이시구나.
2: 찐이다.
1: 이런 네. 식으로.
0: 어때 그 그래도 좋아하는 그 장르 책이 있잖아요.
1: 있죠.
0: 그 뭐 장르가 이제 소설이거나
1: 네네네.
0: 예 아니면 뭐 에세이, 뭐 시,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막
1: 제가 최근에 지금 읽으려고 사놓았던 책 중에 주와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0: 주와연.
1: 네, 네. 그게 이제 오컬트 스릴러 뭐 이런
0: 장르. 소설이에요?
2: 네, 소설. 주와 지연 같은 느낌이네요.
1: 거짓. 네, 네 그건데.
0: 거짓. 서로 지금 들어오는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주와연.
1: 네, 예. 주와연이라는 책인데 저도 일부러 지금 제가 잠깐 그 스케줄 때문에 바빴어가지고 못 읽고 있다가 아껴두고 있다가 이제 읽으려고 네 하는 책이에요.
0: 올 6월에 나왔어요. 6월 말에.
1: 네, 신간이에요. 신간.
0: 진짜 신간이구나.
1: 네.
0: 저도 이제 소설은 좋아해요. 굉장히 예, 소설 좋아하는데. 에세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또 책은 또 있어요.
1: 어떤?
0: 예, 또 아무튼 있습니다. 예, 이것도 비밀로 한번.
2: 갑자기요?
0: 거짓. 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네. 유람 씨, 잠깐만요. 대유람 씨는 파도 끝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집이 서점을 했어요?
2: 예.
0: 진짜요?
2: 예,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서점을 운영하셨습니다.
0: 그러면 정말 책과 가깝잖아요.
2: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많이 가깝죠.
0: 와, 거짓.
1: 물리적으로.
0: 어떤 책 종류를 좀 좋아하세요?
2: 뭐 네. 어릴 때 그래도 어릴 때 좀 책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책은 만화책이에요.
0: 맞아요.
2: 예, 제가 뭐 예. 많이 접했는데 직관적인 게 최고입니다.
0: 앞에 보이는 거.
2: 예.
0: 예. 저도 일단 오성과 한음이라는 비디오 예, 책방 하이브리드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대여전.
2: 유명 문학과 위인전을 만화로 만화로 보는 위인전 이런 만화로 보는 문학 이런 걸로. 예.
0: 하루에 한 권에 보는 삼국지.
2: 너무 좋아요.
0: 한 권에 보는 어린 왕자. 예.
1: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
0: 그럼 무조건.
1: 무조건 봐야 돼요. 예.
0: 그래서 버스 터미널 가면 조그만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이제 다.
2: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예. 주간 만화 아이큐 점프나 이제 소년 챔프를 가장 먼저 학교에서 접하는 친구였죠.
0: 왜냐면 서점을 하니까 와 진짜
1: 부럽다.
0: 이때는 진짜 부럽습니다. 우리 신비 씨는 굉장히 신비하게 보셨대.
3: 저도 책을 좋아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꾸준히 계속 보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2: 신비가 얼마 전 생일 때도 책 선물해주고
1: 저한테도 책 선물해줬어요.
0: 이제 갓 이제 입덕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3: 네.
2: 티가 나죠. 초반에 그렇게
0: 네, 그렇게 네. 많이 좀 이제 선물을 베풀다가
3: 또 이제 주 누나한테는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라는 책을 선물해 드렸고 그리고 형한테는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이라는 책을
2: 왜
3: 시타르타는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같이 이 경험을 같이 해보고 싶다.
0: 같이 경험을
3: 했으면
0: 싶다.
3: 좋겠다. 많은

0: 급하게 한번 달려볼게요. 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통명지역에서 논을 다 메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논매기를 마친 즐거움을 노래에 담아 방아소리, 에이용 소리를 흥겹게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2: 네,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예, 진실된 토크를 들려준 영화 트루먼의 사랑 주역 세 분, 우리 배유람, 이주, 김신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한 3분 4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3: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예, 물어봅니다. 사실 오늘 볼까 말까 하시는 관객분들, 네. 예, 네. 혹은 주말에 트루먼의 사랑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쫙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지금 본인의 사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네. 추천드립니다. 꼭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네.
4: 뭔가 진득하게 앉아서 생각하고 싶거나 내 삶이 거짓은 아닐까 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던 N 분들은 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예. 예.
5: 트루먼 쇼라는 네. 영화의 소재를 가져왔지만
2: 네.
5: 사랑 이야기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다양한 형태와 네. 그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엄청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개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색채가 있는 영화들이 와야 사실은 이 우리나라 영화 자체가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예,
2: 너무 까만색만 칠하면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색채의 영화들이 정말 예,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바로 트루였습니다.
3: 네. 맞습니다.
2: 자, 오늘 끝곡은요. 영화 속에서 우리 배유람 씨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직접 부르는 곡이 있죠. 타바코 주스의 요다의 하루. 요 노래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
3: 영화 트루먼의 사랑의 배우 배유람.
4: 배우 이주.
5: 배우 김신비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난 누구게요. 드디어 왔습니다. 스튜디오의 이 밀폐된 공기, 스멜, 냉장고처럼 시원한 에어컨 바람, 이게 얼마만인가 모르겠습니다. 두댕이들 잘 지냈죠? 나는 등에 천국을 업고 지옥불을 건너다가 왔어요. 행복한데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하지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8월 26일 수요일

0: 근데 화면에 딱 비쳤는데 지금 너무 흉물스러운데? 아, 지금 오디세이의 외눈박이 괴물 같은 느낌인데 지금. 나 어떻게 된 거야? 아, 카메라 오늘 보라는 쉬겠습니다. 아, 내일부터 진짜 꾸미고 올게요.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아, 나 안경 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꼈는데 이거 아니지. 아, 보라는 오늘 쉬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옷도 지금 새 옷 입고 왔거든요. 일부러. 이게 제가 저기 쇼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남편 옷 이렇게 입고 왔단 말이에요. 샤워에다 새 옷까지 지금 잔뜩 꾸미고 왔는데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다. 아이, 카메라 치워주세요. 카메라 딴 데 좀 해주세요. 박성원님께서 세상에 손수건 좀 가져올게요. 눈, 코, 입 막고 가슴 막고 들어도 안영미다. 안영미. 감사해요. 8304원님. 어머, 영미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서 50원 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연옥님. 와, 두대기들 단체로 일어나십시오. 영미 씨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그래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우리 두댕이들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두댕이들 이제부터라도 일어나십시오. 4678번님. 아니 언니, 몸조리 잘하고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영미님 착상 기운 뭐예요? 저 오늘 임태기 두 줄 나왔어요. 어머나. 착실하게 두 대 들으면서 둘째를 기다렸는데 영미 DJ와 함께 착상 소식. 꺄! 두 대 만세! 아유, 진짜. 자, 두 대가 진짜 약간 그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착상이 필요하신 분들 두 대로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라는 정말 보지 말아주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이 캡처도 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 나 힘들다. 내 얼굴 내가 보는데도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러지? 어, 저 진짜 못생겼네요. 자, 우리 두댕이들. 아니, 이렇게나 다들 격하게 환영해 주실 거면서 왜 제 인별그램에는 다들 감감무소식이었던 거죠? 나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나? 지금 스페셜 DJ들한테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아, 내가 복귀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아, 정말. 아이, 그새 또 캡처해서.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세요, 진짜. 나 너무, 진짜, 나 진짜 너무 굴욕적이다, 오늘. 1118번이, 왜? 이쁜데 왜요? 아, 너무 힘들다. 이 멘트 너무 힘들다. 지금 그동안에 그러면, 그동안에 내 몰골이 어땠었단 얘기야. 와, 그전에는 그래도 비비 바르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봐줄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비비를 발라도 안 되는 얼굴이 돼버렸네요. 아, 조금만 더 이뻐지고 돌아올게요. 김영애님, 안 못생겼어요. 아, 평소랑 엇비슷해요. 아이, 나 진짜. 아, 나 환장하겠다, 정말. 예, 유혜리님, 자, 이제 조롱 시작.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심심하셨죠? 그냥 두 달 동안. 입이 얼마나 간지러웠을까. 그리고 이 스페셜 DJ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두 대의 손님분들이잖아요. 그 손님들 저 대신에 맞이해 주시느라고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저 대신에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잊지 않으셨죠? 조롱이든 저에 대한 칭찬이든 환영이든 뭐 아니면 뭐 비아냥도 괜찮고요. 다 보내주세요. 표현해주세요. 표현을 안 하면 절대 몰라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아, 3634번님. 언니만의 광고주님 소개 너무 기다렸어요. 네. 자, 제가 또 이거 하려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예, 오늘만 하고 또 내일 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얼굴이 너무 별로라가지고. 어떡하지, 진짜. 아, 얼굴이 너무 못생겼는데. 자, 2시에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그래도 그나마 제가 두 달 동안 좀 묶여있긴 했지만 그나마 요즘 거를 본 게 오디세이.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예, 오디세이 버전으로 가볼게요.
1: 나 오디세우스 애 낳고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다. 아, 페넬로페, 나요, 나야. 아, 우리 아들. 아, 모빌 코리아 윤활유. 그래, 나야. 나, 내가 아빠다. 아이고, 아들이 하나 더 있었네. 올폼,

태어나 내가 아빠야. 아, 셋째가 있었던가? 알리스 아우토. 반갑다. 너무 낯설지? 그래, 내가 아빠야. 3일 제약, 경기주택 도시공사, 롯데레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음주 후에 팀앱 대리. 내가 몰랐던 아들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반갑다. 반갑다, 아들들아. 내가 오디세우스다. 내가 너희들을 제왕절개를 막았어.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코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두세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1: 가시죠. Let's go.
2: 여러분 반가워요.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예요. 가수 이소라예요. 같이 음악 들어요.
1: 이런 텐션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스페셜 DJ 연기자 권혁수와 두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4: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5: 아나운서 정영한입니다. 여러분과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6: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써니 봉써니 신봉선입니다.
7: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양어젠징다올레 정상훈입니다.
8: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유랑입니다.
9: 2시의 데이트

네,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오셨습니다. 네, 박혜진이 어머 스디들 목소리 들으니까 감동적이면서 또 추억 돋네요. 1199번님 웃기네요. 나 요새 두대안 들은 줄 알았는데 스페셜 DJ들 나온 거 거의 다 들었네.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어디 가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그 DJ가 계속 바뀌는데 그 살짝 좀 정신 사나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낯가리시는 분들은 정말 아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또두 대를 또 묵묵히 지키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우리 스페셜 DJ분들 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진짜 다 이무진 씨, 이소라님 빼고는 다제 지인들이잖아요. 그 지인들이 이선경 씨 빼고요. 다 빼야 되네. 어? 어쨌든.

지인들이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다 와준 거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제가 그 임신 발표했을 때부터 저희 SNL 식구들이며 봉선 언니도 그렇고 다들 언제 자리 비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말 고맙다는 얘기 진짜 하고 싶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봉선 언니한테 장난으로 그냥 언니 너무 잘하면 안 돼. 언니 너무 잘해가지고 또 고정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해. 그런데 알아서 잘 똥 싸고 왔어 라고 해줬는데 너무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다들 감사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쏠게요. 그거밖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없네요. 그리고 어디 안 간 우리 두댕이들 진짜 계속 그 자리에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우리 김범수 씨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몇 계시거든요. 저 지금 알아요. 지금 그 리스트가 다 머릿속에 있어요. 아 최연님. 와 진짜 많은 손님들이 오셨다 가셨네요. 특히 가수 이소라 씨는 마치 2년 전에 오셨던 것 같아요. 진짜 길었다 두 달. 진짜 저는 이 두 달이요. 제가 아까 광고주님들 소개할 때 제가 오디세이 버전으로 했잖아요. 왜 그 버전으로 했냐면 진짜 오디세우스처럼 정말 지금 20년 걸린 기분이에요. 두 달 갔다 왔는데 그동안 그 두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아 그래서 진짜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년 걸려서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9973번님 내일 노중훈 작가님 꼭 기강 좀 잡아주세요. 영미 없는 동안 스페셜 DJ분들께 텃세란 텃세는 다 부리시고 그 올라간 어깨는 조금 낮춰주셔야 돼요. 아우 어떻게 했을지가 너무 그려진다. 아 근데 스페셜 DJ분들이 또 착하셔가지고 또 그거를 또 다 참고 넘어가셨나 보다. 아 제가 내일 또 홍군형 내겠습니다. 6822번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인스타 DM 남기고 싶었는데 실례가 될까봐 못 남겼어요. 다시는 어디 가지 마세요. 뭐가 왜 실례야.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관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표현해주면 전 너무 행복해요. 길 가다가도 알아봐 주시면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DM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뭐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것만한 선물이 없어요. 전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김범수님. 네. 솔직히 회개합니다. 자리 비운 사이 옆집에 한눈 팔다 돌아왔습니다. 한눈 팔아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역시 아 본진만한 곳이 없네요. 예, 회개하실 분들 어서 돌아오소서. 지금 제가 온지도 모르고 또 딴 방에 가 계신 분들 예, 소문 좀 내주세요. 예, 똑똑똑 노크 좀 해주세요. 예, 저기 영미 왔대 영미 왔대 하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미 계신 분들 다들 문자 미니 아낌없이 보내주시고요. 김범수 씨,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어디야? 그래 잘 돌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노래 드릴게요. 우리 김범수 씨 어디 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간만에 또 나타나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김범수의 나타나 드릴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와, 출산휴가 마치고 돌아왔더니 또 이렇게 로고도 바뀌고 뭔가 좀 집이 리모델링 돼 있네요. 아, 감사해요. 예, 신지영님. 저는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딴 데는 안 갔습니다. 이것도 문제야. 왜 안 듣냐고요. 에? 들어는 주셔야지. 응, 알았죠? 딴 데 가지도 말고. 그리고 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 계속 결석이 아니라 그 개근 하셔야 돼요. 9973번님, 영미 진짜 좋다요. 되게 반갑다요. 저 뻥 안 치고 영미 기다린다고 의리 지킨다고.

여태껏 문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뭐 아무튼 겁나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자를 한 번도 안 보내시냐고. 이러면 괜히 그러니까 우리 두 대가 인기 없는 집 같잖아요. 스페셜 DJ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뭐지? 아 여기 청취자들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참 손님이 많은 잘되는 가게인 것처럼 보여야지. 아 나 참. 4127번님 저도 고백합니다. 두 달 동안 타방송이랑 바람 폈어요. 근데 2시에 바람 피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바람 피게 되더라고요. 영미 돌아왔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FM4U 고정. 일로 한 대만 맞자. 한 대만 맞아. 바람 핀 걸 자랑이라고 자랑이라고 그냥 어? 그 바람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이 어렵지. 계속되면 습관된다고. 아이 나 참 이거 어떡하면 좋아. 다들 이렇게 지조가 없어. 어? DJ 닮아가지고. 너무 해퍼요. 어? 너무 쉬워. 8844번님 회사에서 월급 루팡 중인 거 들킬까봐 미니로 소리 안 나게 틀어놓고요. 언니 얼굴만 보고 있어요. 오늘 습기가 너무 높은가 봐요. 제 눈에 습기가 한가득이에요. 보고 싶었죠요. 아,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얼굴 나 오늘 안 돼요.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얼굴이 좀 불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참. 강신혜님. 섹시뮤시 들으며 태교했는데 벌써 다음 달이면 저희 아기 돌이에요. 아 며칠 두 대 안 들었는데 왠지 오늘 영미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 틀길 잘했네.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예, 예. 근데 벌써 돌이라고요? 어마나 세상에나. 이렇게 남의 아기는 빨리 큰다니까요. 우리 둘째는 언제 돌 되냐. 아, 자, 어디 안 가고 매일 자리 지키신 미니 두댕이님들. 아, 제가 오다를 내렸습니다. 우리 제작진들한테. 개근하신 분들 리스트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김강수님. 네, 손 들어주시고요. 잘하셨어요. 배윤겸님, 정은미님, 오수진님, 박가연님, 이우성님, 박성호님, 정문주님, 장세별님, 왜 많은 분들. 자, 이분들께 플러스 점수 50점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없어요. 사실 플러스 점수가 있어도 뭐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제가 그리고 이름 다 기억해 두고 있을게요. 자, 그대로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뭐 다른 선물 드릴 건 없고 노래 띄워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좀 약간 제가 잔고가 좀 부족해서 제가 막 쏠 순 없습니다. 아, 키드 라로이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스테이, 그러니까 머물러 달라 이거죠. 자, 스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잉?

키드 라로이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Stay 그리고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돌아오길 원하셨던 거 맞죠? 그쵸?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우리 두댕이들 덕분에 출산휴가 잘 보내고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아 정말 이제야 좀 나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아 정말 다들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일 좀 얘기 좀 해봐요 하는데 아 깁니다. 길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막상 들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었어요. 이 76번님 와 드디어 왔다. 영미 DJ 올 때 됐는데 왜 안 오나 했어요. 왔네 왔어. 아우 속이 시원하다. 너무 반가워요. 저도 시원합니다. 예.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정말 여기저기에서 다 본인들 얘기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듣기만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5057번님 출체가

안 했지만 그래도 매일 들으며 두 대를 지킨 두댕이들도 있다고요. 기억해 줘요, 언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다 보이죠. 다 알죠. 들어주신 것도 알죠. 우리 지킨 것도 알고. 근데 문자를 안 쓰면 아무도 모른다니까.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셨죠? 나 여기 있어요. 진짜 애가 같은 애기라도 울어야 젖을 주지. 안 울고 묵묵히 있잖아요. 제가 배가 고픈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그 목이 쉬게 울어야 돼요. 으아! 하고 저희 마치 저희 둘째 마냥 아기 맹수처럼 으아! 하고 울어야 아! 하고 달려가게 된다니까요. 최선일님, 누나, 보너스 점수 발음 좀 주의해 주세요. 아, 브락지 점수로 들려요. 오자마자 말썽이요. 아, 제가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입을 닫고 2달 동안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발음도 그렇고 뭔가 좀 어버버거리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아, 2573번님. 영면이 한석규 성대모사 좀 해주세요. 언니 없어서 저 진짜 죽어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살아났네요. 나의 도파민 영미 언니. 누가 넘버 쓰리래? 여기 2573번님이 죽어가요. 이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됐죠? 임서희님, 영미 씨 왔으니까 이제 착상 문자 엄청 오겠네요. 지금 말도 마세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가 오자마자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임준호님께서 영미 누나 저 착상 소식 말해주고 싶어서 다른데 말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년 고생 끝에 가졌고요. 올해 12월 마지막 말띠 딸입니다. 박수 치고. 거 봐요. 이게 두 대가 이런 기운이 있다니까. 제가 아니 사이비가 아니라니까요. 1803부님, 복귀하셨네요. 반가워요. 안 계신 동안 착상 기운 받아서 셋째 임신했습니다. 11주 됐어요. 셋째는 딸 가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우리 두댕이들이 정말 다둥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4813부님, 영미 씨, 착상 방법 좀 공유해 주세요. 아, 글쎄요. 방법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방송에 될지 모르겠네요. 어? 내가 지금 컴백하자마자 잘릴 수도 없잖아요. 어? 잘릴 수는 없잖아요. 조금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번외편으로 새벽 2시에 데이트할 때 그때 제가 다 알려드릴게. 나 영상까지 공개할게요. 아셨죠? 인증샷까지 보여드릴게. 아,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두대찐 애청자분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소녀시대 유리님께서 아시죠? 우리 유리님 두댕이신 거 다들 아시죠? 영면이 웰컴 웰컴 환영합니다. 이래야 두대죠. 익숙한 언니의 목소리 덕분에 오늘은 더 힘이 나네요. 곧 효리수 음원 나오니까 춤 한번 땡겨 추세요, 언니. 순산 축하드립니다. 권유리 올림. 아, 일단 박수 치고 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유리 씨. 내가 안 그래도 우리 유리 씨가 찐 두댕이니까 사실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갈 거 사실 더 보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상한 애착심이 좀 생겨. 근데 중요한 건 아니 왜또 게스트로 출연할 때는 또 다른 방송 가서 게스트로 출연하고 그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스페셜 DJ 좀 해달라 그랬더니 또 이거 일정 안 맞아가지고 또 여기 못 앉아 있고 왜 그러는 거야 유리? 그럴 거야? 어? 그러면 효리수 음원 나오면 아셨죠? 한번 효리수 우리 두대 한번 나와줘야 돼요. 아셨죠? 이건 약속, 우리만의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의리가 있지. 우리 유리 노래 들어야겠죠? 소녀시대 키싱 유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 키싱 유 그리고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두 곡 들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입니다. 김희진님 뭐야 키싱 유 노래 가사가 두 대와 발을 맞춰 걷고 이렇게 들려요. 그래 맞아 그렇게 들린다. 어머나 나중에 유리씨 나오면 요거 두 대로 해가지고 좀 따로 따면 되겠다. 아, 0911번님. 영민님, 오랜만에 두댕이들한테 진하게 뽀뽀 한번 해주세요. 아, 근데 제 뽀뽀를 또 혐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예. 키스 좀 해드릴게요. 자, 가까이 오세요. 아, 때마침 저기, 심지어 외국인 게스트분들이 지금 견학 오셨네. Hi. Nice to meet you. I'm famous comedian. And we enjoy time. 프레젠트 포 유. 최승원님 누나 저 잊지 않으셨죠? 아 그럼요 어떻게 잊어요. 아, 오랜만에 디키스 부탁드려요. 네 해드렸고요. 자 부끄럽다고요? 지금 뭐가 부끄러워? 어? 부끄러워서 지금 광고부터 빨리 듣자고? 왜 부끄러워? 어? 난 여보세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의 데이트 안영민입니다. 아, 이 민정님께서 아, 이게 딥키스구나. 아, 방구 소리인 줄 알았어요. 놀랬어요. 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광고 듣는 사이에 진짜 외국인 방문객들이 여기 이렇게 맞은편에 오셨다가 제가 키스하니까 제가 바로 나가셨어요. 아, 아니, 외국인 분들이 저는 좀 깨어있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보수적이다. 더 꽉 막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입견이었던 거야. 헐리우드 우리가 말로 헐리우드 헐리우드 하잖아요. 아니야, 보수적인 분들이었어. 4844번님, 언니 지난 두 달 동안 언니한테 가장 힘이 됐던 노래가 뭐예요? 그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배드요, 배드. ATG의 배드. 왜냐면 진짜 와, 제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디서 이런 야성미, 어머, 할렐루야다 이렇게 됐어. 우리 사리 노래 듣고 올게요. ATG의 배드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아니죠. 안방 주인 안영미입니다. 역시 우리 문탁이 형 노래를 들어야, 이 목소리를 들어야 저도 비로소 두 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자, 지금 3부 시작됐고요. 김보유님, 언니 진짜 취향 나랑 너무 똑같다. 저도 산이 때문에 미치겠어요. 맨날 가슴 튕기고 다니잖아요. 그래. 아, 진짜 최고더라고. 정말. 최고예요. 김금희님, 에이티즈는 사랑입니다. 저도 밤에 혼자 한두 시간씩 보고 듣고 자요. 네, 8445번님, 우리 아들 이름이 산인데 최산처럼 치명적인 어른으로 자라렴.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뭘 봐도, 이제는 뭐 아이돌들을 봐도 사실 이제 애기 엄마고 하니까 다 내 아들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되게 그냥, 그래, 우리 아이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와, 산이 씨 춤추는 거 보는 순간, 제가 삐, 삐, 이랬던 심장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우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야. 그래! 이거지. 와, 8169번님. 안녕하세요, 영미씨. 안 계시는 동안 두댕에 대한 애청자인데요. 와, 그동안 두댕은 맛배기였군요. 아, 그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맛배기입니다. 지금 다 안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컴백하자마자 사고치면 안 되니까 지금 되게 자중하고 있다는 점, 네, 알려드리겠고요. 자, 스디 기간에 왔다가 지금 아직 지금 갈팡질팡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아, 스테이 두 대 머물러 계시라고 커피 한잔 싸드릴게요. 눌러 앉아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야 좀 집에 온 것 같고, 예, 네, 이제야 조금 아, 예전에 안영미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자, 듣고 계신 엄마 두댕이들 정말 이제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간들은 진짜 어른과의 대화가 너무 간절하잖아요. 한 시간 동안 여기 또 이제 대화를 나누니까 제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 뒤에 시간까지 다 텄으면 좋겠어. 그냥 제 얘기만 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얘기 좀 많이 나눕시다. 예,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고요. 지금 아까도 질문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진짜 이거 Q&A 이거 시간 따로 마련해야 돼. 두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 잠시 후에도 계속 나눕시다. 여기서 또 저를 참 오래도록 기다려주신 분들이죠. 소중한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우리 광고 듣고요. 두 대 문자파리 두 문 바로 다시 돌아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손가락만 있다면 영미는 언제까지고 놀 수 있어?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자, 오늘은요, 우리 그간 너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토크토크 좀 해봅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 두댕 근황자라!

빵.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두댕이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기존 두댕이들 어디 안 가고 잘 계셨는지, 그 사이에 이직이나 출산 같은 변화는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스페셜 DJ 기간에 유입된 뉴 두댕이들, 누구 방송을 듣고 왜 눌러 앉으셨는지, 저와 함께하는 오늘은 또 어떠신지, 앞으로도 눌러 앉으실 생각인지, 아니면 어이구 세상에나 깜짝 놀라셔가지고 도망을 가실 참이신지 그냥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도 좋아요. 뭐 소소한 거 다 좋습니다. TMI 환영이에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노래 듣기 전에 저도 근황 하나 끄집어내자면 저 얼마 전에 모유수유를 끊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인별그램에다 올렸잖아요. 그 배드 그 춤추면서 그 어마어마한 모습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없어요, 이제. 예, 네, 그냥 꺼져버렸어요. 근데 이따 없으니까 더 좀 헛헛하네. 예. 아, 뭐 그리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나를 꼭 붙잡아줘. 네, 홀미 클로저. 브리트니 스피어스, 엘튼 존의 홀미 클로저. 요거 듣고 여러분들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을게요.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 엘튼 존의 Hold Me Closer 듣고 왔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아니고요. 원래 있던 DJ 안영미입니다. 두대 문자파리 두문파, 오늘의 주제 두댕이들의 근황 한번 만나볼게요. 2021번님, 영미언니 저 언니 가기 전에 두대 들으면서 공부했었는데 올 에이플에 성적 장학금 까지 받았습니다. 다 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증샷까지 보내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두대가 은근 식자층들이 좀 많이 들어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 정말 두뇌가 뛰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에이플. 근데 진짜 그 보면 청취자들이 DJ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저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그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 신입생들 대표로 선서 이것도 하고. 야, 역시 그 DJ의 그 청취자들 그쵸? 우리 식자층들끼리 한번 고품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자고요. 9388번님, 언니 저 그 사이에 퇴사하고 아주 당당하게 내 방에서 언니 목소리 크게 틀고 있어요. 지금은 화장실에서 듣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예, 예. 당당하게. 그동안 회사에서, 근데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방송을 쉬쉬하며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당하게 들읍시다. 예, 좋아요. 아, 굿 스멜. 4844번님. 언니 저 1, 2평 남짓 고시원 살다가 얼마 전에 집 구해가지고 5평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갑니다. 저의 TMI입니다. 관리비 포함하면 월세가 70. 후덜덜이죠? 앞으로 돈 열심히 벌려고요. 그래, 이렇게 명분이 있으면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리고 금방 부자 될 수 있을 겁니다. 칼국수 세트 보내드릴게요. 예. 왜냐면 이사 가신 기념으로, 이사 가면 왜 짜장면 먹잖아요. 예, 칼국수 쏠게요. 0944번님, 저 애견 미용사인데요. 언니 자리 비운 타임에 6년간 지켜봐왔던 남자 손님 번호를 따가지고 지금 사귀고 있어요. 어머, 키 180이에요. 직업도 병원 행정직 정년 직장이고요. 운명적인 사이 같이, 운명적인 사이 같이 성격도 잘 맞고 사주도 잘 맞대요. 언니, 저 랜덤 깡 성공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이렇게 랜덤 깡으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DJ와 청취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결혼해서 지금 아이 둘까지 낳지 않았습니까?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자, 그러면은 사랑에 빠지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요 노래 아니 들을 수가 없겠죠. 저의 첫사랑 오빠들, 스위스로 오빠들 노래 띄워드릴게요. 첫 데이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오빠들 스위스로의 첫 데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4804번님, 저는 뉴두댕입니다. 소라 언니 목소리에 놀라 눌러 앉았다가 이후로도 멋진 스페셜 DJ분들 덕분에 영미 씨까지 만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질척질척 해볼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질척질척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안착하실 생각하셔야 돼요. 착상. 예, 뭐 물론 조금 텐션이 다를 수 있어. 이소라 언니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아, 그 결은 좀 비슷할 거예요. 계속 들으시다 보면 저도 약간 그 고품격적인 그 냄새가 좀 안녕하세요. 안녕미예요. 약간 비슷한 느낌도 좀 있으니까요. 성별도 같고 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소라 언니 노래 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언니가 또 신곡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 제목이 딱 지금 보라를 보고 계신 우리 두댕이들의 마음인 것 같다.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제 얼굴 다 좀 잊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듣고 올게요.

0: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그리고 이무진의 에피소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2시의 데이트를 지켜준 정말 감사한 두 분이죠.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안영미입니다. 이제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낯설어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안영미 맞아요. 강경현님께서 첫 스페셜 이무진 씨가 할 때부터 매일 들었어요. 반가워요 영미 씨. 어머 이 정도면 정착이야. 정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때부터 계속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박정임님 10명의 스페셜 DJ 중 첫 타자였던 이무진님 오실 때 저도 같이 왔어요. 듣다 보니 적응해서 이제 다른 데 못 가겠어요. 영미님 반가워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 이무진 씨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뭐 밥이라도 쏴야 되겠다. 왜냐면 이무진님 덕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두 대 이렇게 들어와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6325번님 저도 소라언니 스페셜 DJ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고정으로 듣고 있어요. 오늘 영미님 방송 들으니 역시 본래 주인이 최고입니다. 영미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설아 언니 때 이후로 처음 문자 보내는 사람 올림이라고 하셨는데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그리고 또 제가 뭐 진짜 가족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그리고 이 두 대에도 또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서 지금 뭔가 좀 되게 좀 들떠요. 임신 초기 때부터 주부습진이 와가지고 제 손이 좀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임신해가지고 약을 못 바르니까 그래서 계속 못 바르고 있다가 이제사 이제 모유를 끊고 약을 바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만 이제 나으면 돼요. 감사해요. 이렇게 또 이것까지 또 디테일하게 봐주셔가지고 근데 입술이 너무 파랗다.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FM for you.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듣고 왔습니다. 한은영님, 아 진짜 이래서 내가 영미 씨 사랑함. 싸이월드 때부터 쭉 깔아놓은 내 인생 명곡 With You, Forever With 영미라고 하셨습니다. 오정은님, 샤이하게 듣기만 했는데 영미 씨 컴백 너무 반가워서 회원 가입했어요. 어머 감사드립니다. 이게 회원 가입이라는 게 진짜 사실 되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커피 한잔 보내드릴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2325번님 반가워요. 안영미님, 저도 6월에 출산하고 이제 70일 넘은 아가랑 같이 듣고 있어요. 다음 달 복직 앞두고 있는데 아들 둘만 우리 힘내보자고요. 아짜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셨어요. 아이고 이뻐라. 저랑도 비슷하시네요. 저도 6월 25일 날 출산을 했는데 딱 요때 그래 요 자고 있을 때 너무 이뻐. 제일 예뻐 진짜. 요렇게 안고 이렇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이쁘다 하고 내려놓으면 하고 우니까 아이 정말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출산 축하 선물로 아기용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3878번님 영미 누나 돌아왔네요. 저희 와이프도 7월 8일 날 이쁜 딸 출산했습니다. 자랑하려고 여기저기 보냈지만 그 누구도 읽어주질 않았어요. 출산해본 누나 읽어주시겠죠? 출산 컴백 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육아해보아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나는 너무 예쁘고 이것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이 예쁨과 기쁨을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사진 이렇게 공유했는데 저쪽에서 딱히 이렇게 피드백이 없을 때 약간 뭐지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딴 데 가서 상처받지 마시고 요 두 대에다가 사진 뿌려주세요.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선물도 아기용품 정말 들을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저희 방송이 착상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는데 아기용품 많으니까 요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아기용품 업체인데 한번 두 대 한번 광고 좀 넣어볼까? 예, 환영입니다. 언제든지요. 7609번님 전 타방송 듣다가 질려서 채널 돌리다 이무진 씨 목소리에 멈췄는데 첫 스페셜 DJ이셨군요. 그 뒤로 여러 DJ 듣다가 정상훈 씨에 꽂혀서 아예 눌러 앉았습니다. 며칠 병원에 있어서 못 듣다가 왔는데 아 안방마님이 드디어 오셨네요. 라디오 목소리는 처음 듣는데 편하고 좋네요. 매일 들을게요. 두 대.

이 합류합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사원 씨, 아, 영업 잘하셨으니까 플러스 점수 30점 드릴게요. 네, 자, 에메랄드로 승진시키겠습니다. 아, 노래, 아, 베이비가 많이 듣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 조규찬의 베이비 베이비.

여기저기서 베이비 사진들 많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2617번님 나도 읽어줘요. 오늘 148일차예요 하면서 아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뒷모습 뒤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 이거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머 발목 통통한 거 봐. 너무 귀여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전 아기들 발목 보면 너무 막 환장해요. 너무 귀여워서. 3379번님 전 내일 모레 애 낳으러 가요. 어머나 애 둘 마음이 된답니다. 괜찮겠죠? 근데 아마 많은 선배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뭐 애 둘 낳아봐라. 뭐 정신 없을 거고 뭐 힘들 거고 뭐 이렇게 겁들을 많이 줄 텐데 맞아요. 정신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이 첫째 아이의 감정을 살피는 게 더 좀 힘든 것 같아. 왜냐면 뭐 잠 못 자는 거야. 우린 늘 각오가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첫째 아이가 막 약간 뭐 질투도 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 한마디에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엄청 또 그것까지 감정까지 살피면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참 동시에 두 집 살림하는 기분? 너무 힘들어요. 091번님 다둥이도 껴주시나요? 저도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3남매예요. 저는 3년에 한 번 꼴로 살랑기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지금 첫째는 수박 큰 거 들고 있고 둘째는 저기 수박 공 뭐지 튜브라고 해야 되나 요 공 그 셋째 작은 수박이 들고 있다 이거 귀여워라 안녕 반가워. 근데 우리 두댕이들 중에 보면 다둥이 집안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두대의 기운이 좀 그런 게 좀 있나 봐. 1107번님 자랑해도 된다고 해서 왔어요. 8월 17일에 태어난 제 첫 손녀 우시아예요. 아 미치게 이뻐요 라고 했는데 정말 미치게 이뻐요. 왜냐하면 갓 태어났는데 베네짓이라고 하죠. 베네짓 하는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이뻐라. 앞으로 두대와 함께하자. 8676번님 영미언니 언니 기다리는 동안 저희 아기는 돌이 되어가서 돌 촬영했어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태교해서 그런지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라고 하셨는데 어쩐지 지금 표정이 돌 사진을 찍는데 뭔가 다 아는 표정이야. 이제 아드님께서 이미 민증이 나온 것 같아. 다 나왔어. 엄마나 세상에 장군감이야. 6171번님 언니 착상 맛집 사장님인 영미 언니 오면 얘기해 주려고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드디어 4년 만에 둘째가 찾아와서 9주 차랍니다. 어머나 박수 가야지. 어머나 세상에 나 없는 동안에 그렇게들 어머 입이 간지러워서 어떻게 이걸 참으셨대. 아 진짜 아니 이렇게나 정말 어떻게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두 대를 좀 뭔가 좀 이게 착상방송 맞다니까요. 자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듣는 많이 들어서는 2시의 데이트. 자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어떤 업체든지 상관없어요. 애기용품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다 저희가 껴맞추면 되는 거니까. 9115번님 저는 신봉선 씨 오셨을 때 여기 눌러앉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봉선님 팬인데 봉선 씨가 안영미님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정말 커요. 그때 봉선 씨가 영미 씨 잘 부탁한다고 해서 여기 안착했습니다. 넓은 가슴에 폭 안긴 기분 포근하니 잘 안착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 봉선 후배님 봉선 언니 후배님 플러스 점수 120점 드리겠습니다. 예, 아 왜냐하면 언니가 정말 잘해준 게 느껴졌고 그리고 언니가 늘 저를 생각하는 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제도 바로 연락 왔어요. 영미찡 머리는 매일매일 감아야 되는 거야 라면서 정말 저를 친언니처럼 쓴소리도 많이 해주고 저를 많이 다독여주는 그런 언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 좀 120점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찬혁 비디오 중에서 이게 뭐죠? 이찬혁 비디오 중에서 신봉선의 이사 이건 뭔가요? 신봉선 언니가 노래 냈어요? 이사라는 노래를 냈어요? 나는 캡사이신밖에 몰랐는데 이 노래 냈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봉선 언니 노래 신봉선의 이사 들어볼게요. 원곡은 윤상 선배님이 한 거래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0: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댄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얘가 좀 그립네 라는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두댕이들도 약간 저한테 권태기 느끼셨던 분들이 약간 영미 그래도 좀 생각나네 이러셨던 것 같아. 저는 늘 그리웠습니다 우리 두댕이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애기 사진들 정말 많이 지금 왔거든요. 그 같이 좀 봐요 애기 사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 마음대로 막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모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고 괜찮다 하시면 나중에 요거 한번 저희가 예쁘게 꾸며가지고 두 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끝곡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구봉도 해솔길, 대부 해솔길 1코스의 대표적인 구간인데요. 탁 트인 서해 풍경을 바라보며 걷기 좋고, 해질 무렵이면 바다 너머로 붉은 노을까지 펼쳐져 일몰 산책길로도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구봉도 해솔길은 구봉도 입구에서 시작되는 구불구불한 숲길인데요. 걷다 보면 울창한 해송숲 사이로 바다가 모습을 드러내고 길 끝엔 개미어리 아치교가 나옵니다. 물이 차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고 물이 빠지면 다리 아래로 넓은 갯벌이 드러나고요. 이 다리를 건너 낙조 전망대에 다다르면 동그란 조형물 사이로 붉은 해가 천천히 내려앉는다고 하네요. 갈 땐 숲길이었는데 돌아올 땐 노을길이 되어 있겠네요. 8월 26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쿠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자, 오늘의 첫 곡은 독일의 팝밴드 위카스의 올해 봄 발표한 EP에 수록되어 있는 미스터 앵자이어티였습니다. 자, 3710님께서 우와 순디, 저 오늘은 정확히 4시에 출석합니다. 어라? 순디가 아니네요. 토마스 쿡 해주셨어요. 아, 많이들 놀라셨죠? 네. 수요일날 젠지 음악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니 벌써 토마스 쿡이 왜 일부 첫 순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임원지님께서도 왜 토마스 쿡님?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지금 순디는 오늘 컨디션 난조로 아주 조금 살짝 늦게 오실 예정입니다.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아, 조만간 곧 이상순 DJ를 다시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자,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스포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들국화의 조용한 마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완벽한 하루 토마스 쿡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 오늘 순디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방송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컨디션을 고르고 계십니다. 오늘 아예 안 오시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아주 잠시 후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인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9629님의 사연입니다. 역시나 쿵님.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마가 떴네요. 크크크 해주셨어요. 그 1부 시작하고 그 협찬사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읽는 게 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대타 DJ의 어떤 자연스러운 실수입니다. 저랑 지금 황피디님이랑 둘이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저희 눈동자를 보셨어야 되는데 아, 둘 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식은땀 흘렸습니다. 아, 잠시 막았던 거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5724님의 사연입니다. 토마스 쿡님, 이때가 기회입니다. 진행 잘하셔야죠. 해주셨어요. 이게 정말 기회인지 아, 이 친구는 안 되겠다 하는 평가를 받는 위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저에게는 참 매번 하루하루 방송이 외줄타기입니다. 외줄타기. 이렇게 마음이 쫀쫀해진 적이 있나 참 새롭네요. 아, 이수진님의 사연입니다. 혹시 오늘 쿵님 코너에 순디가 나오시는 건 아니죠? 해주셨는데요. 아, 젠지 음악에 순디가 나오고 제가 끝까지 진행해보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젠지 음악 책임지고 잘할 수 있는지 평소 수요일날 제 마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0917님의 사연입니다. 여기는 부산인데요. 4시인 지금도 너무 더워요. 녹을 것 같아요. 서울은 어떤가요? 해주셨는데요. 서울도 사실 오늘 좀 덥습니다. 더운데

우리 선곡 때문에 버팁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시죠? 완벽한 하루 나오는 음악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는 거. 아이고. 오늘 젠지 음악도 완전 준비 잘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혹시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라고 어색해들 마시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의 반가운 이상순 DJ 순디 돌아옵니다. 0447님의 사연입니다. 엄마랑 오리고기 먹고 더 놀러 다니려다가 차가 방전이 돼서 배터리 교체하러 왔습니다. 엄마가 차 오래 안 탔는데 배터리를 빨리 교체하게 돼서 속상하네요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배터리 성능은 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마시고 안전운전 어머니 그리고 건강한 가족생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혜림님의 사연입니다. 저 오늘 운동 갈까 말까 지금 왕 고민하면서 듣고 있어요. 갈까요 말까요? 저도 매일 주 5일 운동하거든요. 저도 갈까 말까 솔직히 얘기해서 매일 아침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음식을 못 먹었는데 아 빈속으로 가도 되나? 하지만 그럴 때 무조건 가고 나서는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 가고 나면은 후회가 이틀, 3일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고민이 되실 때는 무조건 박차고 나가셔서 운동을 하시러 나가시길 대답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세라님의 신청곡이고요. 장들레의 아는 사람.

김세라님의 신청곡 장들레 아는 사람 함께 들으셨습니다. 3216님 쿵님 차분하게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참 새삼스럽게 또 차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여러분들 뭐 느낌적으로 느끼고 계시죠? 네 저는 뭐 크게 잃을 게 없습니다. 물론 매번 방송이 외줄타기이긴 하지만 마음 비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유리님의 사연입니다. 도마도 쿵님 없으면 와나 어떻게 돌아가나요? 상순 오빠한테 커피 한잔 사달라고 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커피 한 잔으로 될까요? 네. 저는 좀 뱃속에 좀 쌀이 들어가야 네. 육류나 고기나 좀 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뭘 사주실지 이따가 순디가 다시 복귀하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음식을 어떤 대접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자, 그리고 장소연님의 사연입니다. 우와 너무 다정하면서 운동을 가고 싶게 만드는 대답이에요. 저도 운동 갈 때마다 너무 이 핑계 저 핑계인데 쿵님 말씀 새겨드릴게요. 가면 무조건 후회가 없다. 아까 운동 갈까 말까 고민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저도 오늘 10시에 수영을 갔었어야 되는데 고해성사입니다. 못 갔습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까지 뭐 좀 체크할 게 많아가지고 한 아침 5시? 새벽 5시 가까이 6시 가까이 뭐 좀 체크하느라고 저는 정말 잠깐 고개를 베개 잠깐 댔다 눈을 떴는데 화장실 다녀야 되나? 시계를 딱 봤는데 이미 레슨 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참 덕분에 저도 고해성사를 합니다. 네 후회됩니다. 저도 지금. 네. 자 4319님 집에 에어컨 물세서 보니 고장이에요. 18년 쓰니 고장나서 며칠째 에어컨 없이 살고 있는데 집에서 레슨하다 더워서 학생도 빨리 보냈어요. 여긴 창원이에요 해주셨습니다. 창원이면 남부지방인데 지금 서울도 사실은 온도가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물론 한창일 때보다는 좀 낮지만 레슨하다 학생도 빨리 보낼 정도면은 아까 녹는다는 사연 왔는데 덥긴 더우신 거 보군요. 박효정님의 사연도 포항은 지금 34도입니다. 아까는 36도. 더위도 가기가 싫은가 봐요. 지금 서울은 32도라고 하고요. 제일 더운 곳 36도 대구. 대구랑 포항이 거의 같은 온도네요. 위치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자, 아무쪼록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완벽한 하루 함께 하시면서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드 시런의 곡 듣고 오겠습니다. Go Away Girl.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우선 혼자 가봅니다. 젠지의 음악. 네, 오늘 젠지의 음악. 원래는 제가 저쪽 자리, 반대편 자리에 앉고 이쪽 자리에는 이제 순디가 앉아서 저와 함께 줄다리기라는 시간인데 오늘 순디가 컨디션이 약간 좋지 않아서 지금 숨 고르기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지 음악 메인 게스트인, 게스트의 메인이라고 붙인 건 좀 웃기긴 한데요. 유일한 혼자 게스트로 나오는 코너인데 잠시 제가 오늘 진행을 맡고 있고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음악으로 낭만 치사량, 이 한도 초과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토마스 코. 제가 오늘 혼자서, 우선은 혼자서 진행해 봅니다. 자, 2930님께서 이 생방송의 묘미 아닙니까? 쿵님, 파이팅요 해주셨어요. 아, 파이팅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저도 지금 이거 어떻게 되겠는 일이지 자꾸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기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혼자 젠지 음악 가봅니다. 자, 그리고 백진화님의 사연도 있네요. 이 정도 활약이면 순대국 밀키트 받아야지 않나요? 해주셨는데, 아, 백진화님, 언제까지 들으신 거예요? 아, 진짜 서운하네. 우리 순대국 밀키트 빠졌잖아요. 순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사실 순대국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물을 엄청 저희가 집중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순대국 밀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선물, 기가 막힌 선물도 많이 들어온 거 기억들 하고 계시죠? 네. 자, 9629님께서는

와, 쿵님, 쿵님 혼자 가시는 젠지타임 귀하네요 해주셨어요. 아, 이걸 귀하다고 해야 될지 저에게 위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차피 외줄 타는 거 어차피 잃을 거 없는 몸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젠지 음악 혼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젠지에서 알파까지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들으시는 여러분들, 젠지 음악이잖아요. 젠지 세대에게 소개하는 음악이기도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아티스트들, 이 아티스트들의 출생 연도가 젠지에서 알파까지 해당하는 아주 영하고 요즘 아주 힙하고 핫한 팝 아티스트를 위주로 제가 오늘 선곡을 해봤고요. 자, 선곡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저, 토마스 쿡이 엄선해온 노래들을 오늘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선선물 후 감상인데요. 아, 오늘 이 선물은 근데 항상 1번 선물로 제가 고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이 선물 첫 번째 선물로 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선선물을 걸면은 모든 사연이 김치를 걸면 김치 얘기, 스트레스 얘기면 스트레스 얘기, 뭐 가슴살 얘기 나오면 또 운동 얘기. 여러분들 또 기가 막힌 사연들 거의 삼행시에 가깝죠? 이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연들, 음악 감상평, 음악 얘기도 좀 같이 좀 잘 좀 섞어주세요. 너무 선물 얘기만 써주지 말고. 네. 자, 오늘 제가 선곡한 첫 번째 곡입니다. 이 아티스트는 벤슨 분이라는 아티스트인데요. 저도 요즘에 팝 아티스트들 검색하고 음악 리스닝을 하다가 알게 된 아티스트인데 제주꾼입니다. 알파에서 젠지까지, 젠지에서 알파까지 오늘 선곡이 아주 딱인 첫 번째 주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을 곡은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

자,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선물을 걸고 함께 들어본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였습니다. 네. 자, 제가 이 곡을 처음 오디오로만 들었을 때는 브루노 마스의 백인 버전, 에너지 넘치고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진성으로 있는 힘에 이 상체 호흡기의 모든 힘을 그냥 쏟아붓는 에너지 넘치는 젊은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일단은 외모가 좀 훈남이에요. 네, 그 점에서 조금 저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기도 한데 너무 훈남이고 건강미 넘칩니다. 그리고 넘치는 그 에너지 뿜뿜. 아,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젊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 곡은 또 SNS를 통해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 날씨에 딱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원님의 사연입니다. 그래빙 공연에서 덤블링하고 거의 기계체조 수준이더라고요. 이 노래 부르시던데 인상적이었어요 해주셨어요. 네,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피아노로 그랜드 피아노 올라가서 한 바퀴 도는데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렇다? 그 실수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미에서 그 사전 녹화할까요? 그건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러다가 넘어지면 참 전 세계 그래미 팬들에게 좀 씁쓸한 뒷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완벽한 덤블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좀 조사한 바로는 다이빙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아, 그래서 이 제가 느끼는 그 에너지, 뿜뿜하는 그 에너지가 역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체력도 함께. 네, 좋은 구경 잘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상성님의 사연입니다. 덥다고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잔잔하게 나가죠. 근데 뒷부분 도윤아, 이젠 의미도 알고 부르자 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돼도 팝곡들은 사실은 뜻 잘 모르고 소리로만 영어 가사 따라 부르는 곡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그 노래가 다 저에게 삶에 좋은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순옥님의 사연입니다. 음악으로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네요. 쿡디, 청취자들이 귀 쫑긋하고 있으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길요. 정말이죠. 아니, 우리 회원님들, 후원회님들 어떻게 돼? 제가 직급을 다 나눠드렸거든요. 이 과장님 밑으로 전 우리 후원회님들 사연 융단 폭격 원합니다. 지금 사연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젠지 음악, 젠지에서 알파까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곡 제가 선물로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를 걸었는데요. 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하겠습니다. 4005님. 네, 초등학교 6학년 셋째와 함께 샤워할 때마다 부르신다는 분 이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소개해드릴 곡은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전 이 가수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니 어떤 스타일의 곡을 부르든지 자신만의 호흡과 자신만의 톤을 정말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유일한 표현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팝계의 심수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만의 독특한 호흡과 톤이 있어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자, 두 번째 곡입니다. 젠지에서 알파까지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0: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곡을 듣기 전에 선선물 아시죠? 네, 선선물을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이게 또 대타 DJ의 또 귀여운 실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제가 깜빡 잊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자, 그러면은 선물을 지금이라도 소개해드리고 이 선물에 걸맞는 사연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릴 선물은 아시죠?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바로 선물이 간다고 합니다. 저도 받아보진 못했는데 바로 아이스크림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이스크림 쿠폰을 받으실 청취자를 뽑기 위해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29님의 사연입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되었는데 목소리에서 뿜어나오는 분위기는 20세기 디바들 같아요. 역시 쿡디 선곡. 크, 해주셨습니다. 맞죠? 저도 5029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왜 팝계에 영 심수봉이라고 얘기했냐면 심수봉 선배님 아시죠? 언제 어느 자리에서 노래를 하셔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호흡이라고 할까요? 그게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긴 시간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사실 처음부터 거의 연습 단계, 연습생 수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리비아 딘 사실 데뷔한 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참 마음 자체가 좀 담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좋고 언제나 안정감을 주는 이런 곡들 잘 듣고 있습니다. 이상숙님의 사연입니다. 이상숙님이시네요. 네. 노래가 어쩜 이리 그루브 넘치고 간드러지나요? 듣다 보니 나한테 필요한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잠시 설렜는데 생각해보니 분리수거 잘 버려주고 소파와 물아일체 안 되는 남자가 최고네요. 현실감 폭발입니다. 해주셨어요. 네. 이 그루브와 이 곡 스타일을 보면은 분리수거 잘해주고 물아일체 안 되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왠지 좀 로맨틱하고 좀 핸섬하고 좀 귀여운 면도 있고 멋진 남자가 아닐까. 그런 남자를 필요로 한 올리비아 딘이 아닐까라고 저도 상상해봤습니다. 1406님의 사연은요. 중2 아들이 학원 가기 전 김치전이 먹고 싶다고 해서 대령하고 설거지하며 듣고 있는데 김치전이 아니라 새로운 맛의 피자 같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곡이네요. 아, 사연 참 좋습니다. 말씀 참 고급지시네요. 네. 1406님, 우리 후원의 회원님 맞으시죠? 네, 느낌 빡 오네요. 네. 그리고 조혜리님의 사연입니다. 쿵님, 선곡에 날개를 단 것 같아요. 상큼하고 날아갈 것 같은데요. 해주셨습니다. 아, 참. 날개를 달 수 있다면 선곡이 아닌 제 어깨에 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선물 받으실 분. 두루루루, 아이스크림 쿠폰이죠. 이상숙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숙님의 성함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상순 DJ 때문인지. 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자,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젠지의 음악. 오늘은 제목이 우선 혼자 가봅니다. 젠지의 음악. 네, 제목이 좀 길어졌죠. 네, 수요일 코너고요. 오늘의 주제는 젠지에서 알파까지라는 주제로 팝곡들을 선곡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서민님의 사연인데요. 왠지 상수님과 말투, 호흡, 웃음소리까지도 비슷해서 언뜻 들으면 상수님 같아요. 정말인가요? 너무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불안하고 긴장되는 건 상수님이겠죠? 해주셨는데 모르죠. 지금 웃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 도마도 쿡 이러면서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지금 저에게 지금 잔소리할 걸 체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자, 오늘은 진짜 우선 혼자 가보고 있는데요. 이러다 상순 퀴즈 오늘 상순 퀴즈까지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내디디면서 가보겠습니다. 아, 장소연님께서는요. 우리 쿵님 순디가 프리미엄 고기를 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DJ 플러스 게스트 체인지까지 다 잘해내심 해주셨습니다. 프리미엄 2 플러스 맞나요? 네. 저는 사실 2 플러스 잘 못 고르는데 마트에서 가격 때문에. 아 참. 4197님 순디가 안 계시니 쿵님이 대장이시네요. 아 여러분 이 스튜디오 안에 좀 황피님 들어와 계세요 지금. 대장이라니요. 대장이라니요 지금. 황피님 옆에 계신데. 네. 그냥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눈빛을 주시면 저는 여기요 여기요 이러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자, 2부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로 경기 평택과 안성 용인 남부고요. 그리고 전남 함평 구례평지 이쪽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아, 가장 더운 낮 시간에 좀 야외활동 좀 삼가해 주시고 물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뭐 동호회 여러분들과 뭐 러닝 약속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분들 조금 약속 조금 날씨 봐가시면서 조금 조절하시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곡 트위드의 곡입니다. 선키스 들으시고 젠지 음악은 3부로 이어갑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살다 보면 터무니없는 일도 있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죠. 여기서 터무니와 어처구니는 각각 담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터무니는 터를 잡은 자취나 정당한 근거나 이유를 뜻해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형용사 터무니없다가 널리 쓰입니다. 또 어처구니는 어이와 같은 말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해 어처구니 없다와 어이없다는 같은 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

0: 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자, 오늘 상순 DJ의 컨디션 난조로 제가 진행을 일단은 혼자 하고 있고요. 젠지 음악 최초로 단독 진행 중인데요. 아까 초반에는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좀 두근두근 쫄깃쫄깃한 마음이었는데 요 근래 제 삶에 이렇게 쫄깃한 적이 있었나 싶은 좀 기대도 안 했던 갑작스러운 날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제 삶에 어떤 기대 못한 선물, 혹시 쫄깃한 기분, 이런 긴장감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건가? 나도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네요. 정말 사람님 알 수 없네요. 아, 참. 자, 오늘 젠지의 음악 주제는 젠지에서 알파까지라는 주제로 곡을 선곡해왔고요. 젠지에서 알파 세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음악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들이 영하고 힙한 팝 아티스트들, 그들 자체가 젠지에서 알파 세대. 네, 아주 요즘에 아주 핫하고 힙한 음악들로 오늘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 곡 소개하기 전에 선선물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곡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요. 아,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 세 번째 곡 읽기 전에 선물부터 미리. 아니, 좀 학업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 잘 해놔야 돼요. 줄도 두 번, 세 번 치고요. 자, 세 번째 선물은 닭가슴살 선물. 네, 요걸 미리 공표해놓고 그 다음에 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해온 곡은 아, 저는 지금 작가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저도 이 아티스트의 이름이 저 스펠링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에이미블루가 아니라 아미블루라는 아티스트네요. 저는 아미인지 에이미인지 아미인지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제 주위에 절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미였군요. 네. 자, 일단 곡을 듣고 이 아티스트와 이 곡에 관한 얘기 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선곡 아미블루의 곡입니다. Trees for the Woods.

닭가슴살 선물을 걸고 함께 들어본 오늘의 세 번째 선곡이었습니다. 아미 블루의 Trees for the Woods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젠지 음악 젠지에서 알파까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젠지에서 알파 세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도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들이 젊고 희망차고 앞길이 기대되는 영 아티스트들로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양수정님의 사연입니다. 인트로부터 살랑살랑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오늘 이 곡 풀리 담아요 해주셨습니다. 아, 성공이네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 또 제가 또 소개해드린 곡이 담겨진다는 거 괜찮죠 이거. 네, 저도 이 곡을 팝곡들 이렇게 서치하다 알게 된 곡인데요. 확실히 요즘 젊은 아티스트들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고 스타일이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올리비아 딘은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되는 매끈한 세단이었다고 치면은 아미블루의 곡은 약간 빈티지 레트로카라 그럴까요? 약간 톡톡 털털털털 소리가 나는 그런 구형 엔진이 가는데, 오, 그가 그 자동차가 다니는 길, 그 배경이 너무너무 멋진 숲속길 같은 거, 배경이 너무 멋진 그림 같은 거, 아, 참 이런 스타일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저도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희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곡에 나도 모르게 그루브 타게 되네요. 왠지 오늘 쿵님 좀 들떠 보이는데 저도 선물 받음 이런 들뜬 기분일까요? 곡 너무 좋다 해주셨어요. 글쎄요. 선물 갖고 일정

0: 정도 들뜰 수 있으실까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야 이 정도 들뜰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영님의 사연입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게 밤에 자기 전 명상할 때 잔잔하게 틀어놓으면 몰입 효과 제대로일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자기 전에 명상하시나 봐요. 네. 아, 네. 자기 전 명상은 그냥 비우는 건가요? 어떤 목표를 띄우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네. 저도 명상 같은 건 사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자, 그리고 4179님의 사연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두 손 꼭 잡고 고즈넉한 숲길 걷는 느낌. 오, 음악에 맞춰 사뿐사뿐한 기분이네요. 해주셨습니다. 오, 동감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설명과 좀 비슷하죠. 분위기가 참 근사하죠, 거기. 네.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분위기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339호님의 사연입니다. M이면 어떻고 암이면 어떻습니까? 노래 너무 좋네요. 물빛 파르스름한 호수에 조각배 띄워놓고 타고 있는 기분이네요. 아, 이 사연들 지금 난리 났네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 이제 오셨네. 아, 이제 첫 곡부터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지. 아, 수고들 많으시고요. 자, 황현선님의 사연입니다. 중성적인 음색이 매력적이네요. 마치 저희 집 초사 아들이 툴툴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요즘 저와 함께하는 러닝 때문에 힘들다고 난리예요. 닭가슴살로 근육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아, 참나. 여기 저 순기능이에요. 선선물 걸었을 때 정말 한글 한 글자 한 글자 같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 같습니다. 아, 참 너무 좋고요. 아, 좋은 사연 보내주신 황현성님께 닭가슴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미블루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요즘 아티스트들은 스타일리쉬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그냥 다 용서가 되고, 그리고 확실히 요즘에는 음악이 참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전 세계 어떤 음악 단 한 번의 터치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어떤 음악인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거는 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완벽한 하루, 지금은 토마스 쿵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코너 젠지의 음악. 일단 우선 혼자 가봅니다. 젠지의 음악. 오늘 코너가 이름이 좀 길어졌고요. 오늘 주제는 젠지에서 알파까지라는 주제로 요즘 들고 요즘 한참 자주 듣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들리고 있는 영한 팝 아티스트들의 곡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최정진님. 순디랑 톤이랑 목소리도 비슷해서 뉘신가 궁금하네요 해주셨습니다.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신데요. 제가 정말 순디랑 목소리 톤이 비슷한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 본인 목소리 본인만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토마스 쿡이란 이름으로 음악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 외줄타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냥 마음 비우고 제가 갈 수 있는 곳, 불러주시는 곳 어디나 열심히 달려가는 건강한 40대 후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젠지 음악으로 고정 게스트 함께하고 있고요. 제 목소리 이제는 좀 기억을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순디랑 뭔가 좀 다른 면이 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느꼈지만 역시 그 순디의 여유 있는 호흡, 그런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분위기는 흉내내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최정현님, 순영 아저씨 진행에 감탄하느라 곡을 잘 못 들었는데 오늘 선곡 가을바람처럼 신선하고 기분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현 회원님, 네,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사연 보내주셨는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는 척하지 말고.

하면 천국이 따로 없지요 해주셨습니다. 아 사연 참 신춘 문예가 따로 없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권기춘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젠지의 음악 젠지에서 알파까지라는 주제로 선곡한 저의 마지막 곡입니다. 아, 이 아티스트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익숙하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선곡이고 마지막 선곡에 드릴 상품은 아 정말 큰 선물 한번 드려야죠. 제가 오늘 마음 졸인 만큼 후련해진 선물 뷰티 상품권 마지막 선물로 걸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 빌리 아일리시의 곡입니다. Birds of the Feather.

빌리 아일리시의 Birds of Feather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선선물권 뷰티 상품권 선물 받으실 분을 한번 뽑았습니다. 1406님의 사연입니다. 이 부스스 일어났다가 예쁘게 화장하고 웨이브 넣어 외출하기 쉽게 만드는 곡이네요. 요즘 젠지처럼 크롭탑은 못 입는 비루한 몸이지만 원피스라도 걸치고 나가고픈 마음이에요. 아유, 크롭탑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뷰티 상품권으로 아름답게 가꾸시고 자신 있는 하루, 자신 있는 한 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젠지에서 알파까지라는 주제로 젠지 음악 준비한 모든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부 끝곡으로는 마이 앤트 메리의 너는 내 마음속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까지 가보겠습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숨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번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 1743년 오늘 8월 26일은 프랑스의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으로서의 화학을 사실상 창시한 인물로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산소라는 이 이름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지구의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산소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산소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발표해야 되는 건가요? X입니다. 이거 제가 들을 때마다 순디가 정말 헷갈려하고 어떻게 될지 좀 몰라 하시던데 그 마음 이제 알겠네요. 이거 대본 읽다 보니까 어렵네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얼핏 기억에 지금 남는 건 산소가 아닌 수소? 수소로 아마 아닌가? 아, 질소 아닌가? 수소 아니면 질소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자, 제 결론은 X죠. 오늘 왠지 X가 맞을 것 같습니다. 산소는 아니고 수소 아니면 질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산소는 아닌 걸로. 자, 지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산소다? OX.

스타일리스틱스의 Can Give You Anything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상승 퀴즈. 아,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는 이 지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산소다. OX 퀴즈였는데요. 저는 X를 골랐죠. 좀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아, 이제 순디 마음이 진짜 공감이 가네요, 오늘. 자,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어떤 답을 많이 골라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정도님의 사연입니다. X. 산소의 반대말이 혹시 바다소인가요? 죽은소인가요? 해주셨어요. 아, 참. 회원님, 이런 사연은 젠제이 음악에 아까 보내셔야 했어요. 상순의 기준이랑 좀 코드, 지금 코드가 좀 달라요. 뉘앙스 좀 다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재치 있는 사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박현진님의 사연입니다. X. 순디가 얘기했으면 에이 했을 텐데 쿵님이 하시니 왜 이렇게 믿음이 가는 거죠? 순디 미안요. 크크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저에게 믿음이 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지 아직 모릅니다. 7726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로서 정답은 O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7726님. 이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퀴즈 분야이신지 과학 분야이신지 어떤 분야를 말씀 안 해주시고 아 근데 7726님 말씀 참 멋있네요. 배워야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 아 남자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성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 자 그리고 7806님 정답은 O. 어떻게 상순 오빠보다 모르지? 해주셨어요. 아니 제가 들을 때는 순디도 잘 모르시던데요. 뭐 맨날 찍는다 그러시고 그리고 찍는 데 있어서 뭐 부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막 다 같이 찍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자 그렇다면 오늘 상순 퀴즈 지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산소다. O, X 정답은 드르르. 오 정답은 X입니다. 하 참나. 자 지구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산소가 아니고 질소입니다. 질소는 대기 중에 약 78%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요. 산소는 약 21%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질소, 물론 쓸데없이 수소를 함께 언급하긴 했는데 제가 진짜 단언컨대 질소 언급했습니다. 아, 참. 그러면 저도 선물 탈 수 있는지 기회가 좀 찾아오는 건가요? 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아, 정답자 다섯 분 저희가 뽑아서 이 게시판에 다섯 분의 명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상순 퀴즈 참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주희님의 신청곡이네요. 혁오의 톰보이.

0: 혁오의 톰보이에 이어서 9115님이 신청해 주신 이상순의 안부를 묻지 않아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순디께 안부를 묻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MBC에 있었어요.
0: 네.
1: 근데 뭔가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0: 네.
1: 때마침 오늘이 또 젠제 음악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0: 네.
1: 때마침 우리 그 토마스 쿡이 생각나서
0: 네.
1: 토마스 쿡한테 좀 맡기고 조금 누워있었습니다.
0: 네.
1: 사실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의무실에 MBC의 또 의무실에 아주 괜찮으신 우리 한의사분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좀 누워서 상담도 좀 받고 그리고
0: 네.
1: 이제 아까 사실은 아까 좀 일찍 올라왔는데
0: 아,
1: 우리 토마스 쿡이 아주 물 흐르듯이 아주 네.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0: 네. 아까 오시기 전에 여기 난리 났었습니다. 여기 바깥에 네. 누구냐고 DJ 지금
1: 아.
0: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1: 아무도 없던데요.
0: 오시기 전에 이제 가셨죠.
1: 전에.
0: 저 친구구나.
1: 아,
0: 토마스 쿡이구나.
1: 아, 네네네. 네.
0: 저는 1부 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거의 1년 넘어 2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1: 네네.
0: 쉽게는 못 내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는구나. 여기서 이제 건수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아웃이구나.
1: 한번 이게 길게 한번 하고 가라.
0: 차마 외줄에서 나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네네네. 이렇게 슬쩍 안 보는 척 하면서 밀어내는구나.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했었죠.
1: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도 오늘 참 우리 토마스 쿡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이게 제가 그냥 처음부터 컨디션이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은 진행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토마스 쿡한테 정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 와서 좀 놀라셨을 분들한테
0: 네.
1: 죄송하다는 그리고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0: 아닙니다.
1: 드리고 싶습니다.
0: 1시간 50분 만에 오셨지만
1: 네.
0: 와주신 게 저를 비롯한 여기 모든 스태프들 청취자분들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1: 저기
0: 감사드립니다.
1: 그 제가 와가지고 한 5시쯤에 왔거든요. 사실은
0: 네.
1: 5시쯤에 이제 1층에서 올라와서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아, 이렇게 관전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0: 그럼요.
1: 저는 이제 막 여기서 안에 있으면은 막 콘솔도 만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 국장님이 대신해 줬으니까 너무 편하고 가끔 이런 시간 가지면 어떨까 수요일에.
0: 굉장하시더라고요.
1: 네.
0: 제가 아까 두세 번 정도 실수를 할 뻔했는데
1: 네.
0: 중간에 페이더로 팍팍 날려주시는데 타이밍 예술이세요.
1: 아유, 원래 베테랑이시니까.
0: 네.
1: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오늘 제가 너무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3558 쓰시는 분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오늘 토콩님 일당은 따블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한번 사주면 되지 않을까.
0: 네. 아까 실시간 사연으로는요. 프리미엄급 투플 한우가 어떠냐고 질문이 왔어요.
1: 뭐 일단 광고 듣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2시간 동안 토마스 쿡이 진행을 했어도 마무리만 제가 하면은 제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토마스 쿡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브레멘의 즐거운 생활 들어드리고

0: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제가 올 겁니다. 토마스 쿡은 아마 안 올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너무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토마스 쿡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또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오늘 젠제 음악,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준 토마스 쿡도 인사 한번 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쫄깃한 하루였습니다.
0: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0: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때는 꽤 잘 나갔던 일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뭐든지 퍼펙트를 추구하며 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눈에 띄게 풀어져 보였습니다. 아, 내 이상형이 바뀌었거든. 난 이제 똑소리 나는 사람이 되는 대신 어딘가 맹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기사 우리 어머니도 똑순이를 포기하고 맹순이로 사신 지 오래. 맹한 주부가 되니 잔소리도 줄고 통제 욕구도 없어져 집안의 행복지수까지 은근슬쩍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 나도 그랬어. 예전에는 내가 나를 완벽 속에 가두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까지 나의 정답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었지. 그땐 행복하지 않았는데 요샌 숨쉬기가 편해. 아, 약간 멍청하고 흐리멍텅한 걸 맹하다고 합니다. 네. 맹한 사람을 맹추 또는 멍청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욕이나 흉으로 들렸던 말들이 요즘은 달리 들립니다. 아, 인간적 언사로 들리죠? 예. 자,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휴이 루이스 앤더 뉴스 퍼펙트 월드였습니다. 뭐 이 세상에 완벽한 세상은 없는 거죠.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섹시하시죠? 하고 9498번. 네. 참 목소리는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죠? 아, 근데 이렇게 저 긍정적으로 와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9807번으로 보내신 분이 사실 솔직한 거예요. 오늘 다른 분이 오프닝 하시는 줄, 예, 감기 빨리 낫길 바랄게요. 그러게, 야, 우리 앞 시간에 이상순 DJ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대신했잖아요. 토마스 쿡이. 우린 뭐 많아요. 우린 제가 그만두면, 아니 그만두는 거 아니고 제가 몸 아파가지고 가면 바로 저 배순탁 작가가 들어와서 해도 되고요. 아, 그리고 우리 송명석 PD 목소리 괜찮습니다. 예, 우린 뭐 든든해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휴이 루이스 앤드 뉴스의 퍼펙트 월드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 동서, 도드람 한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0: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 예전에 이런 예, 연주곡들이 참 많은데 기타 연주곡 예, 특히 그리고 연주곡으로 뭐 싱글 차트에서 히트한 곡들도 정말 많고요. 요즘에는 연주 히트곡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예,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딕 데일, 델톤스, 마젤루 들었습니다. 712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이 음악 들으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하긴 하네. 예.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와, 1429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저는 1990년 3월 19일 이래로 와, 완전 오리지널 청취자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 신청합니다. 백철수 형님 최애곡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나갔나요? 오. 한때는 이 음악 진짜 좋아하긴 했어요. 네. 마운틴의 넨터킷 슬레이 라이드라는 작품. 아, 예술이죠. 요 앞에 예, 타운타라는 한 1분짜리 연주가 붙어 있습니다. 예. 넨터킷 슬레이 라이드만 신청하셨는데 1990년 3월 19일부터 들으셨다니까 아, 특별히 요 앞에 1분짜리 타운타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 2,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예전에 넨터킷 슬레이 라이드를 틀면서 다른 제목을 얘기하셨던 분들 계셨거든요. 예. 자, 마운틴의 타운타 앤 넨터킷 슬레이 라이드.

그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가 레슬리 웨스트라고요. 아주 거구인데, 아, 기타 톤이 아주 좋았죠. 마운틴의 연주한 노래 타운타 그리고 낸터킷 슬레이드와이드. 자, 908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알레니스 모리셋, You Ought to Know.

유어타 노우에 이어서 링킨 파크의 넘입니다. 866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만 특별 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폭염입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남부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지만 낮 기온 많이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비 때문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서 더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충청과 경북에는 소나기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80mm 이상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최대 30mm의 비가 오전 중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와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주말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김진영의 아침의 피아노에서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이의 모습을 본다. 상황에 지치는 건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래전 검도를 배울 때 선생은 비틀거리는 내게 말했었다. 정확한 때 정확한 곳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칼은 춤이 됩니다. 훌륭한 검법은 이기는 것만이

여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써내려간 기록물이다. 그는 급류를 만나 너무 갑작스럽게 자신의 하류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롤랑 바르트처럼 나만을 위한 한 권의 책을 쓰고 싶어 했다. 나는 여기서 한 권의 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나와 나의 다정한 사람들, 미워하면서도 사실은 깊이 사랑했던 세상에 대해서 나만이 쓸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첫수는 오늘 물가에 앉아서 흐르는 물을 보며 하는 어떤 이의 독백을 듣는다. 흐른다는 것은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 그러나 흐르는 것만이 살아있다. 흘러가는 동안의 시간들, 그것이 생의 총량이다. 그 흐름을 따라서 마음 놓고 떠내려가는 일, 그것이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자유였던가. 인생의 하류에서 자신에게 몇 번의 보름달이 허용되는지, 몇 번의 더운 여름이 남았는지 묻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운하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때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힘이 없다. 지금 여기가 아닌 것은 힘이 없다. 돌아보면 살아온 일들이 꿈만 같아서 모두가 고맙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았지 나 자신의 능력과 수고로 살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안다.

브렌다 로셀, 피아노 인 더 다크 들었습니다. 자, 6시 40분 53초 막 지났습니다.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셨는데 컨트리 음악계의 전설, 컨트리 음악뿐 아니라 팝 음악계의 전설 달리 파튼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946년생이고요. 뭐 1960년대 초반부터 내시빌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아 정말 노래 많이 만드셨어요. 3,000곡 이상 작사 작곡을 하셨다니까요. 달리 파튼의 음반 판매량은 1억 장 이상이고 그래미 어워즈도 11개나 받았습니다. 그 1999년에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요. 2022년에는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달리 파튼의 사망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큰 상실이다. 그녀와 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미국 전역에 조기를 개양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아, 뭐, 예. 달리 파튼의 미국 내 위상을 알 수가 있죠. 비욘세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달리 파튼은 나의 기준점이자 길을 헤맬 때 의지할 수 있는 북극성 같은 존재였다. 대담하고 찬란했으며 재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집념이 있는 가수였다. 당신이 남긴 예술과 마음, 관대함과 유머에 감사드린다. 오프라 윈프리는 테네시주 스모키 산맥 출신의 이 소녀는 삶을 꿈꿨고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삶을 살아냈다. 또 우리에게 알려진 것 이상으로 다른 이들에게 관대히 베풀었다.

물었다. 사브리나 카펀터는 당신이 남긴 빛은 세상이 영원히 찾아 헤맬 무언가가 될 것이다. 자, 달리 파튼의 명복을 빌면서 70년대 이게 달리 파튼의 대표곡이죠. 졸린. 그리고 이어서 9 to 5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달리 파튼의 노래 두 곡 계속 들었습니다. 졸린 그리고 925. 뭐 달리 파튼은 자신의 노래뿐 아니라 또 다른 가수들에게도 곡을 많이 주고요. 예. 워낙 음악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근데 이건 뭐 자기가 먼저 발표해서 컨트리 차트에서 1위까지 올랐던 곡인데 I Will Always Love You. 이 곡은 위트니 휴스턴이 영화 보디가드에서 완벽하게 커버해서 이건 뭐 커버라기보다는 정말 리메이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새롭게 만들었죠. R&B로. 와,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히트했잖아요. 예. 다시 한번 달리 파튼의 명곡을 빕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부에 손님들 오십니다. 조동희, 박세별, 일레인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나오실 겁니다. 3, 4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1983년에 예,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던 곡이죠. Islands in the Stream. 아, 이 케니 로저스는 뭐 훨씬 빨리 세상 떠나셨고, 예, 달리 파튼도 예, 하늘나라로 가셨네. 어, 이거 이 앨범을 프로듀스한 베리 김만 아직 생존해 있네요. 어. 자, 케니 로저스와 달리 파튼이 함께 부르는 Islands in the Stream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혼자 월든이라는 호숫가 숲속 오두막에 살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사람들이 물었다죠. 이런 곳에 있으면 쓸쓸해서 사람들이 그립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답하죠. 이 작은 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건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엔 더 그렇죠. 누군가와는 나란히 있어도 쓸쓸하고 누구와는 지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듯 친하고 지금 가까이서 외로우세요? 멀리서 정겨우세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술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 노래한 일레인이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 노래를 작사한 조동희 씨.
2: 안녕하세요. 네.
0: 작곡한 박세별 씨.
3: 안녕하세요.
0: 와우. 예. 일레인은 보니까 2018년에 우리가 한번 만났네요.
1: 맞아요.
0: 오.
2: 거의 네. 바뀌지 않은 것 같은 그대로. 아,
1: 앞자리가 바뀌어서 왔어요. 아.
0: 네. 제가 많이 바뀌었죠. 네.
2: 전혀 안 바뀌셨네요.
1: 오, 비슷.
0: 자, 이 노래는 지금 와 들으면서 야 요즘 노래답지 않게 가사가 다 잘 들리네. 아니, 저는 요즘에 뭐 가요를 잘 안 듣습니다만 그래도 듣게 되면. 와, 안 들려요 가사가. 그래서 네. 가사책을 봐야 돼. 근데 이건 잘 들리네.
1: 감사합니다.
2: 아, 저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믹스하면서도 노래 녹음하면서도
0: 아, 신경 썼던 게 네, 뭐예요?
2: 이 노래는 가사가 들려야 되는 노래다 이러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도 칭찬을 받은 거 네.
0: 아니
2: 감사합니다.
0: 이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세 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2: 처음에 이 콩은 제가 먼저 이렇게 던졌는데요. 저는 이제 작곡을 한 박세별이고요. 제가 원래 사실 조동희 선배님 가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0: 가사 워낙 많이 쓰셨잖아요.
2: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뵀을 때부터 한번 가사를 좀 주시면 좋겠다. 제가 정말 선배님의 노래를 이제 멜로디를 이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0: 같이 작업해보고
2: 네, 작업을. 어느 날 진짜 밤 3시고 새벽에 연락이 오셨어요. 새벽 한 7시쯤? 새벽 맞죠?
4: 아침이죠. 새벽이면 아침 아닙니까?
0: 7시는 새벽이라는 거 안 어울리고 아침 7시에.
2: 아침 7시에. 왠지 새벽에 작업을 하신 것처럼.
4: 새벽에 보냈죠.
2: 네. 내가 어저께 정말 약간 신들릴 듯 이 가사를 썼어. 이렇게 보내셨던 가사가 바로 이 가사예요.
0: 이 가사예요.
2: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노래에다가 신들리듯. 열심히
0: 멜로디를 만들었어요.
2: 멜로디를 정말 잘 들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가 정말 잘 들리고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저도 원래 좀 정통 발라드를 했던 친구인데 정말 이번에는 좀 뭐랄까 누구나 잘 쉽게 따라 부르고 또 잘 들리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조동희 씨도 노래를 하시고 네. 박세별 씨도 노래 하시잖아요. 그런데
2: 네.
0: 왜 이 노래를 꼭 일레인이 불러야 했는가?
4: 아, 제가 그 일레인은 본인은 몰랐지만 일레인 아기 때 19살의 아이가
0: 19살이 뭐 아기예요.
4: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0: 아.
4: 그때 저한테 타이틀곡을 맡겼었어요. 노래 잘하는 아기.
0: 아, 일레인하고 한번 네. 일을 한 적이
4: 네, 근데
0: 있군요.
4: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1: 저는 처음 네. 처음 들어요.
4: 그래서 저는
0: 소문이에요?
4: 이 아기를 기억을 하고 그 아기 노래 잘하던 아기 어디 갔지?
0: 어디 갔지 하고 찾았어요.
4: 그리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드문드문 소식이 들렸고 공연을 최근에 봤어요.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잘 컸더라고요. 마음도 예쁘게. 그래서 일레인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0: 자, 이거 한번 해보자.
4: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친구. 그래서 마음의 응원을 막 보내다가 새별이하고 이제 일레인하고 작업해보자 이렇게 됐죠.
0: 그 2018년에 만났을 때도 제가 물어보긴 했을 것 같은데 이름은 왜 일레인이죠?
1: 아, 제가 이제
0: 까먹었어요.
1: 제 싱가포르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0: 그렇죠.
1: 네, 그때 이제 영어 이름
0: 영어 이름이 일레인이에요.
1: 네,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니네.
1: 아, 뭐 뜻이 빛이라는 뜻은 있어요.
3: 바다에 있는 빛.
1: 그냥 빛. 아니 아니요.
4: 아, 빛.
1: 네.
4: 아, 2레인 3레인 아니고 1레인에 있자 그런
1: 네,
4: 거니까.
1: 네. 아, 네. 네.
0: 근데
1: 네,
0: 아무튼 네.
4: 개그를
0: 8년 전인데
1: 네.
0: 1레인하고 무슨 얘기 했는지 아무 1레인도 기억 안 나죠. 나랑 무슨 네. 얘기 했는지.
1: 네.
0: 어?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새로 만난 건 똑같아요.
1: 그냥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눈빛이 너무 멋있으세요. 그것만 기억나요.
4: 다른 부분도
0: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눈빛이 멋있다는 건 뭐예요?
1: 되게 이렇게 살아있으신
4: 안광?
1: 네, 항상 그런 느낌.
0: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고 뭐 그런 건 옛날에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1: 뭐 반짝반짝해요 눈빛이.
0: 아, 고마워요.
2: 안광 미남. 들어오면서 저희가 다 같이 떨리는데 일레인도 네. 언니 너무 떨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0: 아, 두 번째 만나는데.
2: 네, 아니 너무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스튜디오에 네, 저희가 좀. 이제 들어오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박세별 씨하고는 완벽하게 초면이죠.
2: 네, 맞습니다. 네.
0: 어디 길 가다가도 만난 적 없죠.
2: 그런 것 같습니다.
0: 조동희 씨하고는 저는 소셜 네트워크 친구예요.
4: 아~ 제가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네. 전 초등학교 때부터 빗물 이런 노래 좋아하면서 돌아선 그대.
0: 부르진 마세요. 예.
4: 이런 거 막 듣고
0: 민망하니까 부르진 마시고.
4: 너무너무 제가 팬이어가지고 송골매 공연을 몇 번을 갔어요.
0: 글쎄 그래서 네. 송골매 공연 오셔가지고 보고 또
4: 올리고 또 가고
0: 그랬어요. SNS에 올린 거를 제가 봤거든요.
4: 그렇게 춤을 춘 공연이 없습니다.
0: 조동희 씨는 잘 있나요?
4: 네, 잘 계세요. 제주도에
0: 제주에 있죠.
4: 네, 지금 작물 재배하고 있습니다. 허브 이런 거.
0: 장필순 씨하고.
4: 네, 네, 잘 있어요.
0: 두 사람 만나지도 뭐 너무 예전에 어디 상가에서 한번 네, 만난 게 네, 마지막인데. 진짜. 장필순 씨하고는 굉장히 친했어요. 친하긴 했어요.
4: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0: 장필순 씨가 예전에 제 솔로 앨범 85년에 낼 때 그때 와서 백업 보컬 해줬거든요.
4: 언니랑 카페에 앉아있는데 옛날 노래들 막 나왔어요.
0: 예.
4: 잠깐 이것도 내가 했네. 좀 이따. 이것도 내가 했네. 이것도 내가 했네. 계속.
0: 장필순 씨가 그때 맞아요. 코러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4: 네, 네, 진짜 다 하셨지.
0: 저는 뭐 잘 알죠. 소리 둘 할 때부터.
4: 맞아요.
0: 무슨 얘기 하나 싶죠? 두 사람은. 일레인이 제일 동생인가요?
1: 네.
0: 오, 언니들이 잘해줘요?
1: 네, 엄청.
0: 잘해줘야죠. 네. 자, 조동희, 박세별, 일레인과 함께합니다.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첫 곡으로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동희, 박세별, 일레인 이렇게 세 분입니다. 자, 일단 노래 한 곡씩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동희 씨 노래를 먼저 들을까요?
2: 네.
1: 와. 잠깐만, 아, 노래 듣기 전에 조동희 씨 진짜 오래 했잖아요, 음악을.
3: 네, 네.
1: 그렇죠?
3: 저 20살부터
1: 가사를 20살부터 썼어요. 아, 가사도 쓰고 노래도 하시고 기타도 치시고
3: 다 했습니다.
1: 그리고 지금은 홍익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교수하고 계시고
3: 네, 서울예대하고
1: 서울예대하고 네. 근데 이건 뭐예요? 아니, 뭐 음악 레이블 대표도 아. 맡고 근데 영리동에서 식물 가게라는 건 뭐 꽃이나 뭐 아, 이런 거 파는 거죠?
3: 네, 제가 식집 사여가지고요. 어. 집에 식물이 너무 많아서
1: 네.
3: 이 습도가 또 너무 높잖아요. 70%
1: 그렇죠.
3: 이상이 되고 악기도 예. 안 좋고 너무 많아져서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서 어. 작업실과 집에 있는 식물들을 다 합쳐서 연희동의 최소 식물원이라는
1: 어.
3: 가게를 열어서 낮에는 이제 판매도 하고요.
1: 아, 이거 팔기도 하고요.
3: 네, 저녁에는 제 작사 수업 교실입니다.
1: 아, 왜 뭐 사무실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3: 하고 있어요. 아, 여기 뭐가 나오네.
1: 오, 어. 아, 이거 홈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 아주 예쁘네요.
3: 네, 아주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좋아요. 감기가 다 났습니다. 한번
2: 아,
3: 놀러 오세요.
2: 맞아, 맞아.
1: 그래요? 저 감기 중이라 한번 가야 되겠네요.
3: 네.
1: 아, 식물이 주변에 많으면. 감기 잘 안 걸립니까?
3: 네. 목도.
1: 아, 습도가 높아지니까?
3: 습도도 그렇고 공기가 청정해지고요. 산소도 많고.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공기가 안 좋아지고
3: 그렇죠.
1: 식물들이 바글바글하면 공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3: 네. 맞아요. 식물에 진짜 순기능이 많아요.
1: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거 조동희 씨 노래.
3: 이것도 꽃차례네.
1: 꽃차례.
3: 네. 오. 예, 같은 줄기에서도 꽃이 피는 순서가 다 다르듯이 사람도 다 본인의 순서가 다 다르다. 뭐 이 순서라는 게 사실 뭐 막 대단하게 꽃을 피워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네,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순서, 꽃차례가 다 다르다.
1: 아, 예뻐. 제목 자체가 예뻐. 꽃차례. 네. 요거 드릴까요?
3: 네. 네.

0: 조동인 씨의 꽃 차례에 들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가사가 정말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이 노래 들으면서 되게 위로 많이 받았어요.
1: 이게 그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네. 몇 년생에 쌍둥이를 낳아서
0: 아 셋이에요 아이가?
1: 네 오. 지금 대학교 1, 2, 3학년
0: 와우
1: 이제 5일 후에 군대 갑니다. 그래서 딸 아,
0: 대학교 1, 2, 3학년이에요?
1: 네 3학년이 딸이고
0: 쌍둥이인데 왜
1: 아 반수했어요. 아, 한 자기가 명은? 원하는 집 오. 근처 간다 그래가지고 아.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0: 그래서 새별이 같은 경우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1: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노래군요.
0: 토닥토닥.
1: 아, 이거 저 프로필 보다가 또 대학에서 영화학을.
0: 네, 영화 연출 전공했어요.
1: 아, 영화 쪽으로 가시려고 원래 생각했어요?
0: 네, 아버님이 영화감독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그냥 약간 치기 플러스 꿈을 그냥
1: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0: 한번 해보겠다. 영화감독이 되겠다. 그래서 깐느 영화제 가겠다 막 이러면서
1: 근데.
0: 했다가 영화 음악 쪽으로 해서 하여간 참여는 했어요. 제가 뭐 상 받으러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20살 때 이제 작사 의뢰를 받으면서 음악 작업을 하면서 행복을 느껴서
1: 음악 쪽이 낫겠다.
0: 쪽으로 가야겠다. 혼자 하는 작업이 좋아서
1: 잘하셨습니다. 네. 자, 조동희 씨의 꽃 차례 들었고요. 이것도 또 놀랍네. 박세별 씨는
2: 네.
1: 진짜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학부에서는
2: 네.
1: 어이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2: 네, 제가 그 수식어가 노래하는 AI 박사.
1: 어 이거 네. 박 박사님 나오셨네.
2: 네. 박사님. 네.
1: 아니 어떻게 하다가 박사학위까지?
2: 사실은 이제 박사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긴
1: 공부를
2: 했고요.
1: 좋아. 예.
2: 그 제가 AI를 이제 사실은. 딱 그 석사를 들어갔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가 좀 시작이 됐어요.
1: 시작이 됐어요?
2: 네.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너무 사실 재미있어가지고 졸업은 사실 뭔가 AI를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1: 이거
2: 얘기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1: 얘기 잘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은 화낼 수 있거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2: 근데 음악을 해보면 세상에 음악만큼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3: 맞습니다.
2: 네.
1: 아니 근데 이게 박사학위를 받은 게
2: 네.
1: AI를 활용한 음악 연구 아니에요?
2: 네.
1: 그래서 보니까 뭐 와 이거 알고리즘도 하나 만드셨고.
2: 아 네. 아유 너무.
1: 예. 네, 그래가지고 네. 2025년에
2: 네.
1: 앨범을 내셨는데.
2: 네네네. 네, 네.
1: 숨,
2: 네네.
1: 스틸이라는 앨범인데
2: 네네.
1: 이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2: 네, 제가 이따가 부를 노래에 MR을 들어보시면 이 노래의 보컬과 피아노를 제외한 모든 악기가
1: AI예요?
2: 다 AI 악기들이고 이게 작년에 사실 이전에 AI 작곡 시스템이 많이 나왔잖아요.
1: 예.
2: 근데 그 작곡가로서 이걸 들었을 때 굉장한 가상악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제가 스스로 만들고 불러서 그거를 이제 그 커버하는 그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커버를 새로운 노래로 커버를 하면 그건 편곡을 해주는 거거든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사실 AI와 함께 편곡과 연주를 한 All Assisted by AI.
1: 아니
2: 앨범입니다.
1: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2: 네.
1: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저작권 문제가 있고 이걸 어디까지를 지금
2: 맞습니다.
1: 인간이 한 것으로 쳐줘야 되느냐, 이 저작권 네.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막.
2: 네.
1: 근데 그 음악 프로그램 자체도
2: 네.
1: 무수히 많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맞아요. 음악들을 레퍼런스 참아서 네. 만든 거 아니에요?
2: 네, 네, 네.
1: 그 얘들은 또 어디다 돈을 줘야 될 것인가, 막. 와, 이게 복잡하거든요.
2: 네. 근데 이게 사실 음악을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확률을 학습해서 그 확률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들려드릴 노래 같은 경우 되게 어려웠어요. AI로 만들기가. 왜냐하면 이 노래가 이제 메이저랑 마이너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1: 왔다 갔다
2: 그러니까 AI가 못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1: AI가 더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률상 이렇게 가는 진행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 노래를 거의 100개를 넘게 받아서 악기를 트랙 하나하나 다 편집해가지고 만든
1: 아, 이 놈들이 그 또 생소한 거에는
2: 그쵸.
1: 독창성이 약간 떨어지네.
2: 그렇죠. 그렇죠.
0: 살만하네요. 아직.
1: 인간에 비해서.
2: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아직 저작권을 못 받아요. 왜냐면은
1: 그렇죠.
2: 이제 AI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노래를 불러도 아직 저한테 저작권은 들어오지 않지만
1: 아니 얼마 전에 저작권협회에서 뭐 통지가 왔던데.
2: 네, 그게 또 지금 보류가 돼서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제가 열심히 그 트랙 하나하나 캡처해가지고 증빙 자료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정말 제가 한 게 맞거든요.
1: 예,
2: 작사 작곡 박세별 연주에.

0: AI인데 이것조차도 일단은 지금은 조금 이 경계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1: 그렇게 그 연주라는 것도 박세별 씨가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주해줘라고 요구를 해야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걔들은?
0: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녹음 많이 해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기타 연주 제가 이제 기타리스트 분들이 저희 녹음실에 오시면 오빠 열 트랙 쳐주세요. 그리고 가서 나중에 짜집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AI한테 100 트랙 쳐줘 그러면 정말 100 트랙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1: 그 중에서
0: 작업이
1: 이제 고르는 거예요.
0: 네, 골라서 이제 열심히 이따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생각한 가장 잘 연주한 솔로들과 악기들이
1: 그 연주자한테. 열 트랙 쳐주세요. 그러면 무대가 싫어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너무
2: 분소리 없이 100 트랙 쳐주는 AI를 활용하는
1: AI야 거죠. 100 트랙도 쳐주겠지만.
0: 그러니까요.
1: 그 세션 연주자들이
0: 그렇죠.
1: 와가지고 뭐 열 트랙? 야 이걸 왜 열 번 시켜야 돼 내가.
0: 그래서 저랑 연주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1: 그러면 AI가
0: 연주한
1: 저 별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 네. 또 광고 뒤에 듣죠.
0: 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을 지나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폭염경보, 열대야주의보도 같이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도 꽤 많겠는데 기온은 많이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습도를 머금은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중북부 지역에는 낮까지, 전남과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에는 최대 80mm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에는 소나기도 쏟아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박윤기.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네, 박세별 씨의 저 별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 별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의 음정은 정말 기억을 못할 것 같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1: 아, 노래요? 예.
0: 아, 노래방에서 이거 부를 수 있겠어요, 이거?
1: 아, 근데 이 노래, 약간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 작업은 네. 좀 쉽고 대중적으로 하는데 제 노래는 약간 정말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0: 아, 그래요?
1: 노래를 많이 써가지고 아. 이 노래 정말 저의 취향이 듬뿍 담긴 노래인 것 같습니다.
0: 이건 저 박사학위 손시자들만 들을 수 있나?
1: 아, AI 악기는 좀 어떠셨어요?
0: 그 AI 같이 들렸어요.
1: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작년이라서 이게 또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0: 발전을 많이 했죠.
1: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는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이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거의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파형이 아예 달라서 저희 믹스 엔지니어님께서 되게 고생을 하셨던 게 이렇게 뭘 올려도 안 올려진대요. 네, 사람의 이제 연주랑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건반과 보컬이 가장 굉장히 커지는 네, 그런 예. 하지만 되게 의미 있고 재미있게 아, 그러니까. 예, 당시에 예. 작업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이게 뭐 아날로그만 고집해가지고 이제 살기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1: 그렇게요.
0: 아니 근데 이런 와중에 네. 다들 AI로 달려갈 때 끝이 아, 아날로그에 또 장점과 매력이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2: 오히려 더, 정말로 더 반대급부로 네. 더 발달할 것 같아요. 공연이라든가.
0: 근데 이제 그걸 AI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나는 그냥 아날로그로. 순수하게 가겠어. 네, 네. 이거 하고
2: 몰라서
0: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2: 가사에도 학교에서 이제 가사 과제 내잖아요.
0: 네.
2: 제가 딱딱 잡아내거든요. AI 도움 받았지만 잘 썼구나.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가 그런 것 같으세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와 소름 이래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어요. 어차피 빅데이터로 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프롬프트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오는 답들이 조금 뻔하게 아직까지는 독창성이 좀 부족하죠. 점점 좋아지겠지만은 사람은 살아야지.
0: 아직은 안 된다 니네들.
2: 아, 안 된다.
0: 아 요즘 학교에서도

0: 진짜로 그게
1: 아니에요.
0: 아유. 뭐 숙제 내도도 다 해.
1: 그냥 다 그냥 그 수업 시간에도 그거 보고 써요. 그래서 저기 네가 써. 넣어라 폰 넣어라 이러죠.
0: 자, 일레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레인은 뭐 처음 데뷔할 때부터 노래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여기저기 뭐 드라마 OST에도 진짜 많이 참여했고
2: 맞습니다.
0: 그러니 마지막이 이번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거
2: 네.
0: 발매한 거예요?
2: 네.
0: 정규 앨범은 3집까지 냈군요?
2: 맞아요.
0: 야, 요거 앨범 첫 앨범의 1.
2: 네.
0: 두 번째 앨범 2.
2: 네.
0: 세 번째 앨범 3. 요건 옛날 방법인데.
1: 간결하네.
2: 일단 제가 제목 짓는 걸 되게 못해 가지고 이제 첫 정규 앨범을 낼 때 시간이 쫓기니까
0: 네.
2: 그냥 1이라고 했는데 이제 2집과 3집이 나오는데 그걸 또 갑자기 다른 걸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0: 그래서
2: 1,
0: 그냥...
2: 2, 3 이렇게 네, 됐습니다.
0: 일레인은?
2: 분들이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
0: 내 음악을 들어준
2: 네, 그 변화를 어떻게 느끼실지.
0: 저는
2: 그 제 삶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지를 잘 못
0: 자기 자신은 사실 잘 모르는군요.
2: 그럴
0: 그냥 뭐 음악을 할 뿐 나는.
2: 그죠.
1: 제가 일레인을 이번에 그러다 보면은 또 같이 하자고 했던 이유가
0: 네.
1: 일레인하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왜 영어로만 부르니? 그게 너무 애석한 거예요. 너무 잘 부르는 친구인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글 가사를 한번 써봐라 했는데 잘 못 쓰겠어요. 뭐 이러다가 이거를 일레인이 한번 부르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녹음실에서 정말 감탄했죠. 딕션이 너무 좋아서.
0: 그러니까 발음도 아까 정확하고 뭐 좋던데.
1: 그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쪼?
2: 이런
1: 겉멋 이런 거 없이 발음도 정말 정확하고.
0: 왜냐하면 한국 노래를 너무 안 불러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2: 아 때가 안
1: 한글 공부하듯.
0: 주로 영어 노래만 불러가지고.
2: 네. 맞아요.
0: 이 노래는 가사가 영어죠?
2: 네.
0: 유랜범이.
2: 네. 그래도 앞에 이제 두 분께서 한글 가사를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감칠맛으로
0: 하긴 우리 팝송 프로그램이니까
2: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저희 욕심이 남긴 곡인데 이제 저를 기억해줘인 거잖아요.
0: 그 Remember Me.
2: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이 담긴 곡이고 이제 또 편곡은 박혜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아이리시 켈틱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안 써법한 악기들, 만돌린, 뭐 아이리시 휘슬, 피들,
0: 네.
2: 뭐 이런 스틸 기타 이런 악기들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풍부한 사운드로 준비해봤습니다.
0: 리멤버 미.
2: 네.
0: 자 그러면 일레인의 리멤버 미 듣겠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시간 다 됐네요
7: 아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8: 빨리 가네요
7: 아쉬워요
6: 미안해요 시간 빨리 가서 미안해요 조동희 박세별 일레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끝으로 뭐 한마디씩 아무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하고
9: 아무 얘기나
6: 오늘은 일레인부터
9: 저요?
6: 막내부터
9: 저요? 아무 얘기요?
6: 네
9: 아무 얘기라니
6: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아무 얘기나

0: 하고 뭐 없으면 안 해도 돼요.
1: 아니 저는 사실 그 이렇게 언니들이 아까 저한테 잘해주냐고 물으셨잖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네. 사실 만날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거든요. 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 노래 저를 껴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제가 꼭 그 음원으로 들려드리고 싶었던 게 그 녹음할 때 사실 저는 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가요 한국 가요가 제 DNA에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렉을 이제 세별 언니가 봐주셨는데 제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꼭 그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0: 네. 아, 좋았어요. 네. 네. 네,
2: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노래방에 술 취해서 부르는 것처럼 해! 이랬더니 네. 일레인이 언니 저 술을 안 마셔. 네.
0: 네. 좋겠어요. 술 안 마셔. 아, 네. 저도 안 마시거든요.
1: 아 좋으시겠네요.
0: 그러니까. 네. 술 많이 마셨으면 벌써 갔을 수도 있어요.
2: 아. 아, 그래서 이렇게
0: 장수하시겠네.
1: 그럴 것 같습니다. 네.
2: 아 저요. 아, 저는 사실 진짜로 이렇게 뭔가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프로그램에 나온 것만으로 오늘 되게 꿈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제가 아기들 육아 중이라서
0: 아, 그래요?
2: 아기가 지금 3살, 5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 나들이를 많이 안 하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서 또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2: 감사합니다.
0: 노래 잘 들었어요.
2: 네. 네.
0: 조동희 씨
3: 마지막에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0: 아, 홍보.
3: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들러서 출판사 들러서 가제본이 나왔다고 보라 그래가지고 아, 책이
0: 책을 또 냅니까?
3: 나오는데요.
0: 지난번에 나온 책은 맞아요. 제가 봤는데
3: 제가 얼마나 이 프로를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책 한강 선생님이 추천사 써주셨던 책 네. 사랑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한 챕터를 다 읽어주셨어요. 인트로에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번째 책이 나오는데요. 그전에는
0: 아, 벌써 다섯 번째예요? 네, 네.
3: 그전에는 작사 에세이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 연출 전공이다 보니까 필름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저 필름 사진 제가 찍은 필름 사진들과 그냥 글. 근데 흔들리며 남은 것들이에요. 제목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춘의 풀밭을 홀로 걷기 시작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20, 30대 친구들이 읽으면 좋을. 왜냐하면 저는 제가 20대 3명 키우면서 겪어낸 또 인생 선배로서 쌀로 밥 짓는 얘기 같지 않은 어떤 실용서? 어떤 어떻게 삶을 하면 좋을까? 살아가면 좋을까? 뭐 괜찮아도 괜찮아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겪은 얘기들을 예.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에 발간이 됐는데요. 흔들리며 남은 것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일레이는 꼭 읽어야 되겠네.
1: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0: 저는 뭐 안 읽어도 되겠네.
3: 귀엽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0: 자 그러면 끝곡은 네. 장필순 씨가 불렀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3: 네, 이 노래를 제가 24살에 썼거든요.
0: 가사를.
3: 네,
1: 24살에.
3: 24살에.
0: 그렇게 외로우셨어요?
3: 그래서 이 노래가 요새 계속 다시 불려지고 한 진짜 몇십 번 리메이크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제대로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과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네.
0: 자, 오늘 조동희, 박세별, 일레인 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네.
0: 자, 세 분이 함께 부르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이봉재,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불교 경전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마인드풀니스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학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함과 싸워가며 마음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인데요. 열정이 큰 것과 별개로 많이 지쳐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위를 따는 것보다 내 삶을 돌보는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다가 나를 더 미워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은 열심히 애쓰는 스스로를 인정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

0: 수도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디자이너는요,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좋아하는 탕수육 먹는 것을 자신만의 법칙으로 정해놨대요. 아무리 하기 싫고 괴로운 프로젝트라도 끝내고 나면 맛있는 탕수육을 먹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내고, 탕수육을 먹는 동안에는 지난 프로젝트에 대해 싹 잊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 앞치마를 벗어서 반듯하게 개어두는 것으로 오늘치 작업 끝. 조명 스위치를 내리는 것으로 오늘 하루 무사히 완료. 나만의 마감 의식을 정하는 거, 지난 하루를 잘 접어두고 내일로 가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6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세미소닉의 클로징 타임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낼 때마다 탕수육을 먹는 자신만의 마감 의식을 정해놓은 디자이너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나 하루를 끝내는 나만의 의식을 정하면 어떨까 했는데요. 8842님께서 저는 침대 머리맡에 일기장을 두고 엎드려서 일기 쓰고 자는데요. 그럼 일기장 덮개를 덮는 게 제 하루 마감 의식이겠네요. 재밌다 라고 보내주셨고 8186님은 저녁 설거지를 마치면 따끈한 아메리카노 한잔 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나도 그런 게 있긴 하네 싶은 행동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루틴을 떠나서 뭐가 되게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이걸 끝나고 어떤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은 어떻게든 오니까 하기 싫은 걸그 전에다가 배치해 놓는 걸 바로 내일 계획을 해놨습니다. 끝나고 라디오

0: 뉴에 와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즐거워질 테니 낮에 제가 미루고 미뤘던 치과와 부인과 검진 너무 가기 싫은데 그두 개를 묶어버렸어요. 다 해치우고 저는 위풍당당하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부엉이들이 투표에 꼭 참여해 주셔야 되는 날입니다.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선곡 대결 있고요. 늘 그렇듯이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6: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세일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영케이의 Shut the Door 듣고 오셨습니다. 2089님이요. 7살 딸내미랑 크로스핏 수업 같이 듣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쪼꼬미가 엄마랑 운동 같이 하면서 땀 흘리고 좋아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저녁이에요. 지인 식구들이 딸내미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와, 7살 아이 키우면서 크로스핏 하는 엄마 얘기만으로도 충분히 멋진데, 7살인데 크로스핏을 심지어 즐기는 인생. 앞으로 그 7살 딸아이분은 얼마나 멋지게 자라날까요? 크로스핏이라니요? 세상에. 너무 멋지고 부러운 풍경입니다. 김성민님, 부엉부엉 25년 쓰던 전화번호 바꾼 부엉이 왔어요. 기분 리프레쉬 된것 같고 개운한데, 개인정보 바꿔야 할게 너무 많네요. 하하하. 대장부엉은 번호 절대 바꾸지 마세요. 비춥니다. 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번호를 쓰던 스팸 문자가 날아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아래 새로운, 새 번호란 없는 이제 시대에. 저는 전화번호를 바꾼 게 저희 저작권 협회라는 곳, 이 작곡 작사가들 등록되어 있는 그 협회가 4, 5년에 한 번씩 회장 선거를 하는데, 그때 선거 운동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바꿨었거든요. 그냥 아무한테도 연락받고 싶지 않아서. 그때 바꿨는데, 그또 일이 뭐냐면, 누구한테 번호, 그러니까 번호를 한꺼번에 다 알림 문자를 보내기에는 좀, 이렇게 온갖 번호가 다 저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 그게 지금 좀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 선별해서 보내는 거, 그리고 까먹고 안 보냈다가 나중에 서운한 사람 생기고. 전화번호 바꿀 일 없이 살고 싶습니다. 7007님, 경남 창원에 사는 경민이 아빠입니다. 오랜만에 야근하고 퇴근합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치킨을 사오라네요. 한 마리 포장해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행복, 별거 있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떠올리는 가장 행복한 어떤 그 가정,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의 퇴근 풍경 아닌가요? 치킨 한 마리 딱 사들고 퇴근하는 그 모습. 옛날이면은 이게 또 종이봉투여야 제맛이죠. 기름이 밖으로 싹 새나와 있는 그 모습.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집에서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우리 경민이 아버님을 반길까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지금 있는 곳의 이야기나 신청곡들 더 보내주시고요. 멜로망스의 선물.

멜로망스의 선물에 이어서 모트에 점점 더 가까워져요 듣고 왔습니다. 7891님, 여긴 전라도 보성입니다. 저녁 먹고 항상 이 시간에 별밤을 듣는데 오늘의 뿌듯함은 기계를 쓰지 않고 직접 풀을 베었다는 거예요. 약을 치면 지하에 있는 동물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늘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말만 그렇지 운동과 노동을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전라도 아줌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선한 마음으로 흙과 풀을 다루는 분들. 사연만 듣는데도 제 몸속에 뭔가 좋은 것들이 깃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박주영님은 곧 대학생 딸 개강이라 어제 짐 싣고 서울 자취방 데려다 주고 내려왔는데 남편이 오늘 서울로 인사가 나서 주말에 또 서울 가야 해요. 저는 대구 사는데요. 남편이랑 딸다 보내고 저 혼자 잘 지낼 수 있겠죠? 주영이 2층 동에 그냥 주영님도 가면 안 되는 건가? 주영님도 하긴 뭐 대구에 계셔야 되는 그게 있겠죠? 혼자 남겨지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실 수는 없는 상황일까요? 아무튼 적적한 시간 별밤이 그래도 많이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체인징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남편과 나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나는 어딜 가나 쑥스러움을 타는 편이고 남편은 좋게 말하면 사교적, 흉을 보자면 오지랖이 많이 넓은 편이다. 아들은 그런 남편을 쏙 빼닮아버렸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어딜 가나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서 이쁨을 받는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랑 동네 복지관으로 빙수를 만들어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갔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인싸력이 발동했다.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고 오늘 왜 왔는지 시키지도 않은 자기소개를 하고 다녔다. 능청스러운 그 모습을 다행히 어르신들은 귀엽게 봐주셨다. 앞치마와 위생모까지 야무지게 챙겨 쓰고 준비한 과일을 예쁘게 잘라 과일빙수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도 아들의 오지랖은 여전해서 자기가 만든 건데 진짜 맛있다고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며 어르신들 앞으로 빙수를 배달했다. 마침 8월에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의 생일파티가 열렸는데 가만히 있을 리 없는 아들은 마이크를 찾아주더니 목청껏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가끔은 아휴 저거 누구 뱃속에서 나왔나 몰라 싶지만 주변을 웃게 만드는 아들의 넉살에 나까지 웃고 만다. 우리 아들 낳길 참 잘했다.

바닷길, 길과 바다가 함께했던 프로젝트 음원이었죠.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윤미영님 이야기였고요. 그날 아들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즐기며 신나게 봉사를 마무리했어요. 가끔은 아들과 남편의 인싸력이 저를 질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주변을 웃게 만드는 친화력 유전자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들 같은 아들 낳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김홍현님이 듣기만 해도 미소가 나와요 하셨고 이희은님도 너무 예쁜 아들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는 이 친화력, 뭐 인싸력이라고도 하는 게 진짜 재능의 영역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이들이 한 반에 너무 조금씩만 모여서 수업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릴 때만큼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뭔가 익숙해지고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의 그것도 온도를 맞출 줄 알고 웃음을 짓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앞으로 더 귀해질 것 같거든요. 저는 굉장한 재능을 물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어마어마한 그 친화력은 아내들을 가끔 힘들게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진짜 웃을 일이 많아질 것 같고 걱정할 일도 한시름 덜 거예요. 학교에서 잘 지낼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들 하시던데 우리 아드님은 그럴 일은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많은 분들을 웃음 짓게 만든 오늘의 사연 보내주신 윤미영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가 무탈했는지 안부를 묻고 그 답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며 선우정아 노래 듣겠습니다. 상상.

灼灼寒黑。

선우정아의 상상 이어서 나얼의 월드 듣고 오셨습니다. 김세빈 님이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시차 때문에 매일은 못 듣고 가끔씩 들어요. 오늘은 일출 보러 가는 길에 들어왔네요. 일출 보고 수업 들으러 가야 하는데 잘 갈 수 있겠죠? 아유, 반갑습니다. 무슨 일로 일출을 보러 수업 들으러 가기 전에 일출을 본다라는 것은 뭔가 남다른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 날인 걸까요? 멋집니다. 일출 보시면서 한몇달쓸 에너지 다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문수미님, 취업 3주차 오늘 참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제 둘째 양치만 시키고 재우면 워킹맘의 하루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위로가 되네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약간의 피곤함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한 다짐.

0: 이미 벌써 딱 마음에 갇혀져 있는 강한 부엉이 문수미님,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내일 오늘보다 조금만 더 괜찮은 거.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기적 같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7017님, 첫 인사드려요. 퇴근하고 동물병원 들러 강아지 약 받아가는데 김인아님 목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디스크랑 슬개골 때문에 수술한 우리 12살 강아지 씩씩하게 이겨내고 저랑 딱 10년만 더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세계 강아지의 날이라 문자 보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은 또 강아지의 날이군요. 8월에는 고양이의 날이 있었는데 모든 강아지들 지금 듣고 계신 멍멍이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그리고 빨리 수술한 것도 잘 회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샤브올데이.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 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아지의 날 제가 축하해드렸더니 아무래도 우리 듣고 계시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 거 아시죠? 뭐 얼룩말이나 맹꽁이 사연을 받았던 일화도 있는데 강아지 분들께서 또 문자를 주셨어요. 0779님께서 라고 보내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남수정님은 그래도 인간어를 좀 익히셔가지고 나의 날을 축하해줘서 고맙다 멍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님. 수정님도 사료 항상 소화 잘 되시고 항상 산책 많이 하시고 배변 시간도 잘 지키는 그런 착한 강아지 되세요. 4312님께서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 딸이랑 차 타고 가는 중이에요. 초등학생 딸의 신청곡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신청합니다. 제발 뽑혀라. 뽑혔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0: 한국인들을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만약 섬의 새그리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랑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회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1: 뭐 네. 어차피 우리 유원석 씨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쪼록 빨리 뼈가 착 달라붙길 바라겠고요.
2: 네.
1: 정다희 님께서 소장부엉 덕에 듣는 별밤이었는데 어느새 대장부엉에게 스며드는 중 최산의 바드와 AI 이용한 빅뱅 댄스라고 보내주셨어요.
0: AI 아니에요, 다희 님.
1: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실제 제 춤사위보다 좀 웃기게 보이라고 AI 기술이 좀 들어간 게 틀림없더라고요.
0: 요즘에 AI 기술 쓰잖아요. 네. AI 기술 썼다고 표기를 해야 돼요.
1: 아 진짜요?
0: 뭐 광고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용도는 아니니까.
0: 근데 진짜 안 썼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작가님들이 그 정도 테크놀로지를 아직까지 장착하지 못했다.
1: 무슨 말씀이세요?
0: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다. 그 그대로. 저는 그대로 찍은 겁니다.
1: 아니 근데 물론 제가 뭐 각 잡고 추진 않았죠. 예, 그냥 뭐 좀 장난으로 춘 거라서 예, 좀 그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0: 진짜로
1: 좋겠고.
0: 진짜로 빅뱅의 지디님이 예. 좋아요를 눌렀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1: 아, 그 좀 인정을 받긴 한 거죠. 제 춤이. 아니 놀랍게도 거기 우리 어디 태그 하나 안 걸었는데
0: 예.
1: 지디 아무래도 저랑 매우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근황을 좀 보시다가는 예, 제 춤 사회를 보고 어 위 누나 야르한데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신 게 아닐까. 예. 친구가 춘 춤에 좋아요를 누르는 GD의 모습.
0: GD는 참 좋은 분이세요.
1: 왜요?
0: 아니 그냥 좋은 분 같아요.
1: 그래요?
0: 최산의 바드도 했어요?
1: 아니요. 최산의 바드는 무슨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0: 아 이걸 그림으로 그리셨었구나.
1: 바드 춤추는 부엉이 제가 그린 적 있어요.
0: 궁금하네요.
1: 저에게로 스며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한 달이나 무려 지나버린 데이브레이크 서머 매드니스
0: 네?
1: 공연 그 계속해서 그 당시의 클립들 영상들이 짧게 좀 올라오고 있던데요. 계정에
0: 네.
1: 데이브레이크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
0: 네.
1: 그 보면은 당사자들은 어떨지 궁금해요. 관객 입장에서는 맞아 이랬지 하고 생생하게 그 순간이 기억이 나고 돌아가고 싶고 그러는데
0: 네.
1: 본인들이 볼 땐 어때요? 나 이거 좀 잘했다. 이거 좀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지.
0: 저는 항상 그 영상을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컨펌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다음엔 좀 더 잘 찍을 수는 없었을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각도를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1: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0: 그리고 나의 몸짓이 좀 더 이럴 땐 이렇게 했었을 게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1: 그래요. 그 춤 선생님께서는 보고 혹시 동작에 대해서 코멘트는 없으셨나요?
0: 지금 제 다리 때문에.
1: 아, 춤 선생님 못
0: 춤 선생이라는 거 되게 웃기네요.
1: 춤 선생.
0: 예, 아직까지 이렇게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못 배워가지고.
1: 아, 예. 빨리 다시 춤도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저랑 같이 굿보이를 함께 출 수 있는 날을 기다려.
0: 저랑은 좀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저는 조금 약간 그루브 있게 추는 스타일이라고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데,
0: 네.
1: 저 원래 선이 확실한 춤을 좋아하긴 제가 약간 JYP 춤선이라고들 하더라고요.
0: 그렇구나. 네. 제가 보기엔 약간 하이브리드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1: 그런가요? 그렇죠. 약간 많이 섞여 있죠.
0: 저는 약간 좀 더 원론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1: 우리들의 이제 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곡 대결을 펼쳐야 하는데요.
0: 네?
1: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0: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세 곡씩 준비해 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추천곡을 틀 수 있는 건 승자뿐이죠. 대결에서 지면 패자의 마이크가 꺼지면서 코너 끝인사도 못하고 추천곡도 자필로만 전달합니다. 승패는 부엉이들의 투표에 달려있으니까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1: 왜? 왜 웃으세요?
0: 아, 일단은 갑자기 대장부엉 춤추는 모습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1: 아니, 근데 그게 왜 웃긴 건지 전 당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0: 아, 근데 그 모습과 지금 그거를 계속 우리가 리뷰하는 모습이 되게
1: 뭐요?
0: 아주 이상해요.
1: 왜요?
0: 웃음이 났어요.
1: 뭐가요? 자,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받습니다.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0: 네.
1: 오늘의 선곡 주제 말해주세요.
0: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여름에 이것에 다다랐다는 건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바로

0: 끝자락 우라키.
1: 부인하기 힘들어요.
0: 아, 우아하다 우라키. 우아해.
1: 어떤 기간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0: 네.
1: 끝자락으로 해온 선곡. 오늘은 당당히 네. 제가 먼저 곡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0: 그러세요?
1: 저는요 이별의 끝자락에 선 가사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0: 이별의 끝.
1: 뭐 무슨 노래죠?
0: 몰라요.
1: 작곡은 좀 멈춰주시고요. 바로 제가 그리고 끝자락에 맞춰서 살짝 라임을 맞춰가지고 또 끝판왕들을 모셔왔는데요. 바로 가창의 끝판왕 보이즈 투맨의 노래입니다. End of the road.
0: End of the road.
1: 그 노래를 근데 되게 안 들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보이즈 투맨 노래?
0: 그랬을까요? 나 왜 익숙하지?
1: 보이즈 투맨이요? 당연히 모두에게 익숙은 하죠.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 또 잘 많이 못 듣다가 별밤에서는 종종 들었었는데 아무튼 이 End of the Road가요. 언뜻 보면은 노래의 분위기나 스케일이나 제목에서 오는 느낌은 이 길의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어 뭐 약간 이런 노래일 것만 같잖아요.
0: 그게 아니에요?
1: 근데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진짜 그냥 박박 우기기는데 조금 이건 좀 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우리가 다 노래 이 끝판왕들의 보컬에 속아서
0: 네.
1: 내용을 진짜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0: 어떤 내용인데요?
1: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우리 관계는 길 끝까지 와버린 것 같은데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리고 너는 틀림없이 나를 넌 지금 내 마음을 떠나가고 있지 아니? 넌 날 확실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가 그걸 모르는 거야. 나는 안 믿을 거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줄지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0: 뭐라고요?
1: 갑자기 자기가 용서를 해주겠다는 둥 근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0: 네.
1: 저도 그 가사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End of the Road를 항상 들었었거든요.
0: 그게 그런 내용을 이렇게 부를 일인가요?
1: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와 이제 감쪽같이 속았다. 특히 네. 방금 전에 소장부엌이 짧게 불러준 그 파트도 약간 그런 파트인데 왜 뒤로 가면서 거의 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0: 그 정도는 아니에요.
1: 아니야 진짜 확 진짜 똑같아. 그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막
0: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1: 오 마이 갓을 막 외쳐요.
0: 그래가지고. 좀 쓸데없이 좀 비장하고 너무 호소력 짓네요.
1: 호소력. 그리고 말이 갑자기 빠른 아웃사이더가 된다니까요. 후반 애드립에서 엔드로드까지
0: 그 정도 아니에요. 엔드로드 이건 있지만 그 뒤쪽은 무슨
1: 들어보세요.
0: 방언 터지는 것도 아니고
1: 진짜
0: 무슨
1: 터져요.
0: 말씀이세요?
1: 터져. 못 참겠는지.
0: 네?
1: 아무튼
0: 노래 좀 긴 모양이에요.
1: 보컬
0: 빨리 들어야
1: 끝판왕 네. 보이스투맨의 End of the Road 함께 듣고 오시죠.

0: 저의 첫 번째 영업곡 Boys to Men의 End of the Road 였습니다.
1: 좀 요번 건 되게 잘했다.
0: 저희 제가 각 잡고 하면은 Boys to Men 플러스 저 들어가도 지금 아무 누가 보인지 전지 구분 못합니다. 자 제가 네. 아까 뭐 어떤 부분이 있다 했는데 네. 최용준님은 이나님이 후반부 똑같이 따라했네요.
1: 저도 좀 놀랐어요.
0: 그죠?
1: 이거 좀 심지어 중반부부터 네.
0: 갑자기
1: 솔싹맞은 애드립이 있었구나. 깜짝 놀랐네요. 아까 제가 대장동 조롱했던 걸 좀 반성하게 됐어요.
0: 그렇죠. 네. 뭐, 일단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틀릴 것이다 라는 편견을 좀 없애달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황인혜님.
1: 네, 최근에 별밤 매력에 빠지게 되어 듣고 있는데 김인하님의 매력은 정말 어디까지인가 싶네요.
0: 진짜.
1: 네. 여기까지입니다.
0: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저도 뭐 사실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0: 이런데요. 9629님께서는 보이스투맨이 네. 대장범 고소할까 걱정이에요. 라고.
1: 아, 고소하면 좋죠.
0: 사실 저도 내심. 네. 그럼 저도 좀 그 컨텐츠를 좀 이용해도 될까요?
1: 아니 고소하면은 무조건 대장범이 이기게 돼
0: 완전
1: 있어요.
0: 완전 이기죠. 전 거의 뭐 카피를 예. 누가 누군지 모르게 따라했는 걸요.
1: 그러니까요. 걸려? 맞고서 들어갑시다.
0: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무고 들어갑니다. 저 보이즈 분들. 자 그래서 제 영업은 끝이 났고요. 네.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업곡은 뭡니까?
1: 제가 가져온 노래는 최백호 선생님의 바다 끝이라는 노래예요. 바다 끝. 이 노래 제가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래. 근데 이번 주제를 가지고 좀 막 서칭을 하다가 이 노래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노래가 2017년도쯤에 나온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그 우리가 최백호 선생님 하면 또 떠오르는 노래가 부산에 가면 노래가 있잖아요. 네. 부산에 가면 그게 2013년이래요.
0: 아.
1: 부산에 가면 이후에 나온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세계관이 이어진다고나 할까?
0: 아 그래요?
1: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0: 약간 물가 쪽 이야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1: 아무래도 뭐 부산 출생이시기도
0: 아,
1: 하고
0: 사주에 물이 없거나 이런 사유는 아니겠죠?
1: 매력의 끝은 어디인가?
0: 아 여기까지입니다. 예.
1: 아무튼 그래서 심지어 그 에코브리지라는 작곡가분이 또 이번에도 함께 했고요.
0: 아, 이 노래도.
1: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최백호 선생님의 데뷔 40주년 기념 앨범의 선공개곡이었대요. 근데 그때 작업할 때 에코브리지의 나이가 또 40살.
0: 에코브리지도 그렇게 됐구나.
1: 그래서 뭔가 이 40이 주는 뭔가 이 우리가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 나이 때 주는 어떤 많은 상실감이라든가 뭔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노래에 또 잘 담겨져 있고 이 노래 또 중요한 게 전주가 없어요. 바로 그 노래부터 시작입니다.
0: 아, 약 문지방 없는 노래.
1: 네, 근데 첫 가사가 먼 아주 멀리 있는이거든요.
0: 최백호 씨가 첫 소절로 부르기 너무 좋은 발음이다.
1: 근데 정말 멀게 느껴져요. 표현이 너무 너무 멀게 느껴져요.
0: 약간 이거 먼 이런 느낌일까요? 어떻게 되는 거?
1: 대장범 그거는 말 따라 해주지 마세요 그냥.
0: 아 그래요?
1: 그냥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건 저도 따라 할 수가 없고.
0: 따라 할 수 없어요?
1: 대장범의 그 엔드 오브 더 로드에 비하면 한 차원 굉장히 높은
0: 아, 그쵸,
1: 차원의
0: 그쵸. 노래이기 때문에. 아, 저는 제가 확실하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만 따라해요.
1: 아무튼 이 가사의 내용은 그 바다의 모든 것들을 두고 오자. 이별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 듣겠습니다.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고 최백호의 바다 끝.

0: 이원석 씨첫 번째 영업곡 최백호의 바닷끝 듣고 왔습니다.
1: 너무 좋지 않아요?
0: 너무 좋아요. 최백호 씨의 목소리는 정말 뭔가 새벽이자 깊은 밤이자 저녁이자 노을이자 모든 것입니다.
1: 진짜 너무 이 뭔가 좀 다양한 느낌을 주는 목소리예요.
0: 맞아요.
1: 뭔가 한번 슬픈 것 같기도 하고.
0: 항상 그 노인과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예요, 저한테는 진짜. 뭔가 굉장히 지쳤지만 결코 약해지지 않은 느낌? 네.
1: 그런 것도 있죠.
0: 2737님께서 원서
1: 네.
0: 아름다웠던 어느 날이 생각나는 노래. 바다의 끝이 아름답기도 애달프기도 한 느낌이라 소장부왕 한표 드려요.
1: 고맙습니다.
0: 라고
1: 가사도 너무 좋아요. 에코브릿지가 쓴 걸로 알고
0: 보내셨어요.
1: 있는데
0: 네네.
1: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걸 이제 바다에 다 놓고 놓아주고 오면서 결국엔 난 우리를 몰라. 라고 끝나거든요.
0: 혹시 모르는 척을 하는 걸까요?
1: 그만큼 다 버리고 온다는 얘기겠죠. 모르는 척, 다 계속 웃기고 싶은
0: 아니
1: 욕심이
0: 웃기고
1: 있어?
0: 싶다뇨. 가사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을 갖는 것은 제 일에 대한 집착이기도 합니다. 자, 저 또한 이제 두 번째 영업곡을 소개해야 돼요.
1: 네.
0: 빠르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1: 네.
0: 저는 역시나 이별의 끝자락에 있는 노래를 가지고 왔고요.
1: 네.
0: 이번에도 끝판왕 모셔왔습니다.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그래서 End of the Road를 들으면서 아 이게 우리가 목소리에 속아서 그렇지 가사는 상당히 우기기 대마왕이구나.
1: 네.
0: 아주 그냥 헤어짐을 통보받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닌데 너나 좋아하는데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 엄청난 애드립을 했던 보이스투맨
1: 네.
0: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 또한 우리가 이승철 씨의 어마어마한 음색과 가창력에

0: 속아서 그렇지 굉장히 좀 우기는 가사였더라고요.
1: 왜요?
0: 아 맞다. 일단 아니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부터가 일단 그냥 안녕하다. 어머 말하지 그만 하지 마. 금지 안녕 금지. 거의 우리는 아직 이별이 뭔지 몰라. 솔직히 알잖아요 이별 뭔지. 우리 이별 몰라. 아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몰라 몰라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상. 아니 진짜라니까요.
1: 아니, 그걸 또 그렇게 으르르 할 정도로
0: 그러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다 이거죠.
1: 지금 대장부왕이장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1: 느낌이
0: 모든 것을 우기고 있다. 소리내지만 우리 사랑이 날아가 버려. 움직이지만 우리 사랑이 약해지는 거의 그대로 네. 멈춰라. 거의 그 게임을 하자는 수준이거든요. 발끝도 움직이지 마. 지금 움직이는 사람 반칙 지는 거야.
1: 네. 이제
0: 끝자락에 선 네. 이승철의 목소리는 4부 첫 곡으로 들을 겁니다. 투표해 주세요. MBC FM for you.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저의 두 번째 영업고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들으면서 별밤 4부 시작했어요.
1: 네.
0: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선곡 주제는 8월 마지막 주를 맞아 끝자락으로 정했는데요.
1: 네.
0: 박영은 님이 대장번 가사 해석 너무 정확해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1: 아이고.
0: 제가 작사가
1: 네.
0: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냥 진짜 아 몰라 몰라 몰라 나 이별 몰라 몰라 이러는 거예요.
1: 네. 텍스트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노래가 가진 그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0: 아 근데 그렇다라는 저 같아도 근데 이 가사를 쓸때 약간 이런 식의 태도다 거의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는 줄수 있는 거죠.
1: 네, 이지선 님께서 대장부왕이 너무 웃겨서 웃으면서 뛰는데 부끄럽네요. 부끄럽대잖아요.
0: 제가
1: 우리
0: 부끄러운 게 아니라
1: 부모님은.
0: 지선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웃으면서 뛰고 있는 모습이. 남들이 볼때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1: 왜요?
0: 웃으면서 뛰는다라는 게 심폐가 얼마나 강하다는 뜻이에요? 야, 저
1: 아까 노래
0: 사람 봐.
1: 나가는 동안 우리 PD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0: 예.
1: 대장부 오늘 기세가 너무 좋다. 예? 오늘 기세로 그냥 밀어붙인다. 솔직히 봐봐요.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1: 주제가 끝자락이에요.
0: 끝자락.
1: 끝자락. 근데 대장부왕이 갖고 온 노래 두개다
0: 네.
1: 끝을 애써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0: 네.
1: 끝자락이라는 주제에 어떻게 보면은 부합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애매한데 그걸 다 기세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0: 완전 부합하죠. 끝자락에는 그 어떤 가치 판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 끝자락에서 이것을 여기가 끝이다 하고 놓아주고 떠나느냐, 또는
1: 네.
0: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이 자리에 남아있느냐,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 단어 어디에 있습니까?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치마 자락이라는 단어 끝에
1: 네,
0: 나는
1: 예.
0: 바지가 되고 싶었다라는 의지라는 게 있습니까? 끝자락은 그저 끝자락일 뿐.
1: 네.
0: 저는 거기에 서 있는 노래 가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 그래요. 우리가 끝자락이라는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0: 네네.
1: 지금 여름의 끝에
0: 음흠.
1: 여름을 보내줘야 하는 어떤 시점에서
0: 음흠.
1: 대장벙어는 어떻게 보면 여름을 계속 붙잡아두고 싶다.
0: 전 너무 너무 잡고 싶고요. 배한재 김소진님께서 기세에 대한 응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김소진님 특히 인생이 기세다. 예.
1: 그래요.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우리 부황의 분들의 투표로 반가름 나시겠죠.
0: 아 진짜 저좀 뽑아주세요.
1: 기세로
0: 제발요, 이나.
1: 밀어붙인 대장 부황이
0: 아니야, 가사도
1: 승리냐,
0: 맞아.
1: 아니면 이 주제에
0: 아,
1: 부합하는
0: 부합은 나도 했대니까 진짜.
1: 노래를 가져온 저의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더 강하냐. 제두
0: 단어.
1: 번째 곡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 토론하고 싶네 진짜.
1: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이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 숨도 안쉴 겁니까? 대장부?
0: 아니요. 소리 내지마.
1: 자, 이 노래는요. 어떻게 보면 이 온앤오프가 2021년도에 발표한 어떻게 보면 EP 프로젝트 앨범이 있어요. 이 앨범의 제목이 Summer Pop Up 앨범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총 5곡이 있는데 다 여름으로 시작하는 제목의 노래들이에요. 첫 곡이 여름 속, 두 번이 여름시, 여름의 모양, 여름의 온도, 그리고 마지막 곡이 여름의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름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푸는 앨범이었는데 타이틀곡은

0: 아니었습니다. 여름의 끝이라는 노래가.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1: 또 혹시 그이입니까?
0: 그이입니다. 바로 그이.
1: 아, 아버지. 황버지입니까?
0: 예, 온앤오프의 아버지죠, 정말.
1: 황현.
0: 황현의 작법이 이 노래 여름의 끝에 또 완전 화려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1: 아, 진짜.
0: 다른 노래도 분명히 황현의 색깔이 있지만 꼭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타이틀곡 아닌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프로젝트 그런 노래 있죠.
1: 저 너무 좋아하잖아요.
0: 그런 노래들도 명곡이 나오잖아요. 명곡 그러면서 우리가 황현을 황토벤, 황버지 황토벤.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름의 끝을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셨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특히 이 노래가 전주로 딱 시작하는 테마가 있어요. 전주 테마. 근데 이 테마를 노래 중간, 노래 어떤 종반부에 정말 절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주로 만든 노래, 전주를 만들고 이걸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곡 중간에 그걸 썼고 쓴 거를 가지고 전주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 테마가 굉장히 원래 가진 노래의 무드랑 좀 다르거든요. 이 절묘하게 쓰이는 것들 한번 느껴보십시오.
1: 아, 좋습니다. 황현의 곡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요. 끝자락으로 가져온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이에요.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

0: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 듣고 왔는데요.
1: 처음 들어보셨죠?
0: 네.
1: 저도 처음 들었었거든요. 이런 노래가 있었더라고, 명곡이 또.
0: 그러니까 황현 씨란 존재는
1: 네.
0: 황현의 터치가 들어간 곡 중에
1: 네.
0: 명품이 아닌 곡이 없습니다. 그 심플하게 표현해서 그 명품이라 함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완벽하게 세공된 결과물을 뜻하니까 아 진짜 황현의 이 곡의 이 만들어질 때이 음새들이라든지 너무 완벽해요.
1: 그러니까 왜 일로 갔고 여기에서 이런 코드를 썼고 여기 이런 날 썼는지 다 어떻게 보면 딱잘 직조된?
0: 그쵸. 왜 이게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왜, 아, 떡밥 회수 잘 된다.
1: 네.
0: 이게 1, 2회 차에 나왔던 그게, 아, 마무리될 때 이걸 해결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완벽한.
1: 그렇죠. 구조적으로 완벽해. 그
0: 완벽해.
1: 처음에 따다다단단단 하다가 노래 딱 들었는데 이 전주는 뭐지?
0: 맞아.
1: 했는데 후렴 들어가기 전에 딱 나와.
0: 그 넣기도 힘들어, 사실.
1: 그리고 1절 끝나고 또 나오는데 간주를 쓰는데 갑자기 또 전, 그 테마가 또 전조가 돼. 그리고 또 2절이 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보고 또 마지막에 또 나와. 엔딩도 딱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 섹션이거든요.
0: 자신의 음악력을 과시하는 그런 곡이었다.
1: 아무튼 그렇습니다. 명곡입니다. 저도 그래서 자주 들을 것 같아요. 이 노래.
0: 1204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데이브레이크의 영원하라로 황현님 알게 됐는데 와 역시 이 감성 너무 좋네요. 내일부터 출근곡으로 당첨.
0: 아, 황현 씨 보고 싶네요, 갑자기 진짜.
1: 좀 불러주세요.
0: 모시자 우리 이 코너에 불러서
1: 네.
0: 황현 곡을 우리 둘이 영업하는 거야.
1: 아, 약간 혼자 좀 민망해할 수도
0: 민망하겠죠. 그걸 이거 영상으로 찍는 거야. 황현의 그 리액션을 가운데 앉혀놓고. 자,
1: 좋아요, 좋아요.
0: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 끝자락을 주제로 선곡 대결했고요. 결과
1: 네.
0: 발표하고 마지막 영업곡 중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의 추천곡만 방송으로 나갈 텐데요. 패자가 가져온 노래는 인별그램에 자필로 공개가 될 겁니다.
1: 네.
0: 오늘의 승자.
1: 자,
0: 밝혀주세요.
1: 오늘의 승자. 대장봉의 지난주에 승리를 가져가면서
0: 아하하.
1: 이기면 또 2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0: Yes, yes, you.
1: 자, 오늘의 승자 누굽니까? 두구두구두구. 아. 원석 승!
0: 아, 말도 안 돼.
1: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아, 연승을 막아냈습니다. 대장봉은 아직도 엔드 오브 더 로드의 애드립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5193님, 원석! 선곡들이 끝자락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대상 포진으로 한 달 넘게 고생 중인 엄마와 듣고 있어요. 여름의 끝자락 잘 보내고 가을부터는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수요일 이 코너 늘 주제와 선곡 너무 기다려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빨리 완쾌되시길 바라면서 제 추천곡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루시의 엔딩. 제가 루시 노래 중에 참 좋아하는 노래 많은데 이 노래 특히 좋아합니다. 뭔가 이 마지막에 애틋함도 있고 이 공연에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딱 불러줄 때 루시가 너무너무 애틋하고 또 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자,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루시의 엔딩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6일 수요일 방송 방송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요.
1: 네.
0: 김병천님께서
1: 오늘 주제도 오늘 주제도 좋고 선곡도 너무 좋았네요.
0: 문자를 지금 읽어드리는데
1: 요즘에 제가 약간 뭘 읽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좀 다독하십시오.
1: 입 밖으로 뭘 내는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읽는 건 괜찮은데
0: 낭독이 잘 안 된다.
1: 네, 낭독 그래요. 낭독이 잘 안 돼.
0: 다음 주부터 낭독 훈련 들어가겠습니다.
1: 아 그래서 데타 DJ 저번에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0: 아 근데 그 익숙하지 않으면은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길게 읽어야 될 때 주먹 꽉 딱 쥐고 있어요.
1: 근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발음이 이상하게
0: 나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같은 이유로 미리 원고를 읽으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냥 맨날 그걸로 초로로 그냥 자꾸 보려고 하는 건데
1: 끝자락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0: 틀린 건 없습니다. 다양한 만 있습니다.
1: 오늘 기세 좋아.
0: 우리의 오늘 끝자락
1: 그냥 끝까지 그냥 기세로 네. 갑니다.
0: 네.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는 게 바로 끝자락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오늘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들려드리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불교 경전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마인드풀니스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학생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피곤함과 싸워가며 마음 공부를 하는 직장인들인데요. 열정이 큰 것과 별개로 많이 지쳐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위를 따는 것보다 내 삶을 돌보는 게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열심히만 하다가 나를 더 미워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은 열심히 애쓰는 스스로를 인정해주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스스로 멋있어 보일 때가 있나요? 일단 지금 다시 친신방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저희 멋있지 않나요?
1: 인정! 그리고 태국에서 아이돌 모드로 변신한 탱디도 멋있던데요?
2: 아유, 흑발 윤스테픈 기호씨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1: 네네, 천천히 오시고요. 근데 이런 외적인 거 말고도 가끔 나 좀 괜찮은데 싶은 순간은 따로 있죠.
2: 하기 싫고 제 따위 무리인 일을 끝까지 해냈다거나
1: 실수했는데 괜히 변명 안 하고 안 해도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순간, 이런 순간은 오히려 남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아닐까요?
2: 내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사람인 나에게 요즘 여러분은 얼마나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신가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이 기호.
2: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피아노 어머니의 777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탱디 피아노 어머니 태호
0: 쿄드이 피아노 어머니 기호입니다.
1: 브라보. 네, 자 오프닝은 이런 질문으로 열어봤습니다. 스스로 멋있어 보일 때가 있는지 쿄디 솔직히 있나요?
0: 저요? 멋있다. 많이 있죠.
1: 근데 많이까지예요?
0: 예. 6년 차니까 이제 많이 봤잖아요. 저희 무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1: 지금은 거. 어떤 모습이에요?
0: 오늘은 살짝 귀여운 모습?
1: 이거 뭐예요 이거는?
0: 오늘 교복 느낌이라 해가지고
1: 예.
0: 근데 제가 또 교복이 없어가지고 타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나름 패션.
1: 저게 헌옷수거함에서 주선 거 아니에요 이거? 아,
0: 이거 구제샵에서 사긴 했어요 근데.
1: 아 그래요?
0: 근데 태호 씨는 오늘 교복 느낌인데 지금 뭐예요 지금? 오늘 태호 안 멋있어요 오늘.
1: 여름 때는 그냥 반팔만 입고 다녔습니다. 아 편하게.
0: 아 잘못됐네. 네. 그렇군요.
1: 덥거든요.
0: 언제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스스로?
1: 저요?
0: 네.
1: 전 뭐 무대할 때? 무대할 때나 아니면은 기타든 나의 모습을 봤을 때?
0: 기타든
1: 아, 깜짝깜짝 놀래요.
0: 아 그래요? 네. 아 피스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1: 네 깜짝깜짝 네. 놀랍니다.
0: 좋습니다. 7295님께서 탱디 켜디 없는 삶 제 따이물이었는데 환영입니다. 저희도 준비됐어요. 태양이 날에 예림이 기호 친칭방 다 같이 하나 보답으로 예쁜이 포즈 날려주세요. 아 귀엽네.
1: 디저트도.
0: 아 그러면 저희가 예쁜이 표정 하면 될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읽어주세요.
1: 네 감자빵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지금 학교에서 야자하면서 보고 있어요.
0: 와 잠깐만
1: 진정한...
0: 학교?
1: 예스.
0: 방학식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1: 아닌가 봐.
0: 개혁했어요? 헐 그 말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1: 뭔 말인데요?
0: 지금 워터파크 가야 돼요.
1: 왜요?
0: 사람이 없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1: 아
0: 화이팅입니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1: 8시, 10시까지 할 거예요.
0: 고생이 많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0: 네 1028님께서 저 요즘 블로그 시작했는데 아직 포기하지 않고 블로그 글을 포스팅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뿌듯하고 멋있음 그리고 매번 새로운 글을 완성해서 올리는 그 순간도 진짜 나 너무 멋있는 듯.
1: 블로그. 아니 블로그 하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0: 그니까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일기를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남들이 보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나요? 블로그?
1: 저도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0: 이게 살짝 비공개 같은 느낌인가? 막 프라이빗하게? 아 설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군요. 그럼 뭔가 친한 친구들끼리 그냥 서로 공유하고나 오늘 뭐 했는지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일기 쓰는 느낌이니까.
1: 네, 6725님께서 탱디 교복이 뭔지 모르나 보네라고 하는데
0: 그니까요. 저
1: 아니
0: 나름...
1: 다들 그렇지 않아요? 저... 아니 누가 학교 다닐 때 넥타이 이렇게 양쪽 목에다가 무슨 목걸이처럼 메고 다녀요?
0: 그냥 교복인데 좀 패션 있는 교복을 한 거죠.
1: 응? 어떤 학생이 이렇게 비싼 안경을 쓰고 다녀?
0: 이거 비싼 거 어떻게 아세요?
1: 여기 옆에 딱 적혀 있는데 뭘? 응?
0: 왜?
1: 누구 지금?
0: 예?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비싼 거 아닙니다. 네 3931님께서 탱디 스크래치 머리 자랑해 주세요.
1: 아 이거 안 되는데.
0: 왜요 이미 많이 자랑한 것 같더니만.
1: 아니 그니까 이게 팬싸 할 때 네. 제가 보여달라 해서 보여줬는데 네. 당연히 안 올릴 줄 알았어요.
0: 아 당연히 올리죠.
1: 그런 아니 거. 왜냐면 외국이었기 때문에 아... 올릴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머리가 바뀌었다는 거는 뭔가 조금 좋은 게 나올 거라는 징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멋있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0: 그러니까요. 좀 아껴줘야 되는데 그런 거.
1: 그러니까. 아 정말.
0: 괜찮아요. 뭐 어쩌겠어요.

0: 요.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한 번쯤 깔끔하게 한번 오랜만에 라디오 왔으니까 깔끔하게 보여주시죠. 오,
1: 네, 지금
0: 어, 그새 자랐어.
1: 좀 자랐을 거예요.
0: 그새 자랐어. 금방
1: 자랐어요.
0: 아,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대로 된 스타일링으로.
1: 진짜 보여주시죠. 제대로 된 스타일링으로.
0: 좋습니다. 그럼 이제 친친방 본격 시작해 볼까요? 학교 방송반 컨셉으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대우 씨? 왜요, 왜요?
1: 예.
0: 네, 좋습니다.
1: 네,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요. 역시 선착순 출석, 하루 언박싱, 추천곡 소개, 반말 모드 토크, 급식 퀴즈, 교환 일기로 쭉쭉 이어집니다.
0: 이번에도 저희가 일기 직접 써왔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1: 보이는 라디오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문자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2번 넘버 투어 넘버 2 2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트 문자는 100원이

0: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 준 선착순 10명
1: 출석 부를게요.
2: 친친방 출석부 엽니다.
0: 먼저 0번 윤교아잉.
3: 0.5번 채태양 아잉.
0: 그리고 1번 쿄디탱디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들 소리질러 오야오님.
3: 네, 2번 나 친친방 오야오이 새 재결합 너무 기쁘다. 이제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길 제발 금짱이 소원님.
0: 3번 아니 너네 귀요한테 반했지. 아 진짜 큰일 났다. 다 반할 것 같아. 이번엔 진짜로 아니 솔직히 평소에 아닌 거 알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건데 오늘은 진짜 니들 다 반한 거지. 다 비켜 낼 거야. 아니 잠만 진짜 반한 거 같아. 전부 반했어. 지금 큰일 났어 진짜 님.
4: 잘 읽었는데요.
0: 감사합니다.
3: 4번 태양아 너무 순하게 생겨서 어디 가서 손해보는 거 아닐까 걱정돼. 너 착한 어린이 대회에서 상 받은 적 있지? 너 너무 순하게 생겼어. 너 환불도 못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순하게 생겨서 나 진짜 너 아이쭈꾸림 사주고 싶어. 너무 순하게 생겨서 님.
0: 너무 순하게 생겼군요. 5번 자요? 흥 나보규 애기라고 했으면서 원래 애기는 맨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 작게요 진짜 님.
3: 할머니?
0: 아니 애기 흉내는 거예요.
3: 아 오케이
0: 응이.
3: 자 6번 채태양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세요. 다들 좋아하면서 너 싫어 짜증나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좋아하면 좋아한다 하라고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좋아한다고 해 사랑한다고 해 미워 진짜 짜증나 저리가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좋으면 좋다고 제발 좋아해 좋아해 이게 어렵냐. 둘 셋 태양아 좋아했님.
0: 7번님 7번 오케이 오케이 기분이 두 배로 좋아 올라가 막 무대로 에버 스키 스키 타듯이 미끄러져도 여기 트램플린 하잖아 난 안 죽어 님.
3: 네, 8번 어제 내 세상이 무너졌어. 고백받았는데 내가 거절했어. 한순간에 남같이 돌변하더라. 너무 힘들어 지금도 울고 있어. 보고 싶다 매일 밤 전화하던 게 너무너무 그리워.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 제발 연락해줘. 그냥 과시시 두 번하고 목숨 챙겨라니.
0: 아 좋습니다. 9번 와 탱디 큐디 오랜만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야 근데 야근하고 이제 퇴근하는 내 퇴근길에 우울할 뻔했는데 탱디 큐디의 친친방 있다는 걸 깨닫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님.
3: 역시 띄어쓰기 안 됐으면 이렇게 어렵군요.
0: 어려워요. 띄어쓰기 있어야 돼요 전.
3: 자 마지막 10번 쿄디탱디 힘내. 우리의 주름은 늙어도 우리의 사랑은 늙지 말자니.
0: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에겐 선물 보내드리고요.
3: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5: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따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2: 하루 언박싱.
0: 띵동. 기업은 윤스테픈 기호님 택배 받아가 드세요.
1: 으짜. 잘 찾아오셨네요. 기업은 기호의 하루 언박싱입니다. 최근에 우주 관련된 영화를 두 개나 봤다. 예스, 두 개나 봤어요. 제가 비행기를 좀 탈 일이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
0: 뭐 봤는데요? 나도 인터스텔라 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1: 인터스텔라 봤어요. 인터스텔라
0: 너무 어렸을 때 봐서.
1: 그렇죠. 저도
0: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
1: 저도 솔직히.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아 이건 한번 다시 봐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오데세이 좀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 크리스퍼 놀란 감독 한 작품 하나 더 보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인터스텔라 다시 봤고 그리고 프로젝트 헤어 메리 봤습니다. 네, 그 두 개 봤는데 일단 인터스텔라는 명작이고요. 와 진짜 그 영화는 그냥 이제 일단 음악부터 한스 지멀님이 하셨잖아요.
0: 몰라요.
1: 그 되게 유명한 분 있으세요. 그 음악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이제 음악을 하고 근데 이게 그냥 되게 어려운 컨셉인데 이걸 모두가 좀 해내기 좀 쉽게 만들어준 영화인 것 같아서 너무나 보면서 와 천재다 이건 진짜 천재다.
0: 아 나도 고민했는데
1: 소름 돋았어. 그냥
0: 그거
1: 마지막에.
0: 볼까 다른 거 볼까 다른 거 봤는데
1: 아 인터스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헤어 메리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그냥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라인 가슬링도 캐나다 사람이잖아요.
0: 몰라요.
1: 네, 그래서 이제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봤죠.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다음 상자 최태영 씨 쿠션 배송 왔는데요. 21호 아니고 기호 아니고 한정호도 아니네요. 뭐야 이거.
0: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태호의 하루 언박싱입니다. 나 VIP 채태양 빅뱅 선배님 콘서트를 갔다 왔다.
1: 와 어땠어요?
0: 기가 막히죠. 사실 제가 마지막 콘서트도 갔거든요.
1: 네.
0: 네 라스트 콘서트라고 17살 때 네, 이게 저예요.
1: 잠깐만 마지막 공연이 17살 때였어?
0: 네.
1: 우와 대박.
0: 그리고 사실 다시나 돌아올까 했던 저희 빅뱅 선배님들이 콘서트를 하셔서 바로 어제 방콕에서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달려갔어요.
1: 그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공항 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나갔는데 태호 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호 없어졌네. 그래서 태호 먼저 나갔어 막 이러는 거야.
0: 맞아 먼저 나갔어요.
1: 어딜 먼저 나가 했는데 아 바로 공연장으로.
0: 맞아 비행기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1: 네 맞아요 맞아요 늦게 도착했죠.
0: 바로 그냥 바로 뛰어갔어.
1: 하트도 열심히 날리시고.
0: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1: 아 그리고 사진 보니까 너무 가까웠던데요.
0: 맞아요 엄청 가까웠어요.
1: 어땠어요?
0: 근데 솔직히 네. 그 무대가 너무 높아서 하나도 안 보였어요.
1: 아 근데 무대가 좀 높아야 멋있긴 해요. 네. 그렇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0: 공연장이 크니까 사방에선 잘 보일 텐데 제자리는 안 보였습니다.
1: 그렇죠. 아 근데 뭔가 이런 공연장도 많이 가보고 공연 직접 좀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많이 가보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쵸. 이 공연에 대한 애정과 이 팬들의 입장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죽어도 저희 공연은 못 보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제일 아쉬워요. 솔직히.
0: 저는 어제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1: 어떤 거요?
0: 저희가 불기둥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1: 네. 별론 같아요?
0: 아니요. 멋있는데 네. 너무 뜨거워. 난 진짜 어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1: 근데 또 거긴 또 야외잖아요. 네. 안 그래도 습하고 더운데.
0: 아 어제 그 불기둥 나올 때마다 네. 오마이갓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1: 좋습니다.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피어나무니의 카운트다운 러브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피어나모니의 카운트다운 투 러브 듣고 왔습니다.
1: 후! 네, 호수님께서 다음 콘서트에서 카다랍 안 하면 공연장에서 실수할 거임. 어. 실수할 거라고요? 무슨 실수? Mistake?
0: Yes.
1: 무슨 실수래요? 어? 뭔데?
0: 몰라. 실수한다고.
1: Mistake 한다고? 잘못할 거라고?
0: 나 뭐 할지 모른다고 지금.
1: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야? 몇 집이야 이제? 이제 10집인가? 이제 9집 나왔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게 10집이고 여러분 이제 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공연장에 뭐 해야 될지. 그죠? 새로운 맞아요. 것도 보여줘야 되면서도 옛날 것도 분명히 보고 싶어 할 테고 이런 거 카운트다운 러브 같은 것들도
0: 이게 조절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또 뭐야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안 보고 싶었던 걸 보고 싶어 하거나
1: 그쵸.
0: 아니면 예전 걸 보고 싶어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또 오면은
1: 옛날 거 보고 싶고
0: 아니요 지금 걸 보고 싶어 하죠 사실.
1: 아 그래요?
0: 내가 만약에 유니크로 만약에 컴백을 했어 네. 근데 거기서 입덕을 했어
1: 아 그럼 유니크로 보고 싶죠
0: 사실.
1: 맞죠 맞죠.
0: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조절을 해가면서 다음 콘서트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이팅! 좋습니다.
0: 네, 물통님께서 나 피스 물통이의 하루 언박싱 주말에 피어나머니 방콕 콘서트 다녀왔다.
1: 와우! 감사합니다. 코쿤캅.
0: 코쿤캅.
1: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기고 왔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1: 몰래 몰래
0: 조용 조용.
1: 지금은 야자 시간.
0: 오랜만에 야자 출석했는데요. 사람이 원래 갑자기 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맞습니다. 역시나 공부할 생각은 크지 않고요.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과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즐겨보려고 합니다.
0: 여러분들 저희 노래 추천 기다리셨죠? 그럼 바로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0: 날 순간이동 시키는 노래.
1: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으면 어떤 계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향기가 나기도 하죠.
0: 그 중에는 특정 장소가 떠오르는 노래들도 있는데요. 바로 그런 추억의 노래들 골라와봤습니다.
1: 과연 어떤 노래들이 저희를 어떤 기억 속으로 데려가고 어떤 추억의 장면들을 떠오르게 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0: 그럼 바로 탱디 추천곡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선곡한 곡은요.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입니다.
0: 와, 알 것 같아요. 데뷔 초반 때?
1: 어.
0: 그 음악 방송 때?
1: 아니요.
0: 아. 죄송합니다.
1: 지금 종소리 났어요. 너 안경에 끼셔가지고.
0: 아, 저도 이 노래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1: 이게 저희 딱 스무 살 때 나왔거든요.
0: 네네.
1: 스무 살 때 이제 친구들과 같이 저기 뭐야 빠제 놀러 가면서
0: 아~
1: 차에서 들어가지고 이 노래만 들으면은 그때 그 스무 살 때가 생각이 나요.
0: 대박. 아, 꽤 최근이네요. 30살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1: 아, 그렇죠. 6년밖에 안 지났죠.
0: 아, 저는 이 노래 왜냐면 이 노래 맞아요. 20살 때 나와 가지고 저희 데뷔 때 음악 방송 때
1: 맞아요. 오셨어요. 그,
0: 아, 오신 것뿐만 아니라 커버 시켰어요. 근데 제가 했거든요. 음악 방송에서. 근데 제가 한국 가서 잘 모르니까 제가 대기실에서 계속 지금 열이 막 이런 막 계속 예, 연습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방송이 막 생각이 나요. 아, 그것 때문에 말한 줄 알았어요.
1: 아, 네.
0: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1: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0: 탱디의 추천곡 싹스3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1: 싹스요?
0: 너무 열심히 발음하려해가지고 너무 세게 발음했네요. 싹스리. 네 좋습니다.
1: 네 쿄디만의 달링님께서 저도 기억나요. 1분쯤에 쿄디 파트 나옴. 그 노래 완전 추억이네요.
0: 맞아요. 진짜 기억 저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추억이 됩니다. 저도 태양이의 캔디 님께서 제가 이효리 할게요. 누가 유재석 누가 비할래. 아무래도 태호가
1: 뭐요?
0: 아니요 안 말할게요. 안 말할게요.
1: 저는 유재석 님 하겠습니다.
0: 어 왜요?
1: 네?
0: 제가 하고 싶었는데.
1: 아 그래요?
0: 왜요?
1: 아 너 그 비 선배님 방금 마지막에 그 애드립 잘 어울려가지고.
0: 아 그래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전 비 선배님 하겠습니다.
1: 좋아요. 그 다음 OX님께서 싹스3는 양말 3개라는 뜻이죠?
0: 네, 네 맞습니다. 양말 3개
1: 그거 얘기한 거예요?
0: Socks 3
1: Yes
0: 3 socks
1: Yes
0: Socks 3 맞아요 그걸 언급한 거예요 저는. 깨달링이요 님께서 오야오 자꾸 노래 나올 때 허겁지겁 먹는 거 아니, 너무 웃긴데
1: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깨랑이요 깨랑이
0: 깨랑 제가 뭐라 했죠?
1: 뭐 깨다리?
0: 아 깨다리 죄송해요 깨랑이요 아 어려워요 깨랑이요 네 어여 자꾸 노래 나올 때 허겁지겁 먹는 거 너무 웃긴데 맞아요 지금 여기 제작진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게 먹을 거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1: yes. 간만에 복숭아 먹었어요
0: 네 와,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네 저희는 여기 오면 배불러요
1: 좋습니다 선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제가 가져온 날 순간 이동시키는 노래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Better Off입니다 아 이거는 아마 저희 피셔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추천해가지고요 근데 이 노래 들으면요 연습생 숙소로 가요 제가
1: 한 번 어느 숙소죠?
0: 그 완전 옛날
1: 그 예전 그 숙소요?
0: 예, 그 편의점 바로 옆에 그 태우 씨, 아 그렇죠 태우 씨 같이 맞아요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네. 아시죠? 근데 제가 2층 침대 2층이었고 바로 그 창문 옆에 잤거든요 제가 근데 한번 쉬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일요일에 쉬는 날이었는데 근데 엄청 비 왔어요 엄청 비 오고 근데 저는 연습생 때는 쉬는 날에 안 나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막 비 오고 오면 되게 우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막 일요일인데 나가지도 못하고 비 와서 그래서 그냥 그 침대에서 누우면서 음악 들었는데 우울해가지고 딱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와우.
1: 자기에 취해버렸군요.
0: 예, 비 소리 들으면서 이 노래 들으니까 완전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이 우울한 느낌이 오히려 더 푹 빠져서 오히려 더 좋은 거 뭔지 아시죠?
1: 그럼요.
0: 예, 그래서 저 진짜 실제로 가끔씩 이게 이 노래 비 추가한 버전 있거든요. 어떤 팬분이 만든 거. 그냥 막 better off with rain, 막 better off with rain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노래가 나오는데 근데 뒤에 비 소리랑 같이 나와요. 저 가끔씩 그거 들어요. 그때 생각나고 싶어서. 근데 그때는 되게 그 단순한 마음으로 되게 그냥 귀여운 생각. 근데 그 노래 들으면 그 숙소 구도랑 냄새랑 그 침대랑 그 모든 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네 순동 이 순간 이동을 시켜주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Better Off.

0: 저의 추천곡 아리아나 그란데의 Better Off 듣고 왔습니다.
1: 네, 시흥시 불주먹님께서 나 방금 전까지 바닷가였는데 여기가 어디야? 나른하다.
2: 아 살짝 물놀이 하다가 들어와서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그 근
1: 쉴 때
2: 그를 누울 때 나오는 느낌이네. 딱 느껴보니까
1: 딱 그 느낌이에요?
2: 네, 딱 아니세요?
1: 예?
2: 공감 못하세요?
1: 아닌데요?
2: 아 그래요? 오케이. 이거지님께서 기훈이 먼저 리얼 아리아나토 해시태그 리스펙트. 아 그럼요, 전 아리아나 그란데 너무 사랑합니다.
1: 민공이님께서 노래 들으면 그때 기억나는 거 진짜 묘하고 신기함.
2: 그니까 진짜 맞아요. 너무 신기해. 음악의 힘이다 여러분.
1: 음악의 힘.
2: Yes. 호즈님께서 이 와중에 쿄디 저 넥타이 같은 스카프랑 안경 같이 쓰니까 진짜 걸저스한 도덕 선생님 같아요. 도덕 선생님이 뭐죠?
1: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3: 아 도덕.
1: 도덕?
2: 도덕? 도덕 뭘 가르치는 거죠?
1: 도덕적인 걸요. 도덕?
2: 뭐야 진짜 말해줘. 뭔데요? 도덕이 뭔데?
1: 도덕을 가르쳐줘요.
2: 아
1: 진짜로. 이거래요.
2: 살아가는 방법. 그런 느낌.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 걸로 칭찬으로 인지하고 있을게요.
1: 네. 3344님께서 순동 이동시키네요. 순두부찌개 먹고 싶어요.
2: 제가 순동이라 했나요 또?
1: 아까 순동이라 했어요.
2: 아 예. 순두부찌개 드세요 그럼. 좋습니다. 오늘 찐찐방 선곡표는 돌아온 쿄디 탱디가 직접 골라온 날 순간 이동시키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엔 탱디가 추천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미스에이의 다른 남자 말고 너입니다.
2: 잠깐 이게 뭐죠?
1: 다른 남자 원다 나 너는 사랑은 싫어.
2: 와 이거를
1: 명곡이에요 사실.
2: 아 채태양 씨 뭐예요 이건 또?
1: 제가 사실 2NE1 선배님 빼고는 딱히 좋아해본

0: 걸그룹이 없는데 네. 아 좋아한 것까지 아니고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1: 와, 이 노래는 진짜 네. 나도 이 노래 어떻게 알지?
0: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이거 뭐 워낙 유명하니까.
1: 아, 후렴이 그냥 네. 미쳤죠.
0: 완전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느꼈을 때는 내가 아는 그냥 K-pop 정말 그 K-pop 느낌 네,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 곡은 제가 중학교 때 딱 수련회 갔을 때 나왔어요. 근데 버스에서 이제 다 같이 그 버스 그 큰 스피커로 들으면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1: 와 그렇게 오래된 노래요? 와 대박.
0: 중학교 때.
1: 좋습니다.
0: 그럼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2: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잠깐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시키면서 미스에이의 다른 남자 말고 너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니니님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오아요한테 보내는 노래죠. 다른 남자 말고 우리.
2: Yes.
1: 둘째 한 명 골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두 명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2: 그쵸.
1: 누구 할래요? 리니님. 리니. 아 이름 어렵네. 리니. 오케이.
2: Yes.
1: 넘어가요 빨리.
2: 네, 1638님께서 저도 다른 남자 말고 탱디요. 저랑 결혼하실 분 선착순 한 명.
1: 뭐야 탱디 말해놓고 뭘 선착순이요.
2: 그러니까
1: 댕디 가져요 그럼. 전 린니니님이랑 같이 결혼하겠어요 그럼.
2: 아 린니니님
1: 어렵지?
2: 린니니님 댓글 남겨주세요 누군지.
1: 아 네. 태호는 이미 가졌어요 지금 딴 사람이. 순발력이 놓쳤어요 지금. 네 지게코드님께서 다른 하지 말고 윤규. 아 지게코드 감사해요.
2: 나왔네.
1: 나 그 아까 누구야 16 그 필요 없어 그분. 16398 필요 없어요.
2: 네 3078님께서 와 진짜 너무 반갑다 춤이 절로 술술 나옴 돌아가자. 그렇죠.
1: 진짜 노래 나오는 계속 되네. 아 요즘 이런 노래가 안 나와서 너무 슬프다. 우리가 하면 되지.
2: 그러니까요.
1: 좋아요. 아랑예 양님께서 노래 되게 맛있게 부르신다. 가슴이 가슴이 뛰는데 뭐예요?
2: 가슴이 가슴이 뛰는데.
1: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원래 이렇게 불러야 맛있는 거 알죠?
1: 그렇죠. 팝송은 원래 그렇게 맛있게 불러야 돼요. 발음을 좀 이렇게.
2: 네 3917님께서 와 나 이거 장기자랑에서 하려다가 친구들이랑 수지 선배님 파트로 싸움 나서 담임 선생님 파트 분배해 줘. 아 잠깐 얘들아 잘 지내지? 참고로 제가 수지 선배님이었어요.
1: 아 뭐 푸듀 찍었어요? 학교에서?
2: 아 이런 걸로 싸움까지.
1: 아 대박. 아 치열했네요. 치열했네요.
2: 이거 어렸을 때 장기자랑 나가서 춤춰본 적 있어요?
1: 저요? 네. 전 노래만 불렀어요. 노래만 많이 했죠.
2: 저도
1: 굳이 춤까지?
2: 네, 춤은 춰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아 리니님 데리고 왔어요. 하 아니 리니요 전데요 저는 쿄디 사랑이요. 아
2: 브라보.
1: Thank you.
2: 브라보 브라보. 1287님께서 그래서 태양이님 파운데이션 몇 호 쓰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깜빡하고 안 물어봤어요.
1: 아 말해준다 했어요?
2: 네.
1: 아 그냥 뭐 주는 대로 쓰시잖아요.
2: 아니 그 발라주는 대로 그냥 그게 몇 톤지 물어보기로 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1: 네.
2: 다음에 꼭 물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안지우님께서 저는 피어남이 ICU요. 한강에서 피어남이 무대 봤을 때가 새록새록 기억나서 좋아요. 아 대박. 아 ICU 노래를 들으면 그때 한강으로 순간 이동이 되군요.
2: 근데 그때 감성 있긴 했어요.
1: 아 솔직히. 너무 좋았죠. 그 네. 비늘방울도 막 맞아요. 날리고 뭔지 아시죠?
2: 맞아요 맞아요.
1: 네 좋습니다.
2: 저희 합작품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 예?
2: 저희 합작품이잖아요.
1: 그게 뭐예요?
2: 저희의 작품이잖아요.
1: 아 그렇죠 저희가 네. 쓴 그렇죠 그렇죠.
2: 네? 정말 아니 그 한강 자체가
1: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1: 맞아요 좋습니다.
2: 9961님께서 저를 순간이동시키는 노래는 피어나무니 라스트콜이요. 저를 컴패티 한가득 떨어지는 공연장 한가운데로 데려다줘요. 이게 마지막 곡인 걸 알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1: 아 좋죠. 진짜 라스트콜답게 진짜 마지막 곡 하기 너무 좋은 곡이긴 하죠.
2: 저는 사실 모든 공연마다 좀 엔딩곡이 좀 다른 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근데 그만큼 앙코를 좀 다르게 하면 되니까
2: 네, 일단 다르게 하다가 네. 이게 나오면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1: 네, 알잖아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라스컬 딱 마지막 후렴이 진짜 좀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좀 소름 끼치고 뭔가 되게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습니다. 다음 공연 때 보러 오시면 되죠?
2: 다음에 꼭 와주십시오.
1: 네, 곧일 거예요 아마.
2: 어? 곧이요?
1: 곧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무튼 하긴 해야죠 여러분.
2: 네, 자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날 순간이동시키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1: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골라왔습니다. 바로 Carmen의 Walking on the Moon인데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완전 진짜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중3? 고1, 중3, 중2 이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이제 컴퓨터 방 같은 거 있었어요. 그냥 컴퓨터만 할 수 있는 방. 저희 방에서는 잘 못했고 그래서 거기서 방 가서 이제 게임을 하면 항상 이 노래가 유독 많이 나왔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캐나다 집에서. 그래서 이 캐나다 여름은 또 되게 건조한데 그

0: 컴퓨터방에서 이제 우리 누나랑 동생이랑 다 같이 컴퓨터에서 막 게임 하는데 창문을 열고 그 건조한 여름 바람 뭔지 아시죠?
1: 네.
0: 그 바람을 느끼면서 같이 막아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막 하면서 막 게임을 하는데 이제 이 음악이 뒤에서 나오는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딱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뜻깊은 노래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되게 랩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대로 배운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랩이 아마
1: 아, 그럼 뚜껑 보여주세요.
0: 아이 그런
1: 멋쟁네.
0: 것까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릴게요.
1: 3부도 야간 자율학습은 계속됩니다. 있잖아, 젤리 좋아해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요즘 푹 빠져있는 것과 취미, 취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0: 무조건 반말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문자번호 샵 80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Carmen의 Walking on the Moon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최태양.
1: 나는 윤기호야. 나는 윤기호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추억 맛 젤리랑
0: 복숭아 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네 뭘 좋아하는데?
1: 2836님 2836이가 보냈어. 나는 요즘 다이어트하는 것에 빠져있어. 살 빼서 소녀가 된 다음에 탱디 쿄디랑 결혼할 거야.
0: 와우. 아, 셋이?
1: 셋이서? 그건 일단 거기서부터 잘못됐어, 친구야.
0: 어? 아니 어떻게 다이어트하는 것에 빠져있을 수 있지?
1: 그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안 해도 결혼할 수 있어.
0: 맞아.
1: 근데 셋이서는 안 돼. 알겠지?
0: 저도 얼마 전에 다이어트 좀 해봤잖아요. 뭐 지금도 ING긴 한데 진짜 너무 별로야.
1: 뭐가 별로야?
0: 그 맛있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별로야.
1: 뭐가 그렇게 맛있어?
0: 어?
1: 뭐가 그렇게 맛있어? 응?
0: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1: 그니까. 그래서 뭐?
0: 형 삼겹살, 육회.
1: 삼겹살 정도는 먹어도 돼. 단백질이야 그건.
0: 아니 그렇게 생각. 근데 삼겹살을 먹을 때는 삼겹살만 먹는 게 아니잖아.
1: 아 그치 그치. 아. 그치, 그걸 참아야지.
0: 그러니까.
1: 좋아.
0: 자, 0840 친구가 보내줬어. 난 요즘 혼자 뭐 하는 거 좋아해서 셀프 네일도 해보고 카페 가서 혼자 책도 읽어보고 혼밥도 해봄. 너네는 혼밥 잘해?
1: 나 옛날에 진짜 못했는데 이젠 진짜 잘한다.
0: 나 지금 만렙이야 나는.
1: 나도 진짜 만렙이야.
0: 넌 어디까지 해봤니?
1: 뭐 어디까지가 뭐야?
0: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했을 때 요거까지 좀, 아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1: 나는 살짝 이런 것까지 했어. 살짝 혼밥 하는 데였는데 이제 장어 덮밥집이었어. 근데 사실 바 같은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완전 양옆에 있는 사람 먼저 딱 붙는 자리. 그 막 칸도 없이 그냥 딱 붙는 자리. 근데 그들은 이제 같이 왔고 나 혼자 왔어. 양옆으로. 그런 것도 한 적 있어. 왜?
0: 나는 혼밥 삼겹살집도 해봤어.
1: 아 그런 느낌으로. 혼밥 삼겹살.
0: 혼밥 삼겹살.
1: 그건 나는 굳이 안 할 것 같고. 굳이? 너 혼자 구워도 먹었잖아.
0: 어? 그 나 혼자 구워 먹었지. 남들 다 떠들면서 먹는데.
1: 그럴 거면 집에서 그냥 시켜 먹는 게 낫지 않아?
0: 아 근데 그 맛이 안 나잖아. 구워 먹는 맛이.
1: 뭐 2인분 먹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아. 1638 보내준 문자 한번 볼게. 이건 진짜 내가 보내야지. 요즘 진짜 번개와 장창 장터에 빠졌음. 안 쓰는 물건 팔고 받는 돈도 쏠쏠하고 택배 보내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 여기 청취자 중에 분명히 내가 판 거 받은 사람 있다에 겨디가 쓰고 있는 안경 건다. 그 정도라고?
0: 이거 또 한 번 빠지면 또 사람들 또 엄청나게 하던데.
1: 어? 우리 소울이도 뭐 샀을 수도 있겠다 그럼. 소울이도 그거 많이 하거든. 와 대박. 뭘 팔길래 그렇게 팔 게 많지?
0: 그냥 뭘 팔 게 있지?
1: 궁금하네.
0: 나는 애초에 워낙 짐이 없어서 나는 팔 게 없어 사실.
1: 아 근데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막 이제 팬 여러분들은 PC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런 포토카드나.
0: 아 맞아 그치,
1: 그치? 막 앨범 막 이런 걸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0: 자, 1209 친구가 나는 요즘 야구경기 관람에 빠져있어. 직접 가서 봐도 좋고 집에서 시원하게 봐도 좋더라고. 탱디는 중계보다는 직감파지? 나는 그냥 두 개의 매력이 너무 달라. 직관은 솔직히 그냥 응원하러 가는 맛이고, 야구를 솔직히 보려면 중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1: 그치, 공이 너무 작잖아.
0: 그래서 나는 이제 야구장 가면은 폰으로 중계를 켜놔.
1: 아 그래 동시에 보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0: 왜냐면 공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솔직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스트라이크 같은데 볼이라고 하니까 그걸로 봐야지 얼마나 탁 이제 탁 빠졌 뭐야 오묘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딱 들어왔으면 이야 이렇게 소리 나오는 거지.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야구장 갔으니까 아저씨들이 꼭 그랬거든. 아저씨들이 꼭 야구장에서 이렇게 핸드폰 켜놓고 야구 보고 있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
1: 이제는 이해해?
0: 이제 이해.
1: 아저씨가 됐나 봐 너가.
0: 슬프다.
1: 아 근데 맞아. 근데 한국은 그래도 잘 보이는 편이긴 해. 그나마 미국 이런 데보다는 훨씬. 좋아.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4명한테는 젤리 또 선물 보내줄게.
0: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하츠 투 하츠의 시크릿 레시피 준비했어.
1: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하츠 투 하츠의 시크릿 레시피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2: 아랑 에양님께서 레몬탱을 부른 하츠 투 하츠의 노래군 최모 씨 제가 태양이라서 레몬탱인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레몬탱 탱탱탱탱 그것까지 몰라. 너를 위한 노래야.
1: 몰라.
2: 너를 위한 노래라고.
1: 탱탱탱탱
2: 맞아. 너에 위한 노래야.
1: Yes.
2: 고맙다고 해 빨리.
1: 네, 너한테 얘기해 준 적 있잖아.
2: 하츠 투 하츠한테 고맙다고 해 빨리.
1: 감사합니다. 하츠 네. 투 하츠.
2: 좋아.
1: 세요이암님, 아 세요이암야가 난 이렇게 이쁜 아저씨 본 적 없어.
2: 아 태호 이쁘지. 태호 아저씨 이쁘죠.
1: 감사합니다.
2: 4539님 아 친구께서 오야오 랑랑쭈쭈쭈 사랑의 친친방 토론 거 너무 좋아 라고 했어. 아 랑랑쭈쭈.
1: 자 6837 친구가 나는 요즘 너희한테 빠져있어. 그게 다야. 내 인생 표현하모니 사랑해.
2: 아 고마워. 고마워. 요즘에 근데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아 죄송하고요. 친구 진짜 나 내가 말해놓고 되게 그러니까, 뭔가 싫어서
1: 뭐 하는 거야
2: 되게
1: 지금?
2: 불쾌했어.
1: 뭐 그러니까 되게 별꼴이야.
2: 아 진짜 싫었어. 나도 죄송합니다. 네 7917 친구가 너네가 피스들이 왜 너네한테 입덕했는지 계기 궁금하다고 한 거 봤는데 혹시 추측해본 적 있어? 언제 많이 입덕했을 것 같아? 그
1: 보통 보면 거의 뭐 활동 때. 컴백했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뭐 거의 콘서트?
2: 근데 되게 좀

0: 웃긴 포인트에 입덕하신 분들도 있어. 막 너한테
1: 자체 컨텐츠 이런
0: 거. 막 너한테 막 엘사 보면서 입덕했던 사람들도 있다.
1: 되게 많아.
0: 그렇지.
1: 희한해.
0: 나는 진짜 한 분 계시거든. 피스로 피스 팬 중에. 근데 나 옛날에 그 수시 구다사 이 영상 따라한 거 알지? 그거 보고 입덕했대. 근데 그거 그걸 보고요?
1: 이게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거라고.
0: 그렇지. 진짜 모르지. 수시 구다사
1: 엘사 탱사를 보고 입덕하신 분들은 정말로. 근데 정말 이해를 못했었거든.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있어.
0: 귀여워.
1: 아,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되게 재밌어.
0: 재밌어. 그 되게 너가 재밌어. 되게 잘 살렸어. 되게 웃기게. 되게 싫어했으면서도 되게 잘 살렸어.
1: 예스. 자, 209 친구가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윤기호 아이라인 그리는 영상 입덕임. 아니 네 지금 소리가 내 귀를 한번 찔렀어. 나 지금 따끔했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귀가.
0: 아, 마이크 너무 가까이 대고 웃었어. 아, 그 왜냐면 아 근데 이거 좀 해명하고 싶은 게 이 영상
1: 뭐야? 나 이거 처음 봐.
0: 아니 이 영상 처음 봤다고?
1: 응.
0: 우리 피어남 중에서 그래도 되게 바이럴 된 것 중에 하나인데.
1: 아 그래? 난 몰라.
0: 아 이게 그 우리가 남미 투어였는데 마침도 할로윈이었어. 그래서 우리
1: 그 쇼타 그 하얀색칠한 거 아니야?
0: 맞아, 그 라이브야. 근데
1: 아 이건 처음 봐. 이 아이라인 그랬나?
0: 아 그래서 내가 분장하려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그 우리 그때 그 미국에서 그
1: 할로윈
0: 샀잖아. 그래서 그 분장하려고 이제 샀는데 일단 짤로는 이거밖에 안 나가니까 그냥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 라이브의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아이라인을 그냥 그리고 싶은 사람처럼 이제 돼버린 거야. 근데 내가 아이라인을 그냥 느닷없이 그냥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할로윈 분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분장을 한 건데 희한하게 그 영상을 보면
1: 근데 사진 겁나 웃긴데?
0: 어?
1: 사진 겁나 웃긴데?
0: 아니 되게 잘한 줄 알고 막 되게 딱 했는데 눈 떴는데 이 눈 안쪽이 이렇게 흰색이 막 남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나도
1: 아니 멋있는데?
0: 야 클레오파트라 같아.
1: 클레오파트라. 아니 되게 느낌 있는데?
0: 아 나 진짜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나도 놀랬어. 왜냐면 난 분명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나중에 그렇게 하고 이제 분장해서 결과물은 괜찮습니다. 결과물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좋아. 자 아... 입덕은 언제든 환영이고 이 커버 무대에 입덕한 사람도 많겠지? 노래 듣고 오자. 테티서의 트윙클.

0: 자, 테티서의 트윙클 듣고 왔어. 팬미팅 생각이 참 나네. 되게 좋았어. 요즘에 그 의상도 이제 공연하러 오면 그 따라 입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1: 맞아.
0: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1: 엄청 좋아하더라고 팬들이.
0: 너무 좋아.
1: 원래 우리 그 고민했던 거 뭐였지? 그 두 개 중에 하나.
0: 할라. 트윙클.
1: 아, 맞아. 그거.
0: 할라.
1: 이거 한 거 잘한 거.
0: 그럼
1: 이게 딱 뭔가 포인트 있어.
0: 포인트 있고. 근데 여러분 왜 그 소울이 그 앞쪽 날라리 의상 안 입고 오세요?
1: 앞쪽 날라리?
0: 그거는 왜 안 입고 와? 트윙클을 많이 봤는데.
1: 압구정 날라리. 앞쪽 날라리는 뭐예요?
0: 나 압구정 날라리라고 했는데.
1: 아, 너 앞쪽 날라리라 했어. 뭐 앞쪽 발차기?
0: 뭐래? 내가 그랬다고요?
1: 응.
0: 아, 압구정 날라리.
1: 압구정 날라리.
0: 그것도 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1: 예스.
0: 좋습니다.
1: 자, 린린이가 우리 엄마가 내 폰 훔쳐보다가 아이라인 그리는 거 보고 터져서 나한테 걸림.
0: 아, 어머님도 좋아하셨군요.
1: 어머님. 아니, 지금 이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방송 보고 있는데 저거 사진에 나가서 엄마가 몰래 훔쳐보다가 그거 보고 터졌대.
0: 아, 어머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웃게 해줄게요. 좋아요. 콩지님께서, 아, 콩지가 나는 올림피스 다 같이 체조하는 거 보고 입덕함.
1: 야.
0: 아, 대박. 아, 그 뛰는 거. 아, 되게 재밌어 보이긴 했어.
1: 되게 재밌어. 영상 보면 되게 재밌었잖아.
0: 재밌었어.
1: 솔직히 그런 팬미팅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 솔직히 말해서.
0: 맞아요. 그래서 피어남한테 와야겠어. 와야겠어, 안 와야겠어. 공지.
1: 325 친구가 실수로 입덕했어. 언제 입덕했는지 기억이 안 나. 탈덕이 안 돼. 3년째야.
0: 아. 3년이면 뭐 별 오래 안 했는데?
1: 3년이면 그래도 반을 같이 했지 거의.
0: 아, 더 해야지.
1: 더 얼마나?
0: 지금부터 한 10년?
1: 지금부터 10년?
0: 네.
1: 어이구.
0: 13년.
1: 너 36?
0: 뭐라고? 뭐라고? 36 무서운데? 좋아. 8197 친구가 쿄디 탱디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아, 이렇게 친지방하면 기분 좋죠.
1: Yes.
0: Yes, of course. Of course.
1: 0672 친구가 오빠들 내가 야식 추천해 줄게. 누룽지 통닭에다가 콘치즈 잡수삼. 이야. Yeah.
0: 아, 근데 누룽지 통닭 혼자 먹기 좀 그렇지 않나?
1: 먹어 봤어?
0: 아니. 근데 뭔가 그럴 것 같아서. 뭔가 물릴 것 같아서.
1: 되게 먹어본 것처럼 얘기하네.
0: 아, 예, 물릴 것 같아서. 그리고 닭이 이러고 있잖아.
1: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0: 나 되게 안 좋아해.
1: 얘 그런 거 보면
0: 그런 거 제가 이걸 뜯어서 먹어야 된다고요? 나 못 먹어.
1: 아, 근데 나는 통닭을 되게 좋아해.
0: 그래 보여.
1: 통닭 되게 좋아하는데 누룽지 통닭을 진짜 한 번은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0: 아, 한 번 안 먹어봤어?
1: 나도 못 먹어봤어.
0: 왜?
1: 너무 커서.
0: 아, 그니까 그냥 혼자 비싸고. 먹기 좀 그렇지.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1: 그래서 한번 다음에 또 누구랑 먹을 수 있으면은. 아, 근데 콘치즈까지? 야, 기가 막힌데.
0: 가서 먹어. 오늘 숙소 가서 먹어.
1: 근데 통닭은 은근히 느끼 안 한다. 치킨집은 느끼 안 한다.
0: 아, 그래. 지금 미리 시켜놔 그럼. 나 이거? 아, 나야. 1417 친구가 난 태오로 피어남 입덕했는데 그게 기타 치다가 탱질 머리 뿌약 찌르는 영상 보고 입덕했어. 이게 무슨 영상이지?
1: 나도 모르겠는데 승질 하도 많이 부려가지고.
0: 승질? 아, 승질 내서. 그럼 뭐 이런 적은 많으니까.
1: 계속 오리 입덕하겠네 그러면.
0: 아, 오리 같아서 삐약 하는 거야?
1: 영상이구나.
0: 와, 이때 머리 진짜 길었네. 와,
1: 잘생겼네.

0: 근데 잘 생겼어.
1: 넌안 잘생겼다고
0: 되게
1: 생각했어?
0: 샤프하네?
1: 머리 기르면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
0: 그치. 맞아, 맞아.
1: 머리 열심히 길려봐.
0: 응?
1: 열심히 길려봐. 나도 열심히 기르고 있어.
0: 넌좀 길러라, 좀.
1: 그니까 근데 안 자르더라고. 안 길려. 그냥 여기서 그냥 멈췄어 살짝. 왜? 귀엽지 않아근데?
0: 아니, 너무 귀여워졌어. 넌이 귀여운 컨셉
1: 나는 귀여울 수가
0: 아니라고.
1: 없어. 생긴
0: 그럼 한
1: 걸로만.
0: 무선 표정 한번 지어줘.
1: 장난이고요. 아, 나 맞아 귀엽긴 해. 난좀 귀엽긴 해. 이럴 땐 귀엽지.
0: 그러니까 지금 머리 자르고 너무 귀여워졌어. 지금 솔직히 진짜 교포 사람처럼 생겼어.
1: 어? 나 교포야.
0: 아니, 근데 더 교포 사람처럼 생겼어, 지금.
1: 나 교포라서 교포 사람처럼 생긴
0: 아니야, 너
1: 거지.
0: 교포 사람처럼 안 생겼어. 너 그냥 강원도에 사는 사람처럼
1: 아,
0: 생겼어.
1: 그래?
0: 근데 지금 머리 자르니까 완전 교포 같아.
1: 난 짧은 거 좋긴 해. 근데 좀 자르고 싶긴 해. 이게 너무 짧긴 해. 왜 이렇게 안 자를까? 이게 탈색머리라서 그래.
0: 아, 끊기는구나.
1: 끊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안 자라. 내가 잠을 많이 못 자나 봐, 어떡해.
0: 근데 이렇게 자르면 진짜 머리 금방 감겄다.
1: 완전. 머리도 안 말려도 돼.
0: 그니까.
1: 머리띠 이런 것도
0: 기가 막히네.
1: 필요 없어.
0: 기가 막히네.
1: 그래도
0: 아, 그
1: 너무.
0: 머리띠가 필요 없겠네.
1: 그냥 열기만 하면 돼. 그러면
0: 와,
1: 돼.
0: 대박.
1: 아무튼,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들어볼까? 키키의 팝 오프, 팝 오프.

0: 이상한 포즈 스냅시.
1: 자, 키키의 팝 오프 팝 오프 듣고 왔어. 노래 좋은데? 자, 문자 더 가보도록 할게.
2: 아, 좋습니다. 2966 친구가 헐, 나 지금 발바닥 너무 간지러워. 너네 방송이나 무대하다 발바닥 간지러운 적 있어? 그럼 어떻게 긁어?
1: 오, 그런 적 없는데?
2: 아, 근데 원래 나도 데뷔하기 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막 갑자기 막 어디 간지럽거나 막 화장실 가야 되거나 막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
1: 그럼 긁으면 되잖아.
2: 근데 아니 근데 은근 무대할 때 막 그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리고 긴장감 때문에
1: 맞아.
2: 그런 느낌이 안 나.
1: 무대할 때는 진짜로 그냥 딱 하고 오면은 하도 이제 정신이 없고
2: 맞아.
1: 막 해야 되기 때문에
2: 간지를
1: 처음 없어. 시작했을 때와 끝났을 때만 기억이 납니다, 진짜.
2: 맞아.
1: 잠깐 기억이 삭제돼요, 진짜.
2: 맞아. 그래서 간지럽 틈도 없고 아무 틈 없어. 그냥 생각할 틈이 없어. 그래서 멘트 할 때가 오히려 더
1: 아, 맞아.
2: 힘들어.
1: 맞아.
2: 뭔지 알지?
1: 맞아, 맞아.
2: MM 친구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어로 일기 쓰는 거에 빠짐. 오. 언젠가 오빠랑 한국어로 편하게 얘기하는 게 목표.
1: 아, 이미 잘하네. 오,
2: 대박이다. 그거 진짜 어려울 텐데.
1: 리스펙.
2: 리스펙.
1: 나도 리스펙. 일본어 진짜 배우고 싶다.
2: 열심히 해봐. 지훈이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지금.
1: 아, 그래서 지금 할까 고민 중이야 진짜.
2: 네.
1: 근데 고민 중이지. 영어를 할까 근데 일본어 할까.
2: 태양아 영어지. 근데 진짜로 난 진짜 인생 조언 해줄게.
1: 아, 영어를 할까 일본어를 할까.
2: 영어야. 아, 일본어도 너무 중요하지.
1: 아, 그치. 아, 근데 그 뭔가 이제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이제 살아가는 데는 영어가 더 솔직히
2: 그럼,
1: 그거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 그 일본어의 그 매력.
2: 그 어플. 나도 열심히, 나 불어 열심히 하고 있어.
1: 그 매니저님 되게 열심히 한다?
2: 어, 알아. 같이. 그래서 맨날 맨날 그 알림 소리 나면 같이 웃으셔.
1: 어, 그래?
2: 응. 아무튼.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아쉽지만 이제 야자도 끝. 반말 모드도 끝. 해야 될 시간이야.
1: 근데 아직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알지? 급식 먹고 가야지. 4부에서 다시 만나자. 피어나모니의 점프 후딱 듣고 올게. 점프.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 중학교.
2: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들어갑니다. 내일 급식 메뉴 중 숨겨진 하나를 맞춰주세요.
1: 8월 27일 목요일 내일 청담중 점심 메뉴입니다. 백동치 미말이국수, 닭고기 스테이크 덮밥, 괄호 열고 수제 통다리살 괄호 닫고, 김구이 괄호 열고, 명란 김구이 괄호 닫고, 숙주볶음, 배추김치, 갓김치, 요구르트, 그리고 스트링 치즈 어묵 이것인데요.
2: 이것은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길거리 음식 중에 보통 어묵을 꼬치에 끼워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말하는데요. 아니면 소시지를 꼬치에 끼워놓은 것도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1: 휴게소에서도 많이 먹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요. 보기 드려볼게요. 1번 핫바, 2번 나만 바라봐야.
2: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알파 드라이브원의 본 다이어.

0: 내일 급식 모더라에 이어서 Alpha Drive 1의 Born Dire 듣고 왔습니다. Alpha Drive 1이 미니 2집을 발매했는데요. 청춘의 혼란과 성장통을 주제로 한 앨범이라고 합니다. 방금 듣고 온 Born Dire 역시 통제된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비트가 빠른 만큼 퍼포먼스도 굉장하다고 하니까 무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나만 바라봐가 아니라 1번 핫바였습니다.
0: 내일 청담 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1: 백동치미 마리국수, 닭고기 스테이크 덮밥, 김구이, 숙주볶음, 배추김치, 갓김치, 요구르트, 그리고 스트링 치즈 어묵 핫바. 바입니다.
0: 완전 내 스타일이네.
1: 여기 완전 괜찮은 학교.
0: 완전 내 스타일이야. 솔직히 백동치 미말 이 국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뒤에부터는 나 숙주볶음 진짜 환장하죠. 전 전체 중학교 때 숙주볶음 나왔으면 진짜 너무 사랑했을 것 같아요.
1: 전 숙주볶음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0: 아, 너무 좋아요.
1: 닭고기 스테이크 덮밥이라니, 이거 김구이 명랑김구이랑 스트링 치즈 어묵 핫바. 여기 학교 정말.
0: 그니까 역시 청담인가?
1: 역시 청담이네요.
0: 네. 와우 이거 너무 좋아하지. 동치 미마리 국수 이거 삼겹살 끝나고 먹는 거잖아요.
1: 그건 냉면이에요.
0: 아, 그냥 비슷한 느낌.
1: 아니야, 완전 다르죠.
0: 아, 이런 거 파는 집들 있던데?
1: 아, 파는 데 갔어요?
0: 그랬던 것 같은데.
1: 백동치 미마리 국수를?
0: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0: 아, 너무 좋은데. 아, 네, 내일 급식 아주 맛있게 먹길 바라겠습니다.
1: 좋습니다. 7824님께서 어묵하니까 생각났는데 기회 명언으로 아주 유명한 어묵 국물 한 번 더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0: 어묵 국물.
1: 아, 이제 제대로 읽을 줄 아네요?
0: 어묵 국물.
1: 뭐라고요?
0: 어묵 국물.
1: 예.
0: 내가 어묵 국물이라 했어요?
1: 옛날에.
0: 아, 그랬군요.
1: 야, 옛날에 뭐 아주 유명한 거라는데요?
0: 아, 저 무슨 영상인지 알아요? 제가 이제 어묵 국물을 말하고 싶은데. 네. 예, 어묵 국물이라 했나 봐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어. 찾아보면 나올 걸? 찾아봐야겠다.
1: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 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를 뽑아 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을 받을 주인공은
0: 누구
1: 1301 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핫바. 제 휴게소 필수 음식은 핫바인데요. 다음 주에 팀원들이랑 다 같이 대구로 출장 가는데 팀원들이랑 휴게소 들려서 핫바도 먹고 친지방이 보내주는 간식도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려요.
1: 브라보. 저희도 얼마 전에 먹었잖아요.
0: 저는 안 먹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안 먹었어요. 전 안 좋아해요, 핫바.
1: 저는 소세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것만 먹어요. 저도 저기 뭐야, 휴게소 가면 유일하게 먹는 게 어묵 그 핫바.
0: 네,
1: 그것만 딱 유일하게 먹어요.
0: 한번 따라 먹어보겠습니다.
1: 되게 맛있어.
0: 좋아요.
1: 네,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세요.
0: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 네, 9218님께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것은 아기돼지 영상 보기예요. 아기돼지는 정말 작고 보드랍게 생겨서 힐링이 돼요. 큐디탱디도 꼭 아기돼지 찾아봐요. 뭔지
0: 아,
1: 알죠?
0: 아기돼지 너무 좋아하죠.
1: 그 핑크핑크한 거.
0: 아, 그러면 모든 동물 애기면 다 좋아.
1: 맞아요. 모든 동물 애기는 그냥 안 귀여운 게 없어요, 사실. 에,
0: 진짜 다 좋아요. 그 말 애기도 너무 귀엽고.
1: 맞아.
0: 막 그 기린 애기도 너무 귀엽고. 그냥 다 너무 귀여워요. 그냥 귀여워. 왜 애기면 왜 귀여울까? 진짜 신기한 과학이다.
1: 사람도 그렇잖아요.
0: 그 애기 사람 애기? 네. 어, 그니까요. 그냥 보면 그냥 귀엽잖아요.
1: 맞아. 애기들은 그냥 귀엽죠. 사실.
0: 무슨 과학일까? 너무 궁금하네. 좋습니다. 7900님께서 저는 요즘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시트콤의 매력에 빠졌답니다. 그 속에선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냥 웃을 수 있어서 좋아요. 큐디탱디도 하이킥 시리즈 봤나요? 좋아하는 시드콤 있는지 궁금해요. 하, 시드콤 저 완전 좋아하죠. 저는 Parks and Recreation라고.
1: 네?
0: Parks and Recreation.
1: 네.
0: 네. 그 아, 있어요. 근데 진짜 완전 사실 미국 시드콤 좋아하면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에 The Office도 보고 있어요.
1: 네?
0: The Office.
1: 뭔지 잘 몰라요.
0: 예, 있어요. 시드콤 같은 거.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지금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시트콤 하면은 저 하이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0: 하이킥을 처음 들어봐요.
1: 거침없이

0: 아이키키라고. 근데 뭔지 보면 알 거예요, 사실.
1: 아, 그래요?
0: 네, 너무 유명해가지고.
1: 오케이.
0: 되게 많아요.
1: 어, 이게 파크스. 와, 나 진짜 이거 끝나고 울었는데. 진짜 장난치고.
0: 이분은 알아.
1: 어, 이분이 유명해. 이분이 만든 이제 그건데.
0: 아.
1: 왜 알아?
0: 아, 몇 개 떴어요.
1: 아, 그, 유명하구나.
0: 셔츠로, 셔츠로.
1: 아, 근데 생각보다 더 유명할 가치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까지 유명해지지 않았어가지고.
0: 아,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홍보해보세요.
1: 아, 이미 끝났는데요? 끝난 지 너무 오래됐는데.
0: 다시 돌려볼 수 있는데.
1: 아, 그래요? 뭐. 좋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이것도 엄청 예전 거예요. 하이킥. 나 진짜 초등학교 막 이럴 때.
1: 하이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056님께서 저희 애기 때도 귀엽죠. 지금도 라디오 같이 보고 있어요. 후추야 안녕 인사해주세요. 나는 진짜 애기 있는 줄 알았어요. 안녕. 아, 귀엽다. 와, 귀엽네. 색깔 완전 이쁘네.
0: 그러니까 엄청 예쁘네.
1: 대박. 이 저 고양이 종이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0: 아니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1: 그니까.
0: 근데 저렇게 충전 지금 충전하고 있는 건가요?
1: 충전하고 있어 지금.
0: 지금 충전을 하고 있군요.
1: 어, 충전하고 있어요.
0: 이름 뭐라고?
1: 후추.
0: 후추가 지금 아, 왜 후추인지 알겠다.
1: 왜?
0: 그 후추 그 느낌 나는데?
1: 아, 그래요?
0: 그 고양이 색이.
1: 아, 그렇지.
0: 이름 잘 지었군요.
1: 좋아요.
0: 센스
1: 귀여워요.
0: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문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1: 오늘의 제가 직접 일기를 써왔습니다. 넥타르 무드의 How It's Gotta Be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인간은 적응할 수 있는 동물이라 좋지만 또 무섭기도 하다. 아주 힘든 상황을 겪어봐도 은근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나만 정신 맑게 이겨내면 오히려 더 든든해지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유 덕분에 우린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욕구가 욕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자극적인 걸 느껴버리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싶어하는 게 무서운 것 같다. 나한테 좋은 거 나쁜 거 떠나서 일단 적응해버리면 우린 더 새롭고 신선한 걸 찾아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우린 왜 만족하지 못할까? 이래서 인간은 매일매일 절제라는 숙제를 해내야 되고 지금의 나를 더 아끼고 감사하기도 해야 된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면서도 지금의 나를 더 사랑하고 만족하길 바란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오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고요. 저의 마지막 추천곡 비욘세의 Love Drop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원래 그 수급했었을 때 한 사람당 곡 네 개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제가 네 개를 보냈어요. 근데 그 네 개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 노래 들으면요 이 신스 때문에 깊은 푸른 바다 속에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이 노래만 듣고 눈 감으면 제가 막 이 깊은 바다 저 원래 깊은 바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딱 막 빠져 내려가면서 더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깊게 빠지면서 이 음악 소리만 들릴 것 같은 느낌? 이 노래 들으면 그냥 진짜 명확하게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진짜 깊은 바다 무서운데 이 노래만 나온다면 되게 평화롭게 깊은 바다를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힘이 있어요 저한테 이 노래가. 근데 그냥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노래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 노래가 나한테 이런 감정을 줄 수 있지 막 이런 생각하게 해주는 노래라서
1: 그럼 기호씨 바다 갈 필요가 없네요?
0: 맞아요.
1: 이 노래만 들으면 그냥 바다 온 기분.
0: 장난치고 이 노래 들으면 지금 저 지금 사실 저 막 온몸이 젖은 느낌이에요 지금.
1: 막 이렇게 막 이렇게
0: 뭐 진짜로요. 진짜 너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노래만 들으면 바다로 순간 이동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뭔 얘기인지 알거든. 그 신스 사운드 그 소리 때문에.
0: 그렇죠. 네. 너무 뭔가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1: 키오님께서 쿄디 오늘 일기 잘 읽었다.
0: 아 제가 쓴 거라서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제 말투로 돼 있으니까 제가 아는 단어로 돼 있어가지고 예. 네. 무튼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적응을 할 수 있어. 전 되게 적응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네. 그래서 막 한국에 왔었을 때 연습생 생활 시작했을 때도 막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않았고 물론 당연히 힘들었고 되게 달랐어가지고 누구한테는 되게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은근 되게 힘들어하지 않고 되게 빨리 적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발전하고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대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끝도 없는 욕심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뭘 하나에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1: 도파민을 찾아가는 거예요.
0: 네 도파민을 계속 찾아가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디지털 디톡스 한다고 막 일부러 막 핸드폰을 안 보거나 아니면 어쨌든 핸드폰이 너무 자극적이고 계속 웃긴 거 재밌는 거 슬픈 거 너무 손앞에 그냥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없애야 내가 그 감정을 조금 더 이입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뭔가 공연장일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작은 공연장이 계속해서 이 도파민 차면 뭔가 더 큰 데 가고 싶어 하고 근데 이 작은 거에도 뭔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1: 그쵸.
0: 예,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저한테 좀 많이 맴돈 것 같아요. 막 되게 사적인 것도 막 친구들이 있으면 뭔가 이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으면 뭔가 새로운 친구 만나고 싶고 더 많은 친구들 막 보고 싶고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있는 상황에 지금 나라는 사람을 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걸 찾아야 될까? 근데 이건 인간의 본심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사실.
0: 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그거를 절제를 하고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힘들어서 이제 좀 일기에 쓴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세요 댕디씨는요?
1: 저도 뭐 공감하는 내용이고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0: 왜요?
1: 그러니까 이 도파민에 좀 절여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 아 내가 지금 절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 해도

0: 저는 일단 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좀 놓치고 내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윤스테픈 기호 씨는 절반 이상은 성공
1: 합격.
0: 윤기호 씨는 절제하는 인간 아니, 사람입니다.
1: 인간 사람입니다.
0: 윤기호 씨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2: 아, 감사합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2: 네, 절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일기, 오늘 일기는 쿄디 저 일기였습니다.
0: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학교할 시간입니다.
0: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한 라디오 어떠셨나요?
2: 너무나 좋았죠. 되게 오랜만인데 뭔가 3개월보다 더 된 것 같은데 막상 앉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네. 오랜만에 본 친구 진짜 오랜만에 봐도 다시 보면 그냥 그때랑 그냥 그대로 다시 뭔가 시작되는 살짝 그런 느낌이 났어가지고 네,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0: 저도 아주 익숙했습니다. 네. 뭔가 어려움 없이 잘 해낸 것 같아요.
2: 네, 그때는 저 머리 핑크색 머리였는데
0: 저는 지금이랑 비슷할 거예요. 조금 똑같아요. 더 길었지.
2: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0: 맞아요. 비슷비슷할 네, 거예요.
2: 네, 좋습니다. 네, 친친방은 여기서 문을 닫고 저의 쿄디탱디도 여기까지만요.
0: 앞으로의 저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 그럼 오늘 끝곡 P1Harmony의 BFF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2: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P1Harmony 태호,
2: 기호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오랜만이다. 걔는 뭐야?
1: 응. 아차.
2: 밤에 혼자 자면 무섭잖아.
0: 뭘 조그만 게 무슨 위로가 된다고. 나 금방 올라갈 거야.
2: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야. 그리고 금방 올라가려니까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냐? 나 간다. 아, 제 이름 오구다. 다섯 번째 나온 놈이라서.
3: 야! 야, 얘 데리고 가!

0: 융진의 걷는 마음, 영화 리틀 포레스트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영화에서 집으로 돌아온 김태리 씨에게 친구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겨주고 가죠. 하얀 강아지, 이름이 오구라고 하죠. 아니, 얘를 왜 나한테 줘? 데리고 가! 라고 얘기하지만 친구는 말합니다.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되는 법이다. 아직 온기가 채워지지 않은 이 빈 집에 그렇게 주인공은 강아지 오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머지않아 그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온기가 있는 오구 덕분에 이 추운 집이 춥지 않거든요. 이 추운 겨울도 잘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강아지의 힘. 그게 개의 힘. 전에 한번 오프닝으로 들려드린 적이 있는 이 장면을 오늘 다시 또 오프닝으로 꺼낸 이유는 8월 26일, 이제 막 어제가 된 8월 26일이 세계 개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영화 속 고양이 이야기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세계 고양이의 날을 챙겼으니 세계 개의 날도 챙겨야지. 8월 26일 세계 개의 날이 이제 막 지난 오늘 영화 속의 개 이야기를 해보죠. 온기가 있는 생명은 모두 다 의지가 되는 법이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은 나의 강아지, 그게 과거였던 아니면 현재이든 나의 강아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있다면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함께 떠올려 주시죠.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8년 전에 언더독이라는 영화로 개봉을 했다가 최근에 길 위에 뭉치로 바꾸어서 다시 개봉한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강아지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길 위에 뭉치, 김소희의 꿈꾸는 그곳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엔딩곡이에요. 유기견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에 산에 사는 들개까지 한데 모여서 인간이 없는 땅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강아지들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온기가 있는 생명은 다 의지가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온기가 있는 사람 곁에 있었겠죠. 그런데 의지가 되기는커녕 나에게 위협이 되는 인간들을 만난 강아지들은 인간이 없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바로 길 위에 뭉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강아지가 나오는 영화 뭐 너무 많고요. 강아지가 주요하게 캐릭터로 등장하는 작품 또 너무 많고 뭐 어디서부터 떠올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좀 최근 작품부터 좀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에서도 또 공교롭게도 강아지들이 아주 비중 있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개봉한 두 편의 영화 모두 강아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화 리들리 스콧의 도그 스타 마지막 희망은 심지어 제목부터가 도그 스타입니다. 예, 개가 들어갑니다. 제이콥 엘로디가 맡은 그 주인공이 영화 속에 2035년인가요? 그렇게 설정된 미래인데 인류가 거의 멸망 직전의 단계에 몰려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유일한 친구가 개예요. 제스퍼라고 하는 개. 그래서 그 제스퍼와 함께 폐허가 된 지구를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영화의 시작입니다. 영화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에 또 음악이 좋은데요. 호지어의 노래가 나와요. Like real people do.

마지막 희망,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에서 호지어의 Like Real People Do. 그리고 두 번째는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앤 해서웨이 그리고 유안 맥그리거가 주연을 맡은 그 영화에서 제퍼슨 스타쉽의 Find Your Way Back.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10월에 개봉할 영화예요.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 그리고 브래드 피트 주연의 하트 오브 비스트. 그 예고편에 쓰인 곡이죠. 모비의 플라워. 도그스타 얘기 아까 드렸고 이번 주에 또 개봉한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은 이 설정이 재밌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타임슬립이 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시간대로 옮겨가 있는데 보통은 이럴 때 사람이 옮겨가잖아요. 이 영화는 마을 전체가 옮겨갑니다. 한 마을이 통째로 타임슬립을 해요. 어디로 타임슬립을 하느냐? 공룡이 사는 시대로 타임슬립을 합니다. 네, 눈 떠보니 마당에 공룡이 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그 공룡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공룡 입장에서는 뭐지? 눈 떠보니 갑자기 못 보던 생명체인데 맛있어 보이네. 그래서 그 공룡을 피해서 사투를 벌이는 가족의 이야기. 뭔가 90년대 혹은 80년대 약간 스필버그 시절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성과 질감을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총괄 제작이 J.J. 에이브럼스이기 때문에 슈퍼8 같은 영화도 또 떠올리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재밌습니다. 오크 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그 영화에서 이 가족, 이안 맥그리거가 아빠, 앤 해서웨이가 엄마인데 이 가족의 막내의 반려견, 막내가 특히 아끼는 반려견이 스타벅이라는 개인데요. 이 스타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 살아남아야 하는 마지막 가족은 스타벅까지입니다. 그냥 반려견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타벅으로 인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또 스타벅으로 인해 이 가족은 또 하나가 되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 캐릭터 중에 하나가 강아지입니다. 세계의 개의 날을 맞아 개봉한 두 편의 영화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모두 다 이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곡을 들려드린 하트 오브 비스트는 퓨리를 연출했던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고요. 제가 최근에 예고편을 보는데 너무너무 제 취향인 거죠. 보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추락사고로 알래스카 오지에 고립된 전직 특수부대원 제임스. 이게 브래드 피트죠. 그리고 그의 은퇴한 군견 오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한 채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어드벤처 생존 드라마. 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롯이 브래드 피트와 개가 주인공인 영화 하트 오브 비스트 저 너무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거 세계 개의 날에 함께 소개할 만하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 1527번 쓰시는 분께서는 세계 고양이의 날 때 방송을 들으면서 아예 미리 8월 26일 세계 개의 날에 소개해 주세요 라면서 사연을 보내두셨습니다. 1527번 쓰시는 분이 개가 나오는 영화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며 세 편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릭 베송 감독의 도그맨. 주인공 케일럽 랜드리 존스와 개들의 미친 연기가 인상적이었고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특히 좋았습니다. 저도 이 영화 재밌게 봤어요. 수많은 유기견들이 이 주인공의 유일한 친구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주인공 또한 세상으로부터 유기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버림받은 인물이에요. 이 세상 밖으로 튕겨져 나온 그가 역시 이 세상 밖으로 밀려난 개들과 함께 펼쳐내는 이야기. 도그맨. 엄청난 수의 개가 나오는 영화였죠. 이게 특히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 로봇 드림. 로봇과 강아지의 이야기죠. 강아지의 반려 로봇이 나옵니다. 인간에겐 강아지가 반려 동물인데 이 주인공 강아지에게는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 반려 로봇과 강아지의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만남과 사랑과 이별과 재회. 그게 로봇 드림이죠.
이 영화 얘기하시면서 September라는 노래가

이렇게 슬픈 음악인지 몰랐다고. 맞아요. 로봇드림 영화 보면 September가 슬픈 노래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녕 베일리, 시간을 뛰어넘는 댕댕이의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안녕 베일리가 속편이죠. 첫 번째 영화가 베일리 어게인, 그죠? 베일리 어게인이 사랑받아서 두 번째 영화 안녕 베일리까지 제작이 되었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좀 강아지에게 품는 일종의 판타지 있잖아요. 아, 얘가 나를 기억해 줄까? 얘가 혹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를 기다려 줄까? 다음에 우리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그 인간의 소망을 영화로 표현해 준 영화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안녕 베일리까지 이렇게 세 편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두 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도그맨에서 특히 인상적이라고 하신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부르던 노래 에디트 피아프의 라뿔르 그리고 로봇 드림에서는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이어 듣겠습니다.

0: 다시 꺼내보는 그 장면, 영화 자판기. 오늘 제가 자판기에서 뽑은 장면은요, 김덕민 감독의 2024년 영화 도그 데이지의 한 장면입니다. 동물병원 원장님께서 주인 없는 강아지를 맡겨요. 주차장에서 발견된 아이라 이름이 차장입니다. 주 차장. 개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억지로 아주 작고 귀여운 치아와 한 마리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죠. 때마침 그날 밤 천둥은 치고 그 조그만 아이는 겁에 질려 남자 품을 파고듭니다. 차가웠던 남자의 말투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1: 이게 좋겠다.
2: 아니, 개 주인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신경을 써요? 상태 봐갖고 괜찮으면은 그냥 어디 보내면 될 텐데. 근데 뭐예요?
1: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두개골에 금이 가서요. 아, 예쁘다.
3: 다 됐어요.
2: 야, 너 왜 나한테 와? 스톱! 뭐? 왜? 뭐? 어?
1: 우리 차장님 오늘 하루만 재워주면 안 될까요?
2: 에? 어디서요? 안 돼. 난 PT 작업할 게 많고. 여기 그 케이지에다가
1: 케이지 비는 것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0: 먹고 전 뵙고 보살펴야 되잖아요. 강아지 패드 사료 때 돼서 잘 챙겨주세요. 전 정리할 게 많아서.
1: 아니, 할 일이 많...
0: 고마워요.
2: 원장님.

찾아야 하는 애는 못 찾고. 씨. 라 여기 여기 있어. 여기 가만히. 응. 뭘 눈치를 봐 임마.

0: 알아서 숨은 거야? 뭐? 무서웠다고? 야, 어떤 놈이 너를 버린 거냐 도대체, 그치? 응? 이 나쁜 놈이. 요 지방 얼마나 한 거야 그냥.
1: 에휴, 아, 괜찮다. 아이고, 하는데, 아이고.

다시 꺼내보는 그 장면, 영화 자판기. 오늘은 2024년 영화 도그데이즈에서 한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이 이제 김서영 배우고요. 그 김서영 배우의 동물병원이 있는 건물주이기도 한 유해진 씨. 개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무방비 상태로 이 귀여운 치아와에게 노출된 그날 밤 옛 기억이 떠오르면서 어릴 때는 개를 좋아했었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좀 상처가 있어서 슬픈 추억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 기억을 잊고 개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기 안에 그 개를 좋아하는 본능이 살아난 거죠. 바로 그날 밤 그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영화 도그데이즈 사운드 트랙에서 재민의 하늘 별 이었어요. 이 영화에는 아주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헤니가 등장하는 시퀀스에서는 골든 리트리버가 나오고요. 윤여정 쌤 분량에서는 프렌치 불독 완다라는 아이가 등장하고 유해진 씨 그 분량에서는 치와와 그리고 그 유해진 씨가 회상하는 어릴 때 함께 살았던 강아지는 시고르 자부종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다양한 견종을 볼 수 있는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순간순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도그데이즈. 제가 이 장면 준비하면서 이 비오는 날 천둥치며 무서워하는 강아지가 저와 함께 살던 강아지가 딱 그렸거든요. 멀뚱이란 아이. 2003년에 식구가 된 그리고 14살 때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멀뚱이 같은 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개인적인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우리 집 강아지가 생각난다 했던 가장 크게 생각나게 만들었던 영화 두 편은 뭘까? 역시 하나는 비기너스였습니다. 영화 비기너스에서 이안 맥그리거의 아버지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아버지의 개를 이안 맥그리거가 이제 떠맡게 되죠. 아서라고 하는 게. 그 개가 잭 러셀 테리어였고 실제 그 아서를 연기한 개 배우의 이름은 코스모였고요. 연기 너무 잘하죠. 거기서 이렇게 빨빨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저 강아지 생각나게 해서 제가 비기너스라는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그 강아지까지 나와버리니까 저에게는 이 비기너스라는 영화가 그냥 가슴속에 콱 박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원더요. 2017년 원더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 어기의 반려견 데이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테리어 종에 좀 다른 종이 섞여 있는 듯한 믹스견이었는데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그 눈빛이 또 너무 멀뚱이랑 비슷해서 저는 그 원더를 보면서도 또 그 멀뚱이 생각하면서 또 엄청 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편은 제가 워낙 영화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강아지들 때문에도 제가 무척 사랑하게 된 두 편의 영화예요. 비기너스와 원더에서 한 곡씩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비기너스에서는 호기 카마이클의 스타더스트, 영화 원더에서는 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We are going to be friends.

비기너스에서 스타더스트, 그리고 원더에서 We are going to be friends 였습니다. 8월 26일 새해의 날을 이제 막 지나온 오늘 영화 속에 뭐 워낙 많은 영화지만 지금 문득문득 떠오르는 영화 몇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한편 보면 꼭한편 보아야 한다면 뭘 보아야 하나요? 물으신다면 환상의 마로나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몇번 말씀드린 작품이라서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환상의 마로나 검색해 보세요. 강아지와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이거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영화의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해서 그 가사도 너무 좋아서 자주 들려드렸죠. 이사벨 세링의 Happiness is a Small Thing. 이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댕댕이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 주기를.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야야야야 이게 또 일로 와봐라 이게 바로 음악이고 올드스쿨이야 얘들아 올드스쿨?
1: Alright Yeah Keep on moving That's right
2: Put your hands up
1: Do your hands up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잔다 참어 you know 중독되지 않은 척 널 아끼지만 낭비하고 봐 배려 배려 매너 너 때문에 미치고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TSL 적용, TSL 원스 외용에 뿌리는 TSL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나도 아름다운 자태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모든 걸 할 수 있는 바로 난데 이제와 너와 난 그만 멈췄다면 낭패 하늘은 덥지 파래 울리자 승리의 팡파래 누구도 걸을 것 없이 긁어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0: 그 진짜 좀 하나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엔 참 정신이 없죠. 눈 뜨자마자 씻고 서둘러 집을 나서기 바쁜데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바쁜 아침에 머리를 감는 몇 분만큼은 마음이 참 고요해집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고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도 잠시 멈추는 것 같은데요. 머리를 감는 그 몇 분처럼 정신없이 바쁜 아침에도 틈틈이 일시정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잠시 멈춰서 그래 딱 1절만 듣고 움직이자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잠깐 멈추는 그 시간이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8월 27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승철의 샴푸의 요정이었어요. 아, 제가 또 제 얘기네요. 제가 또 이러거든요. 저는 아침에 막 정신없이 움직이면은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이 있을 때 특히 저는 좀 일찍 나와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책상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럴 거면 좀 더 늦게 일어나서 쉬고 나오는 게 낫지 않아 하는데 또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리가 돼 있고 가라앉아 있고 여유가 좀 생겨야 저는 좀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막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러면은 오 일단 기부터 빨리고요. 그 체력 소모가 엄청 빨라지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패턴이 또 있는 거겠죠?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지난주에 마지막일지도 모를 제철 과일 즐겨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들 숙제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애플망고를 먹었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온 애플망고였거든요. 우리나라 애플망고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오, 또 먹고 싶네요. 오늘도 김신지 작가님과의 시간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스타 호텔
6: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안전화.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시.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4611번님, 새싹이시네요. 안녕하세요. 66년 인생에 처음 라디오에 문자를 보내봅니다. 66년이군요. 다육이 키운 일을 하고 있고요. 하우스에 출근하면서 늘 잘 듣고 있답니다. 오, 다육이 귀엽죠. 저도 옛날에 한번 다육이 농장에 어쩌다가 가본 적이 있는데 아, 그 푸릇푸릇한 다육이들 보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힐링 되실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5889번님, 이분도 새싹이시네요. 이 시간에 라디오라니 너무 새롭네요. 남편 차가 고장나서 출근시켜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새벽 감성이 너무 좋습니다. 미처 몰랐던 풍경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부터 바쁘셨군요. 맞아요. 새벽 감성, 이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죠? 또 귀까지 풍성해지는 느낌이고요. 종종 들러주세요. 이 새벽 감성 마구마구 느끼게 해드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3414번님, 3수 중인 아들 수능 접수하러 갑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 전해주세요. 강연 사랑한다 해주셨는데요. 오, 지금이 원서 접수 기간이군요. 이제 그럼 수능까지 한 3달 정도 남았나요? 와, 얼마 안 남았네요. 더운 여름에 또 공부하느라 지칠 수도 있는데 파이팅 하시고요. 끝까지 체력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6251번님, 저는 늦은 휴가를 만끽 중이에요. 아이들이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고 소중하네요. 건강하게 잘 놀다 올게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듣고 싶어요. 아, 휴가를 지금 가시는군요. 그곳이 어디든 회사가 아니면 정말 행복할 수 있죠.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시고요. 행복한 여행 보내세요.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함께 할게요.

서서 응원하러 속초 갑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했는데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신청곡은 박재범의 좋아입니다. 다치지 않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하죠. 끝까지 대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후회 없는 경기 펼치고 시원하게 잘 털어내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안전 제일 화이팅이에요. 김다연님. 안녕하세요, 영디. 제가 어제 남편한테 모진 말로 상처를 줬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하네요. 마음은 안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 건지, 갱년기 증상인 건지, 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건지, 오늘이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렇지? 하는 그 바로 후회하는 마음. 사실 이런 후회는 얘기한 즉시 또 들기도 하잖아요. 남편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잘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닥토닥 또 용기 응원 드릴게요. 김창민님은요, 굿모닝 영디. 6년간 아이가 찾아오지 않다가 작년에 남매둥이로 찾아와서 벌써 11개월이 되었네요. 요즘 육아에 직장 일까지 병행하니 번아웃이 온것 같은데 그래도 남매둥이 보면서 힘을 내봅니다. 새콤아 달콤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자. 태명인가요? 애칭인가요? 이 젤리를 많이 드셨나요? 새콤아 달콤아 너무 귀여운데요. 아, 그럴 수 있죠. 이게 한 명을 기르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던데 심지어 둘에다가 일까지 하시려니 몸이 하나여도 부족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몸 지치지 않게 또 음식 같은 거잘 챙겨주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또 보내시길 바랄게요. 번아웃은 금방 또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화이팅! 이분은 익명을 또 요청해 주셨네요. 여권 만료 직전, 드디어 여행 갑니다. 집순이인 제가 요즘 좀 다운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표를 예매해서 동생과 처음으로 둘이 일본 여행을 가게 됐어요. 리프레쉬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그냥 떠나라고 외칠 때도 있는 거겠죠? 노래는 스윗소로우의 괜찮아 떠나 신청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집순이들도 한 번씩 나가줘야 되거든요. 너무 집에만 있어도 몸에 힘이 돌지 않고 기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아닙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거기서 좋은 것들도 많이 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셔서 또 한국에서의 생활도 힘차게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잘 떠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윗소로우의 괜찮아 떠나 듣고 오시죠.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072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처음 문자를 주셨네요. 야구하는 아들 마지막 대회가 있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8월 말인데 기온만 보면 7월 말 같습니다. 어제 미량이 37.5도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무더위 속에 전국 많은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산지로는 낮까지, 전남, 경남 지방은 밤까지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전북, 경북 지역은 짧고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충청 이남과 영동 지방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 부산의 체감온도가 벌써 3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 32도, 광주, 전주 34도로 오늘도 습하고 무덥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5300번님이 작가님 목소리가 임수향 배우랑 닮은 것 같다고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직전에 우리 같이 들어봤잖아요. 오늘 지금도 유심히 듣게 되는데 닮았어요.
1: 진짜 조금 그 마이크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비슷하게 하더라. 근데 목소리만 닮았다고 하시는 거죠?
0: 아, 작가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를 수 있죠. 5300번님은 잘못이 없어요.
1: 두루두루 닮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왕이면 수양 배우님과. 근데 아까 그 영디가 잠깐 들려준 그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로 저도 들으면서 그 있다. 특정한 부분이 맞아요, 약간 맞아요.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어요.
0: 말투가 특히 좀 닮았어요.
1: 어디 가서 얘기해야겠어요. 목소리만 닮아.
0: 뒤돌아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1: 조심해야겠다.
0: 아 그리고 역시 이 코너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작가님께서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1: 네. 6710번님께서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제가 사는 곳에서도 하네요. 저는 청주에 사는데 용두사지 철강관에서 한다고 하니 꼭 밥맛을 가봐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0: 야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하면은 진짜 좋죠.
1: 그렇죠. 그리고 못 들으셨던 분들은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미디어아트 열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임병우님께서요. 작가님 코너 후기는 아니고 제 생일 후기 좀 남겨도 되나요? 하셨어요. 고1 딸이 제 생일이라고 제철 행복 책을 선물해줬어요. 언젠가 제가 김신지 작가님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고 작가님 책을 저에게 선물한 건데요. 우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하셨어요.
0: 아예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1: 아 이거는 진짜 사랑이죠.
0: 진짜 신지 작가님한테도 사랑이고 임병우님한테도 사랑이고.
1: 그리고 이 감동인 건 사실 내가 지나가듯 한 얘기를 기억해줬다는데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너무 아름다운 사연이고 네. 진짜 따님 크게 될 인재입니다.
0: 지금 따님이 지금 병우님과 함께 신진 이렇게 두 명을 지금 공략하신 거예요.
1: 너무 감동인데요. 진짜 제가 반성도 되고 저는 이 정도 나이 때 아빠 막 라이터 사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는. 아니 고1일 때는 아니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모르니까 아빠가 지금 저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뭔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 책을 선물한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0: 정말요. 요즘 흔치 않은데 이렇게 감성까지 가득한 선물이라니 아주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분 그대로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밤 산책이 제철. 우리 동네 물가를 걸어보기.
0: 밤 산책 또 얘기 나오는군요.
1: 네. 우리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일요일 8월 23일이 처서였는데 이제 더위가 그치는 계절이란 뜻이죠. 가을 쪽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방향을 틀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낮에는 여전히 무덥지만 아침 저녁에 그 바람에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다들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밤 산책이 제철인 게 이제 기세가 조금 꺾인 매미소리랑 이제 막 시작된 풀벌레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또 짧은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좀 망설여진다 하신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물가를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0: 네.
1: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UN이 지정한 세계 호수의 날이기 때문인데요.
0: 이런 날이 있군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날이 있군요 할 수밖에 없는 게 2024년 12월 UN 총회에서 지정이 되면서 지난해 8월 27일이 제1회 세계 호수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따끈따끈한 기념일인 거죠.
0: 그렇군요.
1: 근데 이 8월 27일로 지정된 이유는 1984년 8월 27일에 일본 시가현의 비와호에서 제1회 세계 호수 환경회의가 열렸는데 이후로 이 국제호수환경위원회가 꾸준히 세계호수의 날 기념일 제정을 추진해왔고 오래 걸렸네요.
0: 정말 오래 걸렸네요. 네. 이렇게까지 오래 할 일인가요?
1: 꾸준히 추진해와서 마침내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서 이제 2회째를 맞이하는 건데요. 이날의 의의는 사실 호수를 식수, 농업, 생물 다양성, 기후 조절, 또 홍수와 가뭄 대응을 담당하는 중요한 생태계로 바라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0: 우리 동네 호수가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사는 곳에 물을 의식해 보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뭐 근처에 작은 하천이 흐른다. 혹은 연못이 있다. 뭐 공원에서 조성해 준 어떤 물로 된 시설이 있다 하신다면은 그곳을 찾아가서 천천히 거닐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평소에 연못이나 개천이 있어도 그냥 거기 있는 풍경 이런 정도로 지나쳐 왔다면 한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자연으로 인식해 보시고 천천히 걸으면서 어떤 새가 찾아오는지 또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지 느껴보신다면은 세계의 호수의 날의 취지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또 비가 올 때 호수 이런 곳 산책하는 것도 좋은 게 그 호수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예뻐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호수에 아마 연꽃, 연잎 보는 것도 되게 비 오는 날의 풍경 중에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조성해 둔 건가 싶으실 수 있지만 이게 도시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1: 그렇죠. 다 계획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이번에 이 40도의 찜통 더위에 진짜 나무 그늘 아래로만 지나가도 훨씬 시원하다는 생각하셨을 텐데 이런 호수나 혹은 개천도 다 기온을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번에 집중호우처럼 비가 한 번에 많이 올 때도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해주는 네. 그릇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1: 네. 또 물가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도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눈이 일단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함이 덜해서 평소보다 더 오래 걷게 되고 신체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1: 그냥 길가 걷는 것보다 물가 바라보고 또 그 주변에 나무 바라보면서 그냥 멍 때리는 것도 좋고요.
0: 맞아요. 이게 자연의 풍경 속을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으니까 이 도심의 빌딩 숲 사이보다는 한번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물가 걸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그냥 걷지 마시고요. 걷는 동안 물소리나 시원한 바람소리, 물에 비치는 빛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우린 다음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은지와 10cm가 함께했네요. 같이 걸어요. 듣고 오시죠.

0: 정은지와 10cm의 같이 걸어요 듣고 오셨고요. 평일에 발견 우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만화책 읽는 날 기념하기.
0: 오, 공공장소에서 만화책. 저는 학생 마인드가 아직 있나 보네요.
1: 왜요? 왜요?
0: 네, 혼날 것 같죠?
1: 바로 그런 취지에서 생긴 게 이 날인데 이제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왔어요. 네. 호수의 날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공공장소에서 만화책 읽는 날. 오늘 내일이거든요.
0: 네.
1: 오늘은 호수의 날이고 내일인데 이게 2010년에 만화 웹사이트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만든 기념일인데요. 8월 28일인 이유는 마블의 이 대표 캐릭터와 세계관 만들어낸 전설적인 만화가 잭 커비의 생일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0: 네.
1: 근데 이 기념일이 생긴 이유가 방금 영디의 그 기분과 아주 유사한데요.
0: 그런가요?
1: 네. 2010년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만화라는 장르에 대한 편견이 훨씬 강할 때였다고 해요. 만화는 어린이 용이다. 그럼 만화를 읽는 어른은 좀 괴짜다. 이런 식의 사회적 시선이 있어서 이 만화 애호가인 브라이언과 사라가 근데 왜 어른이 지하철에서 만화책을 읽으면 괜히 눈치가 보일까? 하는 이제 스스로의 경험에서 시작을 해서
0: 네.
1: 근데 만화 읽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지? 라는 또 질문을 갖게 되고 이 통념을 그럼 뒤집어서 하루쯤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우리 만화를 읽어보자 하고 만든 기념일이라고 해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사실 이 기념일의 핵심은 만화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지 말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 당시 공식적인 안내는 단순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오늘은 공원 벤치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카페 등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만화를 읽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만화를 읽으면서 찍은 사진을 올려달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몇몇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날의 달력을 표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이제 소장하고 있는 만화나 그래픽 노블 소개하고 읽어보라고 권하는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화를 좋아하는 빵글이라면 오늘 하루는 내일 하루는 혹은 주말에 공공장소에서 한번 만화를 읽어보는 이 기념일을 기념하는
0: 네.
1: 요즘 다 웹툰 보시니까
0: 그렇죠. 웹툰 보죠. 맞아요.
1: 네, 패드로 이왕이면 커다랗게
0: 저 뒷사람까지 보이게
1: 네, 만화의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념일의 매력을 한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평소 숨겨둔 취향 어른으로서 약간 머쓱해서 숨겨둔 취향이 있다면 그걸 즐기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출근길에 만화책 읽기 어린 시절 좋아했던 캐릭터 키링을 가방에 달아보기 같은 식으로 취향을 숨기지 않는 하루를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빵그리들의 모든 취향을 응원을 하면서 가지고 온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해도 한 10년, 20년보다 요즘 많이 열려있고 깨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1: 맞아요.
0: 그 다양성을 이제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 만화를 읽다 혼난 경험 있는 영디 같은 경우.
0: 있죠. 작가님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 사이에
1: 맞아요.
0: 만화책 껴놓고
1: 그 모두가 그랬죠. 저는 이제 대여점 세대였기 때문에
0: 저도요.
1: 항상 그 다음 건이 나오는 거에 너무 기다렸던 그런 작가들이나 작품이 있고
0: 저도요.
1: 그렇죠. 그래서
0: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시절을 궁이 제 초등학교 때 한 권씩 나오던 때였고요. 귀연이 소설이지만 귀연이가 또 제 세대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이 그 다음 권을 무사히 대여점에서
0: 그쵸.
1: 가져오게 되면은
0: 돌려있잖아요.
1: 온 반에서 그날 하루 종일 수업할 때 이렇게 한번 순회를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아셨을 거예요.
0: 아, 다 아셨지만 넘어가 주신 거겠죠?
1: 그럼요.
0: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럼 개인적으로 작가님은 어떤 장르를 좀 좋아하세요?
1: 저는 궁보단 더 예전 세대니까 원수연 작가님 만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풀하우스, 막 렛다이 막 이런 거 기억나고 그리고 그 야자와의 그 작가가 있어요. 나나라는 만화 아시나요?
0: 전 처음 들어보네요.
1: 굉장히 그때

0: 막 너무나 스타일리시한 패션과
1: 아, 그래요?
0: 그리고 막 그 감정 묘사와 밴드 하는 막 그런 친구들과 또 오. 거기 연애 감정들 막 이래서 약간 이제 막 10대 시절에 막 취해 있었죠. 어른이 되면 그런 사랑하는 줄 알고.
1: 근데 현실은 좀 달랐나요?
0: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1: 그러네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스포츠 만화 같은 것들도 아, 그렇죠. 많았죠. 원피스나 아니면 그 또 빼놓을 수 농구 만화.
0: 맞아요. 슬램덩크도 네. 많이 보고 아마 지금 빵그레 분들도 학창시절에 다 그렇게 교과서 밑으로 봤던 특정한 만화 또 좋아했던 작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시면서 이 공공장소에서 만화책 읽는 날 한번 기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저는 이날 너튜브로 궁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0: 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왕은 근데 남들이 봐야 되니까 우리 패드나 노트북으로 크게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1: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해둘 만한 좋은 기념일들 두 개 살펴봤고요. 그럼 오전에는 물가를 또 걷고 오후에는 만화책을 또 보고 이래도 되겠네요. 이번 네. 한 주 이런 식으로 행복한 나날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0: 오, 주말 스케줄이 생긴 것 같아요.
1: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 또 여기까지고요. 작가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WN 웨일이 불렀어요. RPG 샤인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6: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2351번님. 8월 27일 목요일이 제 생일입니다. 요즘 힘든 민원으로 3주째 스트레스를 받는 중인데요. 스트레스 대신 축하를 받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힘낼 수 있게 파이팅 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는 거미의 어른 아이 예약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 어린 아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서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아, 어떡해요. 또 공무원이신가요? 이게 민원으로 힘들면은 정말 제 친구 중에도 공무원이 있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정말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주 했거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얼른 이 일이 해결이 돼서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으면 좋겠네요. 아, 또 생일이신데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무탈하게 잘 지나가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행복할 겁니다. 2351번님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거미의 어른아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Good morning, 태입니다. 해외 한 기업에는 기분이 안 좋거나 출근하기 싫으면 언제든 쉴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명 불행 휴가 제도인데요.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고요. 게다가 유급 휴가라고 합니다. 유급 휴가요? 와, 너무 부럽다.

Late Night Talking, 해리 스타일스의 노래로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활짝 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목요일 오늘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서울은 지금 약간 꾸물꾸물한 하늘로 시작을 했거든요. 살짝 이제 해가 보일랑말랑 하는데 어떠세요? 컨디션 어떠세요? 다들 화이팅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행해도 출근해야 되거든요. 예, 불행 휴가제도. 하, 이게 몰랐으면 비교 안 될 텐데 괜히 알아가지고 지금 더 내 마음이 불행한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님이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유급휴가요? 저는 오늘도 개미같이 일하러 나가는데 그게 제일 부럽네요. 그러니까 유급휴가래요. 와, 이게 그냥 그럼 거의 안 나가게 되는 거 아닌가? 1419번님이 완전 부럽. 연차가 있어도 연차 수당 아까워서 못 쉬어요. 유유. 그러니까 장진희님이 굿모닝.

0: 테디 에너지 채우러 왔어요. 똑똑똑. 예, 잘 오셨습니다. 다들 에너지 2시간 또 채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저희 가든 스튜디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오, 가든 이 아침 일찍부터 몇 시부터 오신 거예요, 다들? 예, 다들 오셔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테이를 만나러 일단 오신 것 같진 않네요. 그런 것 같진 않고 잠시 후에 예, 특별한 또 초대석이 있어서 아, 친구들 만나러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바로 갑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는 좀 쉬어갑니다. 이분들 나와주셔서 그래요. 대신 예, MBC 양수현 기자는 역시나 나와주셔서 오키뉴스 진행해 주십니다. 조금 평소보다 일찍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 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보이그룹 SF9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8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을 통해서도 미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7시 9분 41초 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굿모닝.
1: 굿모닝. 네,
2: 현재 설악산의 기온이 15도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의 현재 체감온도가 벌써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보통 8월 말 이맘때 낮 기온은 28도쯤 되는데요. 어제 밀양이 37.5도 찍기도 했고요. 남부지방 대부분 36도 웃돌았습니다. 오늘은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습하고 끈적하겠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32도, 광주, 전주가 34도가 예상되고요. 비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낮까지,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최대 60mm.
1: 빠밤빠밤빠밤빠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이 시간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릴 겁니다 딱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 스피드 1등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여름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인물 맞히기 아닙니다 작품의

0: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나도 우리 집에서 공주야.
2: 오 마이 갓. 아무도 거역 못하는 황태자한테
1: 이 대등탁이 신세계야. 너 큰일 났거든. 어떡해.
3: 나한테 반항하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제법 깜찍발칙한데 너 마음에 들었어?
0: 어우, 야, 쉽지 않네요. 멘트들이 기억나시죠? 자, 이 작품 제목을 맞추셔야 되는데, 자, 오늘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7225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굿모닝 FM. 아, 신의 영역 쉽지 않아요.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도 있어요.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요. 그동안 방금 들으신 장면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 뽑아가지고 카페라떼 바로 쏘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힌트 드리자면은 이 드라마의 명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명동 키스씬이거든요. 주인공이 유르네 씨와 이제 주지훈 씨였는데 명동 한복판에서 키스씬을 찍었습니다.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찍은 걸로 알려져가지고 더 화제가 됐어요. 아까 음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더빙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냥 녹음한 거 그대로 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현장 예. 예, 그 실시간이 그 느낌이 다 들어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 이제 아시겠죠?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OST 너무 유명하죠. 하울앤제이의 Pipes Loved 듣고 올게요.

0: 하울과 제이가 함께한 Perhaps Love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드라마 궁이었습니다. 요 느끼한 멘트, 오글오글 멘트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나한테 반항하는 여자 네가 처음이야. 제법 깜찍발찍한데 너 마음에 들었어?
0: 마음에 들었어. 신하영님이 정답 궁. 이 드라마 볼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만화 원작인 걸 알고 만화책의 세계에 풍덩 빠졌더랬죠. 그러니까요. 근데 참 K 드라마가 뭐 애니 같은 걸 실사화할 때 조금 특색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원작 그대로 하는 편이 아닌 거죠. 거의. 예, K 드라마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 각색을 재밌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도. 6623번님이 정답 궁. 요즘 우리 중딩 딸이 OTT로 보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도 유행이 돌고 도나 봐요. 아, 이게 또 다른 느낌이니까 윤은혜 씨도 그렇고 다른 느낌이라서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고 싶다. 궁.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카페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불금엔 모닝 나이트 있는 날인 거 이제 알고 계시죠? 내일 불금 함께 즐겨주실 거죠?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1: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아, 가든 스튜디오 오니까 예, 또 딜레이가 되면서 아, 기술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게 외칠만 납니다. 어제 그거 봄,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인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8343번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헬로키티 특산물 키링 봄. 전주 비빔밥, 공주 알밤, 우도 땅콩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헬로키티가 만나서 귀여운 키링을 출시했어요. 근데 제 고향인 울산은 없더라고요. 고래로 했으면 귀여웠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어? 그래요? 아직 울산 열심히 좀 파이팅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꼈네. 대전은 빵, 부산은 어묵, 대관령은 우유 등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잘 표현했는데 아, 울산이 없군요. 울산 뭐합니까? 일합시다. 화이팅. 8343번님 고래 모양 과자 드립니다. 6864번님 박찬욱 감독 신작 캐스팅 봄. 영화 가장 따뜻한 색 블루로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프랑스 배우 아델 에그자르코 폴로스가 합류한대요. 대박. 이름이 어렵지만 누군지는 알아요, 저도. 박찬욱 감독의 첫 서부극을 제작 중입니다. 더 브리건즈 오브 레틀 크릭. 예, 캐스팅이 공개가 됐는데 아델 외에도 매튜 맥커너이 그리고 페드로 파스칼 탕웨이 세계적인 배우들이 출연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6864번님 팝콘 과자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엠믹스 블루 발렌타인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1514번님,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한국 영화를 대표해서 오스카상에 도전하는 거 봄? 수상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하, 또 버닝으로 또 알려진 예, 우리 이창동 감독님, 가능한 사랑은 이제 버닝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거든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했듯이 토론토 국제영화제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이 됐습니다. 작품이 좋아서 네, 상 많이 수상했으면 좋겠는데 꼭 수상했으면 좋겠네요. 오스카 상도. 1514번님 버터맛 쿠키 드립니다. 4750번님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되는 거 봄? 기념 우표는 1942년 중국 충칭에서 촬영된 김구 선생님의 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념 우표가 김구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예, 뭔가 이 예, 깊은 뭐 울림이 사진만 봐도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내일 MBC 라디오에서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특집 방송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굿모닝 FM은 8시 35분까지만 합니다.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시간에 특집 방송 나갈 예정이에요. 내일 방송 시간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0번님 초코맛 쿠키 드립니다. 김명희님 2시에 데이트 안영미 DJ 컴백한 거 봄 둘째를 낳고 건강하게 더 예뻐져서 돌아왔어요. 역시 두 대는 영미씨가 딱이더라고요. 근데 청취자보다 육아 탈출한 영미씨가 더 행복해 보였던 건 안 비밀. 아 영미씨 제 친구거든요. 너무 축하하고 너무 고생했어요. 자 이제 뭐 DJ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영미 DJ와 함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님 만두 드립니다. 간식 예,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셀럽5의 셀럽이 되고 싶어 흐르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듣고 올게요.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에

성수대교 부근 끝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40분 이상 걸리면서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 하남 방향도 강동대교 부근이 사고 때문에 좀 많이 밀려 있고 가양대교 부근은 고장차 때문에 정체입니다. 또 여의도 통과하는데도 차들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도 1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도 홍제동 지나서 고장차 서 있는데요. 홍제동 일대부터 정릉터널 입구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자, SF9과 아침에 깨어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함께하고 있어요. 정규 2집을 이제 음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타이틀곡 바로 들어갑니다. 타이틀곡. 예, 음악 틀어주세요. 누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누가 해볼까요? 제가 하나요?
2: 오늘은 좀 색다르게
0: 예.
2: 좀 찬이로 가죠.
1: 찬이가 해볼까요?
3: 네, 저희 이제 타이틀곡은 Without Wings라는 곡인데 이제 저희가 날개 없이도 날아오라 보겠다라는
0: 아니요, 찬이 지금 잠이 안 깨서 안 되겠다.
2: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타이틀곡을.
0: 아니, 찬이 잠이 안 깬 것 같아.
3: 포부를 네.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0: 원래 날개가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1: 아, 없었습니다.
0: 원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없이도 예. 네, 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요. 약간 이것도 각오가 느껴지는 곡인데 이 곡이 이제 멤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곡이군요.
1: 네,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저희가 10곡 정도 이번에 수록을 했는데 이제 다 이렇게 틀어놓고 저희가 고르는 와중에 아무래도 SF9이 좀 감각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서 저희의 색깔을 조금 더 살려보고자 이 타이틀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0: 요 음악 타이틀 정할 때 어때요? 다수결 같은 게 뭐 이렇게 의견들 다 받았을 텐데 대부분 동의를 했나요?
4: 저희는 대부분 다수결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거기서도 이제 좀 Without Wings가 좀 압도적으로 표가 많아서
0: 후보곡은 뭐가 있었어요?
1: 프레셔도 있었고
5: 거의 10곡 중에 한 5곡, 6곡
0: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
1: 네, 네. 이번에 좀 다 거의 타이틀을 하고 싶을 정도의 좋은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2: 혹시 외람되지만 뒷줄은 멘트할때 손들고 한 번만 있으면 여기 말하고 싶어.
0: 그래요.
6: 베스트 미스테이크라고 노래 좋은 거 있어가지고 베스트 미스테이크.
0: 그 노래가
6: 큰 실수. 네.
2: 베스트 미스테이크라고 타이틀곡 후보로 다원이가 굉장히 밀었던 노래가 있는데
0: 다원 씨 왜 얘기하면서 눈치를 이렇게 봐요?
6: 이게 앞에서 어쨌든 말씀하고 계실 때 좀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청취자들이
0: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다원 씨 얘기하다가 광고 나가가지고 너무 미안했는데
6: 광고인데 중요한 거니까
0: 광고 중요하긴 하지.
6: 네, 광고 제일 중요한 거.
0: 그렇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또 애정의 곡들이 있는데 이 곡들이 일단 Without Wings로 모여서 타이틀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노래가 진짜 감각적이네. 여기 안무도 너무 궁금하다.
1: 네, 안무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0: 안무도 잘 나왔어요.
1: 예.
0: 이제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로비트의 약간 곡인데 아프로비트 정확하게 뭘까요?
1: 아프로비트는 좀 제가 알기로는 리듬의 영역의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예.
1: 제가 처음에 이 타이틀 Without Wings 아프로비트 그 리듬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엇박의 리듬
0: 쿵딱쿵딱쿵
1: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요즘 K-POP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좀 사용되는 리듬이라고 생각을 해서 SF9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타이틀에 좀 녹여봤고요. 네, 정확하게 사실 음악 요즘은 좀 어떤 딱 이런 장르다라고
0: 말하기 어렵죠.
1: 네, 말하기 좀 어려워서 네, 저는 그 리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이 비트에 원래 사실은 더 열정적으로 음악을 많이 표출을 하는데 이걸 감각적으로 잘 묻혀가지고 멋지게 더 멋지게 섬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휘영 씨가 작사에 참여를 또 했더라고요.
4: 예, 맞습니다.
0: 어디에서 영감을

0: 있었어요?
1: 사실은 좀 그 날개 없이 못 날잖아요.
0: 그렇지.
1: 근데 약간 그런 희망을 품고 이걸 어떻게 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영감은 내가 날개가 없다. 아까 그러니까 저는 날개가 없지만 예. 만약에 제가 사지가 좀 불편하다면 이런 생각으로
0: 아 그렇네. 네, 그렇게 생각 체험해 볼 수도 있네요. 네, 네.
1: 어떨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원래 날개가 있었던 어떤 생물이 날개를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걸 같을 텐데.
2: 아 마음이 아프죠.
0: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제 원래 쓰던 어떤 몸의 일부가 못 쓰게 된다 그러면 진짜 아플 텐데 그걸 극복해내는
1: 맞습니다.
0: 그런 메시지들을 작사에 또 담았습니다. 멋지네요. 배나연님이 이번 신곡 너무 좋아서 벌써 10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이번 앨범 대박나자.
3: 스트리밍을 100번이나
2: 야. 벌써 많이 들어주셨네요.
0: 너무 감사하네요. 이선희님이 오늘 음방 보러 갈 생각에 설레서 일찍 깼어요. 1위 공략해주세요.
4: 1위 공약.
0: 음방도 있어요 오늘.
4: 예. 네.
0: 아 바쁘구나. 1위 한 다음에 공약 한번 가시죠. 어디서 한 적 있나요 공약?
4: 공약은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0: 없어?
4: 네, 어제 저희가 쇼케이스 했는데도 예. 공약 얘기가 안 나와서
0: 아 1위 공약 해야지.
4: 1위
3: 공약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시죠.
0: 시원하게?
3: 네.
2: 시원하게요? 한번 뭐 아이디어 있으면은
3: 개인적으로 선배님 약간 상암동 왔잖아요. 상암동이 그 공원 한 복판에서 예. 저희가 게릴라로 뭘 좀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0: 뭘 드려?
4: 드린다고요?
3: 아니면 공연을 하던가?
0: 아 공연을 한다.
2: 약간 버스킹처럼
3: 게릴라 콘서트
0: 무료 공연.
3: 네.
4: 아, 무료 공연.
0: 무료 공연을 네. 버스킹을. 네. 좋다.
4: 괜찮은데요?
0: 나 재윤 씨가 예 무료 버스킹 공약을 하나 했습니다. 1위를 한다면 무료 버스킹을 하겠다.
2: 네. 이거 혼자서.
0: 그러면 무료 버스킹을 그냥 하긴 좀 그러니까 날개를 달고 하죠.
2: 아 좋죠.
0: 왜냐면 날개 없이 1위를 한 거잖아.
4: 그렇죠.
0: 날개를 얻은 거니까.
2: 날개를 봉쇄해 와서.
0: 날개를 달고. 네. 날개를 메고 무료 버스킹 네. 하는 걸로.
3: 괜찮다. 우와. 날개 달고.
0: 좋았어.
4: 너무 좋은데요?
0: 아 여러분 날개 달 모습을 보여주려면 팬들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아 좋다. 아우.
4: 감사합니다.
0: 아, 예. SF9 아 이제 퍼포먼스 맛집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안무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5: 아 네 이번에 저희 포인트 안무가 이제 뭔가 날개짓을 하는 듯한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모습도 있고.
0: 예.
5: 그리고 또 이제 날개를 실제로 이제 만들기도 해요.
0: 날개를 만들어?
5: 다원이 형 이제 파트인데 다원이 형 파트 때 저희가 뒤에 일자로 이렇게 서서 다원이 형의 날개가 이제 반쪽짜리 날개가 되어주는 네 그런 모습도 있고
0: 멋지다.
5: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그렇습니다. 날개를 잃은 듯한 그 모습에서 최대한 날아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듯한 그 감각적인 모습으로 담아냈습니다.
0: 아니 챌린지를 당연히 이제 요새는 예, 염두에 두고 또 안무를 만들기는 하잖아요.
4: 예.
0: 그러니까 챌린지용 안무 포인트도 있어요.
4: 예, 일단 저희가 Without Wings라는 이제 타이틀 곡이다 보니까
0: 예.
4: 그 WW 그러니까 Without Wings.
0: 아, 그렇네.
4: W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W를 만드는 좀 쉬운 이지 버전의 포인트 안무도 있고요.
0: 예.
4: 저희 원래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포인트 안무는 이렇게 갈비 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뜯는
0: 우와.
4: 그런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0: 섹시한데 이거?
4: 궁금하시다면 오늘 음악방송 예,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 포인트 안무가 또 릴스 같은데 엄청 많이 또 챌린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4: 감사합니다.
0: 제가 할 수 있는 챌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쉬운 버전이 있다니까.
3: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0: 네, 살짝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저 챌린지 영상 일단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Without Wings SF9과 함께 찍고 굿모닝 FM 공식 인별그램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많이 리스로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뮤직비디오 이야기도 또 해볼게요. 약간 섹시함이 묻어 있다. 10년대에서 진짜 남자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이번에는 어떤 걸 좀 중점으로 찍으셨을까요?
4: 사실 이번에 네. 좀
0: 아, 찍은 거 아니야, 너네들? 설명을 못 하니.
4: 그 약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끈기와 집념과 어떤 포부를 담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진짜 바닥에서 막 달걀이 막 후라이를 하거든요.
0: 예.
4: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저희가
2: 바닥에서 달걀이 후라이를 한다고.
4: 예. 아니야, 그 바닥에서 너무 열기가 뜨거우니까.
0: 그렇지.
4: 달걀이 익어요.
0: 아, 요 표현을 이제 달걀에서 바닥에서 후라이를 한다.
2: 되게

0: 참신한 표현이었어요.
1: 내가 저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2: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이번 뮤비가 되게 그런 뜨거움을 좀 담을려 했어요. 약간 여름 아직 이제 입추가 좀 지났잖아요. 네. 근데 아직 우린 뜨겁다.
1: 아직도 여름이에요.
2: 네, 네. 저희는 아직 불타고 있다.
1: 불타고 있다.
2: 10주년이지만 거의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불태워보겠다. 아하. 그 혹시 그 요즘 최근에 영화에서 네. 이렇게 행성 떨어지는 네. 영화가 있거든요.
1: 행성 떨어지는 영화?
2: 네.
1: 뭐였지?
3: 그 땡땡세이?
2: 아니요.
1: 아 최근 거? 네. 완전 최근 거에.
2: 근데 저희 뮤비에서도 행성이 떨어집니다. 아. 네. 폭발시키겠다. 터뜨려 보겠다.
4: 오디세이랑 같은 급이다.
2: 예?
4: 뮤비 오디세이랑 같은 급이다.
1: 아, 또 다원 씨가 한마디 던졌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이슈가 되겠네요.
3: 같은 급이죠.
4: 같은 급이라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3: 저야 한국. 그분은 미국.
1: 그분? 아, 논란 가동님이 얼른 돌아가셔가지고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컴백을 위해서 다이어트 진짜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감량했어요? 제일 많이 감량한 분은 누구예요?
3: 아 휘영 씨이지 않나요?
0: 휘영이가 한 27kg 정도.
3: 근데 진짜 많이.
5: 27kg면 저 지금 숨도 못 쉬어요.
1: 얼마나? 예.
5: 27kg까지는 아니었고요.
1: 많이 불었었나?
5: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평소 생활할 때는 예. 좀 힘이 넘치는 그 몸무게로 생활을 하다가
1: 아, 그렇지.
5: 해야 되니까.
1: 당연한 거죠.
3: 이게 최대. 예.
5: 좀 감량을 했는데 너무 많이는 못 했고요. 한 6kg 정도. 그냥.
1: 6kg. 와. 아, 뭘로 뺐어요? 운동했어요?
5: 운동 원래 좋아해서 꾸준히 하고 그 식단으로 식단하고. 조금 네. 맞췄습니다.
1: 그래요. 어, 진짜 다들 엄청 샤프해져서 돌아와서 약간 그 섹시함과 섬세함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름 페스티벌에 그럼 나가야 되는데. 아, 여름 페스티벌 이제 다 거의 끝났죠.
0: 아, 예, 그래도 우리 초대만 해 주시면은 네. 저희가 사실 페스티벌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싶어 하는데 불러만 주시면은 뭐 여름 페스티벌 준비돼 있고
1: 바로 복근 있어요 지금?
0: 뭐 지금부터 그냥 벗고 다녀도 그러니까 여름 페스티벌
1: 일단 지르고 보내
0: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열이가 이제 페스티벌 관계자분들께 닿으려면은 예. 상암동을 저희가 상의를 탈의를 하고 활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이럴이 돼서
1: 아 일단은 신고부터 들어가니까 예.
0: 아 일단 잡혀가나요?
1: 일단 조심하세요.
0: 아 일단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1: 잡혀갑니다. 가을 다 돼서 벗고 다니면 반드시 신고 들어가요.
0: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1: 이상한다는 사람이세요. 예,
0: 자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1: 뭐 얼굴 커튼 치고 위통 벗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하면은 예. 조심하세요.
0: 바로 잡혀가.
1: 인성 씨입니다. 자 수록곡도 다 너무 좋던데 이번 앨범에 10곡이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타이틀곡으로 생각하는 곡들도 이제 반 이상이 들어있다 할 정도로 애정도 있습니다. 많은 또 참여도 하셨네요. 어, 영빈 씨랑 찬희 씨가 작사 참여를 또 하셨었는데 찬희 씨 어떤 곡 참여하셨어요?
6: 어, 저는 어, 타이틀곡 빼고 거의 다 한 거
1: 아,
6: 같은데
1: 이제 까비.
6: 보통 이제
1: 아, 너무 아. 아깝다.
0: 오, 너 하필
1: 왜 그걸 안 했어?
0: 하필
2: 맞아요, 하필. 그
6: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제 파트 정도만 이제 작사를 하고요.
1: 네네.
6: 그다음에 거의 영빈 형이랑 이제 영균이가 이제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어 저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1: 아쉽지.
6: 네, 타이틀곡 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영균이가 하지 말라 해가지고.
1: 아, 야 이것도 야 논란 생기게 야 팬들 야유가 또 나오는데요. 에, 어떻게 뭐 해명하시겠어요?
5: 어 지극히 사실이 아니고요.
1: 예.
5: 그리고 뭐 본인이 아마 하라고 했어도 귀찮아서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아 근데 뭐 그 파트 분배를 사실 예. 영빈이 형 해가지고 예. 사실 작당무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5: 저만 몰아주셨습니다.
1: 아 이렇게 뭐 너무 친하니까 농담까지 하면서 네, 근데 엄청 치열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앨범이 맞아요. 또 6년 만에 나온 거기도 하고
2: 네, 맞아요.
1: 수록곡 중에 꼭 뭐 한 곡 들어본다 하면은 아까 뭐 다원 씨가 말씀해주신 노래가 최고인가요?
3: 내 밑에
4: 아, 저는 그 네. 베스트 미스테이크 너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서
1: 왜 좋아해요? 왜?
4: 그건 세계에서 통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1: 아, 월드 클래스
4: 정말로
1: 아, 네.
0: 놀란 감독님도 어떻게
4: 진짜 그 크리스토퍼 그 미스터 크리스토퍼도 네. 깜짝 놀랄 만한 어. 아 근데 진짜 좋은 노래라서.
1: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좋아요. 얘기해야 더 듣고 싶을 거예요.
2: 맞아요.
1: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멘트를 네. 꼭 기억하면서 아 이거 월드용이다 하면서 들으면 좋을.

0: 것 같아. 또 나 이 노래 진짜 좋다 하는 노래 하나씩 골라주신다면?
1: 재윤입니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선배님 약간 저희가 저희가
0: 아 근데 라디오에서 원래 이름 얘기하는 게 좋아요. 맞죠.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
2: 맞아요. 맞아요.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재윤입니다. 그 리얼 프롬 더 페이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SF9이 좀 시도하지 않은 힙합 장르라
0: 힙합이에요. 네. 힙합이야.
1: 그래서 약간 트랩이 약간 좀 나오기도 하고
0: 지금 약간, 흐르고 있습니다.
1: 네, 그 리듬이 너무 맛깔나다고 하죠. 너무 맛깔난 비트라 몸을 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그런 곡이라
3: 맞아요,
1: 제가
3: 맞아요.
1: 그런 곡을 좀 좋아하는데 그런 곡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약간 트랩이군요.
3: 네, 맞습니다.
0: 좋네요. 음악들이 다 좋아. 또 있나요? 한 번만 예, 더 한 번만 더.
4: 사실 미스터 뱅뱅 하겠습니다.
0: 미스터 뱅뱅. 네. 미스 뱅뱅도 들어봐야지. 다 궁금하다.
4: 서부적인 느낌이.
0: 그래서 뱅뱅이구나.
4: 네.
0: 아, 총 쏘는 느낌이구나. 어떤 노래일까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4: 살짝 그 카우보이들이 다 같이 탭댄스 출 것 같은 느낌의 곡이고요.
0: 카우보이들 장화 뒤에 그 별 있잖아요. 그 소리 찰랑찰랑.
4: 그래서 그런 감성이고 힐링 파트가 있다면 브릿지의 찬희 씨가 그
3: 나레이션을 하죠.
4: 나레이션을 하는데
0: 나레이션
4: 굉장히 좀 영화 있죠. 주인공 같은
3: 맞아요.
0: 또 배우니까 찬씨가 느낌 제대로 또 내주는
4: 느낌 있어요.
3: 엄청나죠.
0: 이게 지금 안 들어봤기 때문에 놀리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4: 진짜입니다.
0: 진짜죠? 네.
1: 진짜예요. 진짜.
2: 진짜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어주셔서
0: 좀 민망해?
2: 좀 민망합니다.
0: 그래도 자신 있게 했죠.
2: 자신 있게 하긴 했는데 네. 할 때는 또 열심히
0: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네.
2: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몰려오는 그 폭풍이 좀 커서
0: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다 녹여서 지금 미스터 뱅뱅에는 나레이션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뭐 SF9 이번 활동이 진짜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홍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수동 거리에 직접 나가서 홍보물을 나누셨어요?
3: 네. 네.
0: 직접?
3: 예.
0: 어땠어요? 반응 어땠어요?
3: 진짜 그때 판타지 분들도 많이 또 찾아와 주셨고
0: 예.
3: 거리에서 옛날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그룹인데 이렇게 또 성수동에서 봤다.
0: 얼마나 놀라겠어.
3: 예. 네. 그리고
0: 직접 나눠주고 있으니까
3: 또 성수동에는 또 영빈입니다.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이제 관광하러
0: 맞아요 요새 오시잖아요. 많더라고요.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K-POP을 좋아하시는 외국 분들도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오히려 저희가 좀 에너지를 받았던 시간이지 않았나 또 생각이 듭니다.
0: 네, 길에서 또 SF9을 직접 만나는 분들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오늘 나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했을 것 같아. 서로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3: 감사합니다. 네.
0: 목격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영빈 씨가 이거 읽어주시죠.
3: 네, 누가 갑자기 SF9 왔다고 해서 어디 있나 보는데 다들 키가 너무 커서 찾을 필요가 없었음.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우뚝 서 있었음. 인성님 등이 너무 넓으시다.
0: 야,
5: 고맙습니다.
0: 인성님은 지금 복근이 준비되어 있어서 조만간 상탈하고 상암동 돌아다닐 거거든요.
5: 일단 앞머리 가리고 상의 탈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든요. 그래서 뭐 목격담 많이 올려주시면 요즘 또 인스타 스토리나 릴스로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0: 예, 예.
5: 올려주시면 어떻게든 바이럴 되면은
0: 예.
5: 또
0: 열정이 느껴진다 지금.
5: 네, 노래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0: 열정이 느껴져. 인성이 열정이 느껴진다.
5: 네, 네.
0: 이 모습을 좀 멋지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본인이신 것 같은데 이분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재윤씨가 그러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성수에서 산책하다가 멀리서 키 크고 잘생긴 오빠들이 보이길래 한국에는 진짜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다가오시더니 여기요 하시며 카드를 건네주셨어요. SF9이라는 아이돌 분들이었습니다. 한국 대단해.
0: 스고이 스고이.
3: 혼돈이야.
1: 안녕하세요.
0: 일본 분들이 또 한국에서 어쩜 이렇게 다들 멋지나 했는데 멋진 분들이 진짜 아이돌이었어.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큰 또 기억이겠어요. 좋은 선물도 주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올려주셨습니다. 자, 네 글자의 소감도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요거는 이제 찬희 씨가 읽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2: 네, 딱 네 글자인데요. 미, 남, 발, 견.
0: 끝이지 뭐. 끝이지 뭐.

0: 아, 쉽지 않은데 또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눈에 띄어서 바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릴스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뺨 때리기 릴스 왜 한 거야? 뺨 때리기 릴스. 야,
1: 장안의 화제죠.
0: 장안의 화제예요. 장안의 화제. 무려 이틀 만에 조회수가 130만. 와. 와. 야, 제목이 10주년 가수 좋아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기인데. 아,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2: 말씀해주세요.
3: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다원이가 뭐랄까요 좀 그런 쪽으로 감각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원이가 형 이런 거 하면 우리 이번에 좀 홍보도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다원이가 좀 재밌어서 재밌어 해요.
0: 그러니까 표정이 이미 즐기고 네. 있어요 많이.
3: 그래서 이제 다원이랑 해볼까?
0: 네.
3: 그럼 다원이가 사실 좀 우리 SF는 좀 홍보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취지해서 했는데
0: 예.
3: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반응을 받을 줄은 몰랐고요.
0: 네.
3: 그래서
0: 우리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1: 이렇게까지 때릴 줄 몰랐는데
0: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라가지고 네. 네. 세게 맞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줄 몰랐지.
3: 네. 그래서 다원이의 좀 진두지휘 아래 좀 열심히 요즘 찍고 있으니까 네. 많이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이미 많이 보고 있고 네. 이걸 또 시작으로 재미난 리스 많이 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 아, 감사합니다. 네.
0: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SF9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자,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정규 2집으로 돌아온 SF9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중요한 지금 정보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 10주년 기념 콘서트 열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홍보하시겠어요? 시원하게 해주시죠. 다원 씨가
8: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형들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아까 쉬는 시간에 좀 물어봤었는데 일단 충몽이 어떤 뜻이죠? 어떤 뜻이었더라?
9: 자, 충몽은요.

0: 그 쫓을 축에
1: 네.
0: 이제 꽃몽 꽃을 쫓다.
1: 아 네네.
2: 축몽.
1: 자 재윤입니다. 제 이번에 콘서트 축몽.
3: 네.
1: 이번에 하는데 축몽은 꿈을 쫓다. 그 SF9이 10년 동안의 그런 꿈을 쫓아왔던 발자취를 이렇게 볼 수 있는
3: 예.
1: 그런 좋은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이렇게 오셔서 SF9의 10년의 발자취를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 아 너무 좋네요.
3: 네
2: 아.
3: 날짜는요 10월 10일입니다. 저희가 10주년인데 또 10월 10일.
2: 아 기억하기 좋다.
3: 10, 네.
0: 하루가 더 있습니다. 10월 11일도 있습니다.
3: 맞습니다.
2: 예, 토일. 예 어디에서 하시죠?
3: KBS 아레나에서 합니다.
2: 됐다 이제 됐어.
3: 오호.
2: 아, 오늘 좀 보고 됐다. 저희 미션 완료를 했습니다. 30초 남았어요.
3: 아. 예
2: 소감. 소감 짧게 말씀하시고.
3: 네, 아 일단 이렇게 태희 선배님이랑 저희 이렇게 아침부터 라디오에서 너무 재밌었고요. 선배님의 오늘 텐션이 예. 너무 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2: 아 좀 배워야죠.
3: 네, 네. 선배님의 이 아침부터 목 관리하는
2: 그렇지.
3: 거, 네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판타지 밖에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 첫 방송합니다. 음악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판타지 사랑해요.
2: 갈 것 같네요. 예, 해버 굿테이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 해버 굿테이.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7: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